8인 3종 경기 다 들어보셨죠? 이게 트라이애슬론이라고 불리우는 경기잖아요. 수영 3.9km, 사이클 180.1km, 마라톤 42.195km를 연달아 해서 순위를 매기는데, 야,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보니까 참 의외입니다. 뭐 뭔가 거창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하와이에 주둔하던 미국 해군 중령 한 분이 동료들과 술자리에서 이 세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선수가 가장 강인한 선수냐 이걸 설전을 주고받다가 쉽게 답이 안 나와서 그럼 이 세 개를 모두 해보자, 이게 시작이었대요. 역시 술자리에서의 설전은 무모하면서도 또 이렇게 낭만 넘치는 일들을 만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9월 19일 토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

0: 혹시 평소 때 못 듣는 학생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면 주토피아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요. 자, 샤키라의 Try Everything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야, 진짜 수영, 사이클, 마라톤 이걸 지금 마라톤만 해도 정식 그 길이를 다 뛰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할 생각, 참 인간은 상상을 뛰어넘는 네, 그런 능력들이 있나 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해지는데. 3870님은 친구들하고 노래방 갔다 누가 더 오래 부르느냐를 내기를 해서 승부욕에 5시간을 노래하신 경험이 있다고. 다음날 친구들이랑 다 목이 쉬어가지고 어디 저 부흥회 갔다 오신 줄 알겠어요. 4112님은 아들이 요즘 운동을 해서 야 아빠 네 나이 때만 1분에 허리 윗몸을 길이기 50개씩 하고 그랬어. 그래서 한번 해보라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겨우 3개 하고 일어났습니다. 3개 1분 내 3개 13개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나요? 야 진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진짜 좀 이런 계절에라도 조금 몸을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토요일 오늘 아침 1부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4: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6: 이카운트
5: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0: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1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2: 너무 좋아요.
11: 유후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12: 완전 좋아요.
11: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1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히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주말 아침 조금은 더 느긋하고 싶은 여러분을 위한 게으른 소파의 노래. 자, 오늘 첫 곡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6년 차이라는 듀오가 있었어요. 형이 김용덕, 그리고 16살 어린 동생 김용수.

가수 이렇게 두 형제로 이루어진 포크 듀오인데요. 90년대에 아주 짧게 활동을 했지만 이 노래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지 않을까. 16살이면 뭐 저희 삼촌뻘인데 아무튼 같이 음악하게 된 걸 신기해하면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느낌이 노래에 잘 묻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둘째 동생이라는 가사로 시작을 하는데 자, 이 노래로 게으른 소파의 노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16년 차이에 이어서 바드라는 팀의 오늘의 여행을 이어드렸는데요. 이 팀은 뭐 드라마 OST 궁, 아일랜드 이런 데를 통해서 큰 사랑을 받은 두 번째

달 기억하시죠? 저희 오늘 아침 작년에 또 출연을 해주셨던 팀인데 두 번째 달의 멤버 중에서 두 분이 조금 더 아일랜드색을 더 깊게 담은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진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바드의 오늘의 여행이었고요. 이어서 비지스의 노래 Too Much Heaven 이 노래도 히트곡인데 이 노래는 이세 명의 멤버가 화음을 총 27개의 트랙에다가 더빙을 했대요. 그래서 믹싱을 할때 노래하는 것보다 더 시간이 걸렸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만큼 수려한 화음이 느껴지는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 날 오늘 생각난 노래로 들려드렸던 팀이죠. 캐나다 퀘벡 출신의 3인조 밴드 Man I Trust의 노래 그 중에서 그때는 Ring of Past라는 곡을 선곡을 했었는데 오늘은 Tree Among Shrubs라는 곡 이렇게 비지스의 노래에 이어서 네, 게으른 소파의 노래 두곡더 이어드릴게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
4: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이번 주말은 추석 앞두고 성묘 나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날씨가 좋아서 나들이 인파로 고속도로 지난주만큼이나 많이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지금 부산 방향 총 35km 정체인데 북천안부터 천안호두휴게소까지 여기서 25km가 꽉 막혀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방향으로 팔탄부터 발안, 또 서평택부터 서해대교 구간 더디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으로 강릉휴게소 부근 1차로에 소형 화물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리 여파로 주변이 좀 혼잡한 모습이고요. 세종포천고속도로도 안성 쪽 포곡 1터널 부근 사고 여파로 북용인부터 밀립니다. 박소영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회사를 조퇴하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 타기 전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회사 근처 병원에서 주사 한 대까지 맞고 약까지 먹었죠. 그때 시간이 1시였는데 약 기운 때문인지 잠이 오는 거예요. 회사는 서울이고 집은 부천이라 거리가 있어서 좀 안심하고 눈을 감았는데 눈을 떠보니 쎄하던 거예요. 시계를 보니 2시 10분. 우리 집까지는 30분 정도 걸리는데 1시간이 더 넘게 흐른 거죠. 어디지? 어디지? 안내방송에서 수락산이라는 거예요. 지하철을 반대로 타고 잠이 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반대편 걸 타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하면서 노래까지 들으면서 가고 있었는데 또 얼마 못 가 졸아버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대편 종점인 인천까지 가버린 거 있죠. 지하철에서 내리니까 4시 반이 훌쩍 넘었어요. 집에 도착했더니 평소 퇴근한 시간이랑 별반 다르지도 않고. 근데 지하철에서 기절을 해서 그런가 몸은 한결 괜찮아졌다는 슬프고도 기쁜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주사 기운이 그럴 수 있죠. 참 몸살 있을 때는 그냥 정말 누워 있고 싶은 건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거의 뭐 집으로 오는 여정 오디세이 한 편을 찍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요즘 같은 때는 아파서 누워있으면 정말 손해잖아요. 빨리 쾌차하셔서 가을을 만끽하실 수 있기를 응원드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문득 너에게 이렇게 답장을 전해봅니다.

네, 오늘 문득 너에게 사연자 7122님께 보내는 답장과 함께 카더가든의 홈 스윗 홈 들었어요. 4089님은 저는 꼭 귀한 주말에 낮잠으로 하루를 날려요. 점심 먹고 잠깐만 누워야지 하면은 눈을 뜨면 어느덧 저녁 7시. 젊으시죠 아직? 네. 밤에 다시 잘 수만 있다면 하루 정도. 3457님은 저는 광역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요. 그렇게 버스에서 꾸벅꾸벅 졸다가도 집 앞 정류장 도착하기 전에 대형마트가 보이는 순간 귀신같이 알아서 눈이 떠집니다. 마트 때문에 떠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이제 집에 다 왔다 그래서 떠지는 거군요. 네. 드디어 4년 반 만에 새 휴대폰으로 바꾸셨다는 0705님. 요 며칠 휴대폰을 거의 아기 다루듯 모시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좀 웃긴 것 같아요. 라고. 저 4년 반이면 많이 쓰신 거죠. 저도 바꿔야 되는데 참 큰일이네. 네. 5438님은 20년 넘게 입은 남편의 애착 난닝구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늘어나고 늘어나서 거의 원피스처럼. 아, 그렇게 거실을 활보하는데 제발 갖다 버리라고 해도 이만큼 편한 게 없다고요. 아, 진짜 20년은 좀 심한데. 예, 잘 설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정말 의상하실 수 있을 테니까. 자, 노래 두 곡 이어드립니다. 혁오의 윙 윙, 그리고 현명환님이 주중에 신청하셨는데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신나는 음악 잘못된 인생.

0: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신나는 음악 잘못된 인생이었습니다. 2903님은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홍어회를 못 먹어봤는데요. TV에 홍어회가 나오는 걸 보다가 대체 무슨 맛이길래 하고 궁금해서 이번에 홍어회 도전해보려고 광주 가신다고. 야, 근데 이분은 뭐랄까, 서울에서 파는 거는 오리지널에 이제 더 서울에도 잘하는 데 있거든요. 근데 이런 홍어회나 냉면, 평양냉면 이런 건 꼭 그 원조라든지, 네. 야, 그걸 먹고 네가 지금 홍어회를 먹었다는 것이냐? 그건 아니요. 네. 아니면 평양냉면 맛을, 아, 거기는 그건 평양냉면이라고 할 수가 없지. 그렇게 구박을 받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광주까지 가서 드신 거면 어떠셨나도 한번 궁금합니다. 네. 5501님은 산책하고 싶은데 지하 공방에서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놈의 두저지 생활 청산하고 언젠간 지상으로 작업실 옮기는 그날까지 파이팅! 예, 더불어 저도 응원 드립니다. 저희 막내가 올해 23인데요. 정말 말을 집에서 한마디도 안 해요. 밥 먹었냐고 물으면, 예. 어디 갔다 왔어? 그냥요. 애가 이렇게 매가리가 없이 단답형이에요. 아니, 잔소리 안 할 테니까 제발 얘랑 대화 좀 해보는 게 소원입니다. 라고. 2358님. 그래요. 요새 인간 수명이 또 늘어난 만큼 사춘기도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아, 23이면 아직 한참 때니까. 뭐 마음이 복잡한가 보죠. 조금만 다그치지 마시고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올게요.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함께.

0: 드립니다. 현대해상.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고수익에 원금보장?
8: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3414님이 제가 화장실에서 치약을 짜야지 하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폼 클렌징을 칫솔 위에 얹었습니다. 입에 넣기 직전에 알아차려서 다행이지. 늙었나 봐요. 나이 들수록 신중해지는 게 아니라 과감을 넘어 과오를 범하네요. 아닌데 이게 옛날보다 우리가 화장실에 놓고 사용하는 물품들이 훨씬 늘어서 더 그렇죠. 또 튜브 저만 해도 예, 아직까지 직접 칫솔 위에 올리진 않았지만 항상 그때 긴장해요. 어딨지? 이거 네. 그렇게 해서 겨우 치약을 3414님 너무 실망 마시고요. 뭐 아직 나이가 쉬운도 안 됐는데 벌써 허리가 아프다는 0877님. 아니 허리 아픈 데는 나이가 필요가 없어요.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으면 아 좋아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너무 시원해서 코 골면서 좋을 것 같아서 꾹 참았습니다 라고. 쉬운이면 이제 허리가 특별히 사고가 없어도 어느 정도 이 예 지구의 네 중력을 버텨낸 50년 동안 버텨냈으니까 예. 너무 그렇게 실망 마시고요. 네 자주 걸으면서 코어가 좋아지면 예, 남 얘기입니다. 남 얘기할 때 아니지만 예, 겉떡 없다고 하니까 운동하십시오. 0877님도 화이팅이고요. 자 노래는 2064님이 신청하신 디패치 모드의 아주 경쾌한 곡이죠. Just Can't Get Enough 듣고 3부에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한민국 학부모님, 학부모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학원비, 교재비, 인터넷 수강료 하나하나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국가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아이들의 내일을 설계하는 힘, 바로 학부모님의 응답이 시작입니다. 국가 데이터처와 교육부가 함께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1: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2: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1: 탄탄방수
2: 대형방수전시장 운영
3: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공간 등 영동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관광지를 넘어 창업의 기회를 얻고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정주 환경을 만드는 건 지역 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대안인데요.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자, 3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다는 것은 한 주 동안 가장 많은 하트를 받은 곡이란 의미인데요. 이건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근데 워낙 하트를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박효신의 추억은 사랑을 닮아. 대장의 수많은 노래 중에 이 곡을 가장 좋아한다는 4364님. 매니홈피 BGM도 이 노래 한 곡으로만 설정해뒀을 정도로 정말 저에겐 대체할 수 없는 노래입니다 하셨고, 2311님, 여친과 헤어지고 비를 쫄딱 맞으면서 이어폰으로 들었던 노래예요. 근데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웃겨가지고 바로 정신 차리고 편의점 들어가서 우산을 샀습니다. 아, 진짜 헤어지는 날 비 오면 뭔가 운명 같죠. 그런 마음은 다 어디로 갔는지. 자, 이렇게 가장 많은 하트를 받은 곡으로 추억은 사랑을 닮아 함께 들었고요. 토요일 오늘 아침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8: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9: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0: 이번 추석 가족 외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3: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14: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4: 1일 1짬뽕 오케이?

0892님의 신청곡으로 테이 같은 백의 테디의 노래 들었습니다. 2336님 아내가 제가 집을 너무 자주 비운다고 하도 원망을 하길래 요즘에는 약속도 잘 안 잡고 집에도 일찍 일찍 오거든요. 그랬더니 대뜸 진짜 약속 없어? 안 나가? 하고 묻네요. 제가 눈치가 없는 건가요? 라고. 근데 이게 톤이 두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어머, 자기 진짜 약속 없어? 안 나가? 하고 반가워할 수도 있고. 아니, 이 인간이 진짜 일찍 들어오려니까 진짜로 일찍 들어오네. 이게 우리말은 또 예, 그 톤에서 오는 뉘앙스를 읽어야 할 텐데 그래도 뭐 원망을 했다면 일찍 들어오는 게 반가워서 했다는 말로 생각하시죠. 네. 무인 카페 청소하러 가는 중에 2673님이 문자를 주셨네요. 요즘 매출이 조금씩 줄고 있어서 마음이 무거운데 그래도 제가 깨끗하게 닦아 넣으면 손님들이 좋아하겠죠? 당연하겠죠. 예, 신경 쓰시는 만큼 매출도 쭉쭉 올라갈 수 있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여름한테 작별 인사를 할 틈도 없이 훌쩍 가버린 느낌입니다.

이제는 제법 집이 썰렁해서 장롱 속에 여름 이불 넣어두고 두꺼운 이불을 꺼냈어요. 사실 이날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참 거짓말같이 그렇습니다. 예. 벌써 부지런한 분들은 이불부터 다 바꾸셨군요. 9584님의 문자였고요. 자, 2131님의 신청곡으로 듣습니다. 아이유예요. By Summer.

램킴의 음성으로 Never Gonna Be Alone 였습니다. 2756님, 계란 다이어트를 한다고 계란을 삶기 시작했는데요. 하나 먹고 또 하나 먹고 하다 보니 10개째 먹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라고. 전 계란 다이어트는 처음 들어보는데 10개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든 과유불급이라고 했으니 좀 찾아보시죠. 예. 근데 10개면 꽤나 예. 물도 많이 마시게 될 것 같고 아무튼 파이팅입니다. 다이어트니까. 1831님은 제가 한 해도 안 빠지고 여름에 감기가 걸려서 올해는 단단히 마음 먹고 있었는데 웬일로 여름을 무사히 넘겼거든요. 그랬더니 가을 감기에 걸렸습니다. 1분의 재채기를 한 10번은 하는 것 같아요. 라고. 근데 이게 꼭 감기 때문이 아닐 수도 있고 알러지, 재채기는 거의 이제 알러지에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약 드세요. 괜히 그 사실 재채기도 기운 빠지더라고요. 10번 정도 이어서 하면은 진짜. 5468님, 적금 자동이체를 안 해놨더니 8월 적금을 딱 하나 못 넣었어요. 그래서 9월에 두 달치 넣으면 되겠지 했더니 알아보니 추가 납입이 안 되는 적금이더라고요. 아, 이게 지나면 안 되는 그런 게 있구나. 그럼 뭐 맞춰서 만기될 때 한 달 더 늘어나진 않을까요? 예. 방법을 좀 알아보시죠. 네. 이어지는 곡은 그 뮤지컬 영화 알라딘의 주인공이었던 영국 배우 나오미 스캇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그레이스.

0: 잘하셨더라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설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6: 선선한 가을바람이 반가운 9월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큰 일교차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를 늘리고 외출 후엔 손을 깨끗이 씻는 기본 수칙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늘해진 날씨에 방심하기 쉬운 야외 식중도. 가을철에도 음식은 상온에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으로 지키는 건강한 가을. MBC 강원 영동 건강 캠페인이었습니다.
7: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지금 고속도로에 사고나 고장차 때문에 갑자기 밀리는 구간들이 많습니다. 먼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발안 부근 1차로 승용차 사고 발생해 뒤로 2km 갑자기 꽉 막힌 상태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는 논산 쪽으로 2인 휴게소 또 탄천 휴게소 부근 모두 승용차 고장으로 서 있으니까

0: 전방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그 밖에도 정체는 꾸준히 계속 교통량이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쪽으로 입장부터 천안호두휴게소, 중부고속도로는 오창부터 남이분기점 구간 속도 안나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창원 방향으로 여주부터 감곡, 문경 2터널부터 진남터널 구간 정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을 들으면 또 한 곡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주말엔 원 플러스 원. 자, 원 플러스 원 이번 주 선곡 큰 주제는 컴백 아티스트로 정해봤습니다. 자, 뭐 가을도 되어가고 새로운 앨범 소식도 하나 둘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음악도 풍성해질 이 가을을 기대해보면서 첫 번째 컴백 아티스트의 노래 바로 빅뱅의 빅입니다. B하고 I가 3개하고 G, 그래서 빅이에요. 활동 20주년을 맞아서 지난달 발표된 싱글이죠. 아, 너무 개개인의 스케줄이 바빠서 그동안 이렇게 그룹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랬는데 20주년 기념 앨범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이 나올 때부터 정말 많은 전세계 팬들이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9년 만에 지금 빅뱅이라는 이름으로 월드투어 중이죠. 미국 공연을 마치고 이번 주가 프랑스 파리 공연이라고 하는데 스타드 드 프랑스라는 큰 공연장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공연을 한 K-POP 그룹이 꽤 있는데요. 뭐 BTS, 스트레이 키즈,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바로 블랙핑크가 여기에서 공연을 했답니다. 그래서 빅뱅의 빅에 이어서 블랙핑크의 Forever Young 이렇게 두 곡 원 플러스 원으로 이어드릴게요.

블랙핑크의 Forever Young, 빅뱅의 컴백송 Big에 이어 들었고요. 자, 오늘은 컴백 아티스트라는 주제로 원 플러스 원. 이번 컴백 아티스트는 백입니다. 백. 컴백의 백이 아니고 B-E-C-K, 백. Ride Lonesome이라는, Ride Lonesome이라는 노래인데, 아, 백은 정말 뭐 앨범마다 스타일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뭐 어떻게 종잡 기가 이런 게 백이다라고 하기 어려울 만큼 그때그때마다 네, 화려한 그런 음악적인 색깔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람마다 손꼽는 맥의 히트곡이 다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번 앨범이 7년 만에 정규 앨범이라고 하고요. 뭐 퍼렐 윌리엄스랑 지난번 앨범에 약간 일렉 음악풍으로 작업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어쿠스틱 사운드의 넘버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게 선공개곡이에요. 그래서 좀 계절감 있게 쓸쓸한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또 백 같은 경우에 Everybody's Gotta Learn Sometimes라고 예전 코기스의 노래를 Eternal Sunshine이라는 영화에 리메이크를 해서 백 하면 또 이 노래를 떠오르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 Eternal Sunshine에서 그 노래만큼 사랑받은 노래가 또 있어요. 바로 Electric Light Orchestra의 Mr. Blue Sky. 예, 이건 뭐 Guardians of Galaxy에도 사용이 돼서 큰 사랑을 받았지만 시간 순으로 보면은 Eternal Sunshine이 10수년 먼저 이 곡을 예, 사실 발표된 건 그 훨씬 이전이지만 예, 그래서 백의 Ride Lonesome에 이어서 Electric Light Orchestra의 Mr. Blue Sky 이렇게 두 곡 1 플러스 1으로 이어드립니다.

0: 지친나를 안아줘.
1: 지친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0181님이 밀키트를 이용해서 제육볶음을 해줬더니 남편이 엄청 맛있다고 엄지척을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와이프가 딴 건 몰라도 제육 하나는 끝내준단 말이야. 너무 표정이 해맑아서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 뭐 감출 수 있을 때까지 맛있게 먹으면 100점이죠. 네, 밀키트도 손이 얼마나 가는데. 네. 자, 끝곡으로 네, 레인보우의 Since You've Been Gone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편안한 토요일 보내시고요. 일요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미미입니다. 오늘 해야 한다고 마음먹은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려고 합니다. 만약 그게 운동이라면 물론 몸이 무겁고 가기 싫을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 저는 완벽하게 다 해내겠다는 각오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만 하고 오자 이런 마음으로 일단 출발하죠. 가기 전이 가장 힘들고 막상 가면 열심히 하게 되는 거 다 아시죠? 하지 않을 이유를 이겨내는 첫걸음, 커다란 변화의 시작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선선해진 날씨에 벌초나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부쩍 잦아지는 9월은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중증으로 발전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풀숲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챙겨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에 그냥 앉거나 겉옷을 벗어두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입었던 옷을 곧바로 세탁하고 꼼꼼하게 샤워를 해야 하죠. 만약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오한, 몸에 검은 딱지가 발견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1: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 필요해.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니체는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자서전 이 사람을 보라를 썼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목차가 나는 왜 이렇게 현명한가? 나는 왜 이렇게 영리한가?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을 쓰는가? 이런 과감한 챕터가 있다고 해요. 작은 칭찬 하나에도 손사래를 치면서 겸손을 보여주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런데요, 저는 가끔 이런 자신감이 부럽기도 합니다. 나는 사실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이에요라고 당당히

안녕하세요. 9월 19일 토요일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시아의 Unstoppable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가요. 나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강한 사람이다. 이런 자기 확신에 대한 노래라고 하네요. 사실 저는 그동안 가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리듬이나 멜로디가 뭔가 자신감 뿜뿜 올라오는 그런 노래잖아요. 그래서 약간 드라이브 질주할 때 자주 들었던 노래인데 오랜만에 생각나서 첫 곡으로 선곡을 해봤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가사도 역시나 이런 내용이네요. 그럼 아까 오프닝에서 했던 니체의 자신감 정말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현명한가? 이런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본인 자서전에 이렇게 쓰는 사람은 아마 니체 말고는 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요, 예전에는 칭찬받으면 꼭 아니에요. 에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해 보이고 싶어서 부정부터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요즘에는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해 주신 분에 대한 마음까지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겸손함도 정말 좋은 태도지만 때로는 과한 겸손은

0: 오히려 자신감 없어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여러분께서도 아까 오프닝에서 니체 이야기도 참고하시고 여러분도 누가 참 잘했다고 멋있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신다면 아니에요 대신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한마디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가진 좋은 점을 인정하는 것도 나 자신을 믿어주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브런치 카페와 토요일 오전 시간 함께해 주시고 있는 청취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한 시간도 좋은 노래로 함께하겠습니다. 우선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7: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6: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11: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1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4: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5: 경복. 취업이 잘 되는
16: 경복.
15: 잠재력은 전문가로
16: 경복.
15: 사호성 캠퍼스.
17: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6: 경복대학교.
0: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도 좀 힘차는 힘이 뿜뿜 올라오는 그런 노래를 들어봤는데 한 곡 더 팝송 들어볼게요. 케이티 페리의 로어 띄워드립니다.

네, 케이티 페리의 루어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너무 좋네요. 다음 곡으로는 이 한국 노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김동률의 출발 라이브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띄워드릴게요.

0: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김동률이 부르고 하림이 피처링한 김동률의 출발 라이브 버전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저는 뭐 새 학기가 시작되거나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뭐 새로운 계절이 시작될 때도 그렇고요. 뭔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얻고 싶을 때 이 출발을 듣곤 하거든요. 뭔가 계절도 이제 바뀌고 있고 하니까 생각이 나서 오랜만에 한번 띄워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 앞에서 힘이 필요할 때 이 노래 한번 챙겨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출발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는 가수 이한님과 함께하는 뮤직 드라이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매주 한 곳씩 강원도 지역을 정해서 탐방을 하고 있거든요. 드라이브 할 때 좋은 음악 두 곡도 선곡해 드리고 강원도 지자체 한 곳을 선정해서 관광지와 그곳에 숨겨져 있는 맛집이라든지 꼭 먹고 와야 되는 그런 이색 음식들도 알려드리고 있어요. 잠시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좋은 노래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선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성시경의 두 사람까지 이어서 띄워드릴게요.

네, 성시경의 두 사람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노래는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함께 하셨습니다. 브런치 카페 함께하고 계시고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2부로 넘어갈게요. 비틀즈의 노래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I will 띄워드릴게요. I will 듣고 광고 듣고 와서 잠시 후 2부에서는 카페라 가수 이한님과 함께하는 뮤직 드라이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뮤직 드라이브도 많이 들어주시고 지금 드라이브 하시면서 강원도 여행 오시는 분들 아마 목적지를 바꾸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비틀즈의 I will 띄워드립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관광지를 넘어 창업의 기회를 얻고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정주 환경을 만드는 건 지역 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대안인데요.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축 커피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식이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를,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목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을,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앤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을,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 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매주 기다리시는 코너일 것 같아요. 뮤직 드라이브 바로 출발해봅니다.

0: 이번 주말 어디 갈지 아직 못 정하셨다면 주목해 주시죠. 여행지 하나 플레이리스트 두 곡 저희가 대신 골라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오늘도 소개해 드릴게요. 가수 이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이한님 요즘 잘 지내고 계실까요? 날씨도 갑자기 너무 선선해지고 상쾌해졌어요.
1: 네, 지난주만 해도 그래도 조금 뜨겁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일주일 사이에 춥다.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이 시골이잖아요.
0: 에이.
1: 거의 한 7도, 8도까지 아침 새벽에는 떨어지더라고요.
0: 아, 진짜요?
1: 이러다가 겨울 오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네.
0: 그러면 산속이어서 그런 건가?
1: 그렇죠. 조금 더. 그러니까 시내하고는 체감이 거의 한 3, 4도 정도는 나는 것 같아요.
0: 토리가 춥겠어요. 이제 토리도 실내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0: 아, 그래요?
1: 안 그래도 토리는 이제 밖에서 이제 키우는 저희 이제 반려견인데 털이 굉장히 무성해요. 지금 그 친구도 이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털이 조금 더 푹시러워졌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0: 네, 이한님과 토리 근황까지 지금 듣고 네네. 왔는데 네, 오늘도 여행 가방 대신 여러분 플레이리스트 두 곡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여행지 소식과 좋은 노래 선곡해놨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한님의 선곡도 매번 이 지역과 어울리는 노래를 가지고 와주시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이번에는 이 노래가 왜 이 지역에 맞는 노래인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이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바로 출발해 볼게요.

0: BGM은 제주도지만 오늘 저희가 떠나볼 오늘의 목적지는요. 바로 태백입니다. 이 태백하면 저는 청정고원 태백 뭐 이런 멘트 슬로건이 떠올라요.
1: 그렇죠.
0: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태백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태백은 온도가 굉장히 시원한 곳이잖아요.
1: 시원하죠.
0: 여름도 그렇고. 그래서 그 길을 가다 보면은 지금 몇 도입니다 이런 전광판이 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원한 고장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도 요즘에도 이 태백에서 들으시면서 여긴 지금 몇 도여서 저 패딩 입으려고 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 사실은 강원도에서 대표적인 곳이 두 곳이 있는데
0: 네.
1: 그곳이 바로 태백과 평창입니다.
0: 아 네. 그러네요.
1: 우리가 가끔 이제 공연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여름인 듯 특히 이런 날씨에 대부분 요 정도에서 그냥 겉옷 정도 챙기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현지인들은
0: 네.
1: 거의 패딩을 입고 나오세요. 현지인들은.
0: 현지인들이 더 적응해야 되는데 현지인들 더 잘 아셔서 그런 건가요?
1: 잘 알아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뭐 오후 3시 뭐 하다 보면 리허설 막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수들 같은 더워서 반팔 차림으로 이렇게 리허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5시 정도 되면 오시는 분들이 약간 얇은 패딩과 어떤 분들은 두꺼운 패딩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뭐야? 뭐 왜 저걸 입고 오시지? 라고 했는데 정말로 이제 공연이 끝나면 8시, 9시, 10시 정도 되잖아요.
0: 네.
1: 정말 추워요.
0: 아, 그렇구나.
1: 네.
0: 저도 한 작년이었나요? 태백의 한강 낙동강
1: 네네.
0: 그 물축제
1: 네네, 맞아요.
0: 한강 발원지 축제가 있어요.
1: 네네.
0: 그 개막식 사회를 본 적이 있었는데
1: 네.
0: 이 황지연못 근처였던 것 같아요. 얼핏
1: 네.
0: 기억하기로는 뭔가

0: 그렇게 덥지 않았던 네. 그런 기억이 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요 태백을 그때 행사 진행하러 한번 가보고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 가봤어요. 네. 그때 황지 연못 주변을 갔다 정도만 알고 있는데 태백하면 어느 곳을 중점적으로 둘러보면 좋을까요?
1: 사실 태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석탄으로 이루어진 곳이잖아요. 저는 공연으로 많이 가보지는 못했고 제가 언뜻 공연으로 가본 곳은 한 네다섯 번 정도 그리고 그냥 놀러 간 적은 거의 한 7, 80번 정도?
0: 그렇게 많이 가셨다고요?
1: 왜냐하면 어렸을 때 거기에 이모님이 살았어요.
0: 아, 네.
1: 그래서 뭐 방학철이면 이렇게 거기가 이제 태백 옆에 본 장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0: 거기 태백 이제, 장성.
1: 네네. 네. 그래서 이모부님이 거기 탄광에 근무를 하셨고 근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모님이 이제 서울 쪽으로 이사를 나오면서 이제 거의 가볼 일이 없거든요.
0: 네.
1: 그때 가보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네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또 나인 씨가 말씀 네. 주셨듯이 태백 가면 가장 좋은 것은 제가 여기서도 축제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나인 씨도 거기서 사회를 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황지 연못.
0: 황지 연못.
1: 네.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낙동강의 발원지라고 알려져 있죠. 여기서 이제 며느리 축제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축제를 좀 많이 하는 곳이 바로 황지 연못. 그래서 처음 가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이곳은 그냥 의무적으로 들려주시는 게
0: 필수
1: 좋겠던데.
0: 코스. 또 황지 연못 근처에 황지 자유시장까지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거기까지 가보시는
1: 뭐 대부분 걸? 이제 그 시골 가면 기본 관광지와 시장은 기본으로 들리셔야 되는 거
0: 그렇죠?
1: 굳이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의미가 있었던 것이 거기 이제 그 매봉산 바람의 언덕이라는 게 있어요.
0: 네, 들어봤어요.
1: 네, 대표적인 산인데 거기 가면 물론 제가 가면 뭐 엄청나게 와 신선하다라는 느낌은 받지는 못해요.
0: 그래요?
1: 왜냐하면 강원도에 그런 곳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있죠. 뭐 서울이라든가 이렇게 뭐 그런 시내에서 살던 분들은 거기에 보면 고랭지 배추밭이 이렇게 쫙 열려져 있어요.
0: 네.
1: 거기서 일부러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특히 이제 뭐 평창에도 많고 하지만 풍력발전기가 거기서도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마치 그 바람의 언덕 말대로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태백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겠죠. 석탄과 관련된 박물관들. 아 이렇게 해서 석탄을 캐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연탄을 떼는구나. 그리고 연탄 외에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산업이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모든 걸 알 수 있는 박물관.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철암이 가장 유명하거든요.
0: 탄광 역사촌 맞나요?
1: 그렇죠. 맞아, 네. 맞습니다. 철암 탄광 역사촌 그리고 태백 석탄 박물관까지 들리시면 하루 코스로 딱 좋죠. 네.
0: 어린 아이를 데리고 태백 여행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역사 교육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우리 네. 때만 해도 연탄을 뗐거든요. 근데 요즘 연탄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태워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어떤 엄마 아빠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추억을 우리 아이들에게 말해주는 것도 참 좋죠. 네.
0: 황지 연못부터 바람의 언덕 그리고 탄광과 관련된 역사를 둘러볼 수 있는 곳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1: 네.
0: 그럼 태백 하면은 어떤 음식이 제일 유명한가요? 저 이건 잘 모르겠어요.
1: 음식은 사실은 물론 태백 가면 어느 동네나 가도 이제 대표 맛집들이 있기는 하지만 외지에서 바라본 우리 태백은 네. 저는 딱 두 가지를 추천드릴 수 있어요.
0: 뭔가요?
1: 하나는 무조건 한우.
0: 한우.
1: 근데 거기 한우는 연탄불에 구워 먹어요.
0: 아.
1: 그래서 연탄에다가 구워 먹는 그러니까 우리 실비식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탄불에 한우를 구워서 먹는 방법이 태백의 대표적인 약간 특수식당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0: 연탄불에 한우를
1: 네.
0: 이게 또 탄광 지역이라 이게 유행하게 된 걸까요?
1: 그렇죠. 옛날에는 태백 같은 경우는 연탄이 흔했잖아요.
0: 그쵸.
1: 그걸 이용해서 하지만 지금은 거의 태백 위주로만 거기서 이제 연탄에 구워서 한우를 구워 먹는 대부분 뭐 이렇게 뭐 다른 걸 이용해서 구워 먹잖아요.
0: 네. 네. 와 상상이 안 가요. 네. 한번 꼭 가봐야겠습니다.
1: 그래서 그 일대는 거기가 이제 태백이 삼척이랑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삼척하고 가까운 도계. 도계도 이제 삼척 권역이 들어가지만
0: 네.
1: 생활권은 오히려 태백에 더 가까운 그런 곳 같은 경우도 태백 음식 문화들이 삼척이 문화보다는 태백 문화에 좀 더 가까운 그런 것들 있죠.
0: 그럼 그 연탄 구이 연탄에 소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한우를
1: 네네.
0: 구워 먹을 수 있는 거리나 그 맛집 촌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건가요?
1: 사실은 곳곳 가면 거의 다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딱 보면 실비 식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실비 식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땡땡 실비 식당. 예를 들어 나연 실비식당 그러면 대부분 연탄을 가지고 이렇게 구워 먹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아,

0: 그 실비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1: 네.
0: 오, 처음 알아갑니다. 찾아 검색을 해보니까 바로 나오네요. 태백에서 가장 유명한 한우 맛집 땡땡 실비식당
1: 그렇죠.
0: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오네요.
1: 그렇죠. 그리고
0: 오,
1: 제가
0: 네.
1: 음식을 하나만 더 추천해
0: 네,
1: 드리면,
0: 좋아요.
1: 여기에 없는 것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흔하지 않은 것들. 혹시 닭갈비 어떻게 드세요?
0: 저는 숯불 닭갈비를 제일 좋아해요.
1: 네, 뭐 어찌됐던 숯불 닭갈비가 있고, 그냥 우리가
0: 볶음
1: 불판에서
0: 닭갈비,
1: 볶음
0: 네.
1: 닭갈비가 있는데, 사실은 태백이나 아까 말씀드린 가장 근접 지역인, 뭐 지역은 삼척이긴 하지만 도계 지역이나 뭐 이렇게 태백 지역으로 이루어진 물 닭갈비라는 게 있어요.
0: 물 닭갈비요?
1: 정말 맛있어요.
0: 약간 물회 같은 건가요?
1: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닭갈비 형태이긴 한데 자글자글 볶아 먹는 약간 느낌이 아니라 끓여 먹는 느낌. 네.
0: 우와. 와, 그럼 비슷한 닭갈비 맛인데 국물이 훨씬 많은 건가요?
1: 네.
0: 오,
1: 그러니까 국물을
0: 궁금하다.
1: 졸여서 이렇게 계속 먹는 거죠.
0: 네.
1: 거기에는 이제 채소도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라면이나 우동 같은 경우를 이제 사리로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0: 우와.
1: 그리고 마지막
0: 네.
1: 끝판왕은 아, 볶음밥입니다.
0: 우와.
1: 왜냐하면 그 닭갈비에 우리가 볶아 먹는 형태의 볶음밥하고 이 국물이 자작자작자작한 느낌이 계속 쫄아가면서 이렇게 간을 맞추면서 먹는 볶음밥하고는 저는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물 닭갈비를 정말 좋아합니다.
0: 그이물 닭갈비는 이한님이 태백에 가면 드시는 음식인 건가요? 아니면 태백에서도 유명한 메뉴인 건가요?
1: 태백에도 유명한
0: 아,
1: 음식이죠. 네.
0: 그래요? 오, 그러면 실비 식당과 이물 닭갈비 두고
1: 네네.
0: 저도 메모해야 될것
1: 그래서 예를
0: 같고.
1: 들어서
0: 네.
1: 뭐두 끼를 드시고 오신다라고 하면 뭐 점심에는 물 닭갈비 정도 추천해 드릴 것 같고요.
0: 저녁에는
1: 저녁에는
0: 한우.
1: 네. 한우에다가 짠. 할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토요일 오전 이 시간에 이 강원도 여행 계획해서 다른 지역 내비를 찍고 가시다가 지금 태백으로 우회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네요. 태백 땡땡 실비식당에 검색하시면서 네, 좋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혹시 태백 다녀오신 분들께서는 후기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0: 네, 지금 브런치 카페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럼 태백 여행 가면서 들을 만한 좋은 노래 이한님의 추천곡, 이 선곡의 이유가 가장 궁금해요. 네.
1: 혹시 유재라고 하는 가수를 아시나요?
0: 알죠, 알죠.
1: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작곡한 가수긴 한데 그분이 남기고 간 곡들이 굉장히 좀 많죠. 근데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게 아직 팩트로 체크되지는 않았지만 태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재하가 여기서 태어난 곳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0: 오,
1: 네,
0: 그래요?
1: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별한 음악가가 태어난 바로 유재하의 오늘의 노래 곡목은 그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노래를 오늘 추천해 드리는데요.
0: 네.
1: 태백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2022년도 당시에 유재하 거리를 조성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 그 당시에는 이렇게 거리를 조성한다라고 했지만
0: 네.
1: 지금은 저도 어저께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런 설은 있었고 아직까지 팩트로 남겨지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시민들이나 이제 유재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기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래서 뭐 자료에 보면 유재하 출생지는 뭐 안동과 태백과 이렇게 많이 좀 갈리기는 하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정확한 팩트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재하 거리를 만들지 못했을까라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뭐 팩트든 아니든 어떻게 보면 유재하와의 태백은 조금 인연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가면서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과 모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라이브를 하시면서 맛있는 음식도 드시면서 이 음악까지 전부 된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추천해봤습니다.
0: 너무 좋네요.
1: 네.
0: 유재하님이 태백이 고향이든 아니든
1: 네.
0: 태백 사람들은 유재하님을 엄청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오늘 이한님의 추천곡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듣고 올게요.

0: 네, 이하님의 추천곡 사랑하기 때문에 유재하의 노래 함께하고 왔습니다. 아까 이모님이 태백에서 오래 사셨다고 하셨잖아요.
1: 네네.
0: 태백이 한 7, 80번 놀러 가셨다고 하셨는데 태백에서의 추억이 또 있으실까요? 어린 시절 추억?
1: 사실은 제가 7, 80번 정도 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0: 뭐예요?
1: 왜냐면 어렸을 때 매번 방학 때마다 이모네 집을 갔던 이유는 어렸을 때 구슬치기 혹시 아세요? 굉장히
0: 알죠, 알죠.
1: 유리구슬 같은 거
0: 네.
1: 굉장히 많이 모아서 그걸 이렇게 막 따먹는 그런 놀이를 했었는데 이모 집에 가보면 탕강촌에서 굴러다니는 쇠구슬이 있어요.
0: 오.
1: 쇠구슬을 몇개 주워와서 그걸로 하면 다 이렇게 친구들끼리 될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부러 쇠구슬을 만든 게 아니라 그게 선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탄 나르는 그 이제 구루마 같은 거. 거기에 이제 베어링을 쓰거든요. 고장이 나면서 이렇게 막 나왔던 거. 그런 것들을 아마 주셨던 것 같아요. 이모부님이 주셔서.
0: 어.
1: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워갖고 이제 친구들 하나씩 나눠주고 게임하면 유리구슬은 다 제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러 가고 싶어서 그게 좋아서 정말 태백이 좀 자주 갔었던. 태백이라고 보다 물론 태백 안에 있는 장성을 많이 갔었죠. 네.
0: 귀여우시네요. 네, 이 쇠구슬치기의 신 이한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선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4: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5: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6: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선곡을 하나 해야 되는데요. 아까 그 한강 낙동강 발원지가 태백이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폴킴의 한강에서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괜찮나요?
7: 네, 그럼요. 왜냐하면 거기가 정말 이 낙동강이 발원지이기 때문에 태백에서는 가장 유명한 곳. 아, 선곡 만점입니다. 네.
6: 감사합니다. 그럼 폴킴의 한강에서 띄워드리면서 오늘 브런치 카페 여기서 마무리해볼게요. 이한님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어떤 곳을 떠나갈지 좀 기대되는데 그때도 오늘의 이 실비식당만큼의 맛집까지 부탁드릴게요.
7: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6: 네, 이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7: 네, 감사합니다.
6: 폴킴의 한강에서 띄워드립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팔이 올라가지 않는 순간 일상도 멈춰버립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8: MBC FM for you.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춘천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과 관련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고 김지훈입니다. 주말을 맞이해서 아침부터 빨래 돌리신 분들 많으시죠? 빨래가 다 돌아가면 옷감을 꺼내고 기분 좋게 세탁기 문을 탁 닫아버리는 게 또 집안일의 깔끔한 마침표 같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세탁기 내부가 축축한 세균과 곰팡이들의 천국으로 바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문을 콱 닫아두면

높아진 온도와 습도 때문에 검은 고무 패킹 사이에 붉은 물때와 곰팡이가 슬기 딱 좋다고 합니다. 게다가 향기 좋으라고 듬뿍 넣은 섬유유연제 찌꺼기가 굳으면서 거대한 세균 덩어리인 바이오필름까지 만들어진다는데요.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기계인 줄 알았더니 정작 자기 몸속은 곰팡이한테 양보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주말 빨래 마치신 뒤

없는 센스 잊지 마시고요. 세탁기 문을 열어두듯 우리 마음속에 묵은 습기, 또 평일에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또 활짝 열어서 털어내는 청량한 주말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삼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6: 현대 오피스.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0: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주말엔 음악여행. 정오의 희망곡, 주말엔 저와 함께 음악여행 떠나보시죠. 자, 오늘 첫 곡으로는 QWER의 행복해져라 듣고 오셨고요. 자, 오늘은요, 음악여행,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노래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을 준비했고요. 먼저 도겸승관 함께한 곡입니다. 락스타 또 준비했고요. 또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아이유씨가 리메이크한 또 빨간 운동화라는 노래를 두 번째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곡은요, 악뮤의 햇빛 블레스 유라는 곡인데요. 이 세 곡을 들으시면서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이 세탁기, 세탁을 다 하시고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또 요 곰팡이한테 예 모든 것을 양보하지 마시고 환기를 잘 시키셔서 이 세제 투입구도 쑥 빼서 환기시켜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좀 행복함을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습기도 쭉 빼주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세 곡 지금 들려드립니다. 도겸승관 락스타 먼저 듣고 오시죠.

악뮤의 햇빛 블레스 유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또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노래들 함께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세 곡을 준비했고요. 다음은 화사의 So Cute라는 곡입니다. 2026년 4월 9일, 한 다섯 달 정도 전에 나왔던 곡인데요. 역시나 또 화사 씨 하면은 또 댄스 장르의 곡이 떠오르잖아요. 이 So Cute. 이 노래는 특히나 이 제목에서 좀 드러나듯이 힘들 때마다 떠올리는 말들이 각자 마음속에 하나씩 있기 마련인데 그 중에서 이 귀여움은 모든 것을 이긴다. 이렇게 또 지친 순간 이 귀여움이 다시 나를 웃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최근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주제이기도 한데 직장인들의 이런 스트레스 또 그리고 현대인들이 이런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의외로 간단한 방법은 귀여운 강아지 영상을 한 10분 정도만 보고 있어도 예, 그 스트레스가 좀 많이 해소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귀여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좀 힘을 줄 수 있는 예, 그런 곡인데요. 또 화사 씨의 목소리 첫 번째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 곡은 5050의 푸키라는 곡입니다. 2025년 4월 29일 Day and Night이라는 앨범의 더블 타이틀 곡 중에 한 곡이었습니다. 푸키. 자, 5050도 또 나름 그 본인들만의 세계관이 있죠. 근데 이 작년에 발매됐었던 앨범을 통해서 세계관을 정말 새롭게 그리고 또 한층 확장시켰던 그런 앨범이었는데 이 세 번째 미니 앨범을 통해서 더 본인들의 성숙해진 음악 또 비주얼을 통해서 다시 돌아왔었던 5050였습니다. 두 번째로 푸키까지 띄워드리겠고요. 세 번째 곡은 또 리센느의 Going On이라는 곡이고요. 2025년 2월 5일 Glow Up이라는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리센느의 뭐 두 번째 미니 앨범이고요. 러브 어택 신드롬을 일으킨 이후에 또 두 번째 미니 앨범을 발매했었던 리센느. 역시나 비누향처럼 좀 깨끗하게 이 깨끗함을 좀 드러낼 수 있는 향으로 돌아왔었던 리센느였는데 그 중에 고잉온이라는 수록곡을 띄워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세 곡을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사의 So Cute 들려드리고요. 저는 세 곡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건강식.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6: 밥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잠 깨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죠. 정오의 희망구 계속됩니다.
7: 에어컨 화재 예방 수칙을 안내해드립니다. 첫째, 실외기 보관 장소의 환기창은 열어둬야 하고 전선의 손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외기 윗부분에 물건을 올려두거나 근처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도록 하며 콘센트는 단독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점검과 안전한 사용으로 사고 없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헤븐까지 들으셨습니다. 정호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2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도 역시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노래들 세 곡을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브 안유진 씨가 함께한 이 써니데이라는 곡입니다. 아, 안유진 씨도 솔로곡인데요. 써니데이, 특히나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OST 곡이었습니다.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드라마 OST를 가창했었던 아이브의 멤버 안유진 씨였는데요. 이 제목처럼 써니데이, 뭔가 햇살처럼 반짝이는 그런 좀 신나는 리듬 위에 또 안유진 씨만의 그 특유의 맑은 음색이 더해져서 이 따스함을 전했었는데요. 드라마 OST, 특히나 또 드라마하고도 참 잘 어울려서 뭔가 청춘들이 직접 그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것들, 근데 거기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예,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드라마하고도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 써니데이 먼저 들려드리겠고요. 두 번째 곡은 NCT 드림입니다. 하늘을 나는 꿈이라는 곡이고요. 또 드림스케이프, 2024년에 발매됐었던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제스비, 너와의 모든 지금이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는 뭐 2024년에 나왔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정말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신청곡으로 보내주셨던 그 노래, 너와의 모든 지금, 오랜만에 띄워드리는 것 같네요. 세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유진 씨가 부릅니다. 써니데이.

0: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 오뚜기.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덮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국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꼼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꼼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오셨고요. 자, 이제 또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온유의 컨버세이션이라는 노래를 먼저 들려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제로베이스원의 Feel the Pop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이 두 곡을 듣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팝. 제로베이스원의 필드 팝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정호의 희망곡 2부까지 함께 하셨고요. 2부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뉴진스의 버블검이라는 노래를 또 2부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24일, 2년 전에 발매가 됐었던 How Sweet 앨범의 또 수록곡인데요. 버블검 띄워드리면서 저는 또 잠시 후 3부에서도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그런 좀 기분 좋아지는 노래들과 함께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선선한 가을바람이 반가운 9월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큰 일교차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를 늘리고 외출 후엔 손을 깨끗이 씻는 기본 수칙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늘해진 날씨에 방심하기 쉬운 야외 식중도. 가을철에도 음식은 상온에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으로 지키는 건강한 가을.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이었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김지후의 정호의 희망곡 정호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3부 첫 곡으로는 트와이스의 뉴뉴까지 들으셨고요. 자, 3부에서도 역시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을 위해서는 사실 신나는 노래 또 그리고 행복해지는 노래와 함께 하루를 출발하는 게 가장 또 현명할 수 있는데요. 또 그래서 오늘 또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노래들 함께 듣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또 세 곡을 준비했습니다. 라이즈의 원키스라는 노래를 첫 번째로 들려드리겠고요. 두 번째 곡은 더 보이 넥스트 도어의 럭키 참이라는 곡입니다. 드라마 낮과 밤이 다른 그녀 OST 곡이기도 했는데요. 두 번째로 띄워드리겠고요. 세 번째 곡은 에스파입니다. 핫 에어 볼룬이라는 곡입니다. 또 2023년 드라마라는 네 번째 미니 앨범의 수록곡인데요. 드라마라는 타이틀곡 다들 아시죠? 예, 그 앨범에 수록되어 있던 곡입니다. Hot Air Balloon 세 번째로 띄워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라이즈의 노래 만나보시죠. One Kiss.

또 에스파의 귀여운 노래 만나보셨습니다. 핫 에어 볼룬 함께 하셨고요. 정오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3부 듣고 계십니다. 세 곡을 또 준비했고요. 다음은 트라이비의 다이아몬드라는 곡입니다. 2024년 2월 20일 발매가 됐었던 또 댄스 장르의 곡인데요. 트라이비의 네 번째 또 싱글 앨범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제목처럼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에서 이제는 완벽한 다이아몬드로 성장을 했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이런 성장한 모습들을 잘 보여줬었던 트라이비의 다이아몬드라는 곡인데요. 첫 번째로 띄워드리겠고요. 두 번째 곡은 추의 허니비라는 곡입니다. 2024년 6월 25일 스트로베리 러쉬라는 앨범의 또 수록곡입니다. 또 추의 또 그 엉뚱발랄한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력이 참 잘 담겨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 그런 스트로베리 러쉬 앨범인데요. 특히나 추 씨가 정말 음색이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 솔로 가수로 유일하게 또 빌보드가 발표한 2023년 최고의 K-POP송 25선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이 솔로 가수로서 이 본인의 좀 그 가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줬었던 그런 해였는데 2024년에도 발표했었던 이 허니비 이 노래도 꽤나 중독적입니다. 두 번째로 들려드리겠고요. 세 번째 곡은 도경수 디오의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라는 곡입니다. 또 세 번째 미니앨범 성장이라는 미니앨범의 또 수록곡이고요. 특히나 도경수 씨는 이제 정말 영화든 그리고 또 이렇게 가수로서든 또 발라드 장르에서도 매번 본인만의 그 매력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팬들에게 뭔가 선물을 주는 것처럼 그런 작품들을 내고 있는데 2024년 2년 전에도 미니 앨범을 발표했었거든요. 이 앨범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팝콘이지 않을까. 봄에도 벚꽃을 보면서 팝콘 노래 신청 많이 하셨었는데 그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들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트라이비의 다이아몬드 들려드리고요. 저는 새 곡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0: 독용수 디오의 우리가 몰랐던 것들, 심플 조이즈까지 들으셨습니다. 정우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3부까지 함께 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 또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원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5: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정우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4부 문을 열었습니다. 앨리스의 밀키웨이 듣고 오셨고요. 자, 4부에서도 역시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노래들 함께 만나보시죠. 다음은요, 비비지의 Up to Me라는 노래를 첫 번째로 들려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한 셔츠의 What's on your mind라는 곡입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 곡은 라스의 플레이리스트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이 세 곡을 먼저 들으시고요. 또 들으시면서 이 주말에 또 상쾌함을 좀 느끼시고 그리고 평일간에 쌓였던 스트레스들 좀 해소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점심들은 다들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디저트와 함께 하시죠. 세 곡을 띄워드릴게요. 먼저 비비지입니다. Up to me.

라스의 플레이리스트 듣고 오셨습니다. 자, 정호의 희망곡 4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한 곡을 일단은 더 준비했는데요. 건희의 하루에 한 번씩이라는 노래입니다. 2024년 4월 25일 발매가 된 또 R&B 소울 장르의 곡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티스트 건희 씨의 노래 중에서 이 하루에 한 번씩 이 노래를 가장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담아 부른 그런 노래인데요. 어찌 보면 사랑은 나로 시작해서 또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정말 마법 같은 감정이잖아요. 이 노래의 소개글에서도 좀 담겨있듯이 나와 내 소중한 사람에게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한다 이 마음을 전해보는 거는 어떤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노래를 들으시고 이 노래의 또 가사 그냥 노래를 따라 부른다는 느낌으로 그냥 쑥스럽다고 하신다면 사랑한다 이 노래를 빌려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게 또 가족끼리 이렇게 또 사랑한다 하기에는 또 표현하기가 매일 보는 사이에 좀 쑥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예, 좀 낯간지럽고 하지만 할 수 있을 때 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한번 크게 또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목표 달성이고요. 일단은 또 건희의 하루에 한 번씩 지금 들려드립니다.

0: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1336 1336 1336 1336.
4: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5: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위클리의 A 플러스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또 4부 오늘 또 9월 19일 토요일에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은 또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그런 노래들 좀 상큼하고 신나는 그런 노래들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권진아의 Love Me Love Me라는 곡입니다. 2023년 8월 10일 또 R&B 소울 장르의 곡이고요. 권진아 씨가 또 들려주는 이런 달콤하고 좀 청량한 노래 이 노래도 이런 노래도 권진아 씨의 버전은 참 듣기 좋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권진아 씨의 그런 이별하고 나서 정말 슬플 때 흐느끼면서 뭔가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노래에도 좋은데 이렇게 좀 캐치하고 예 그리고 뭔가 경쾌하고 이런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노래들도 너무 좋더라고요. 또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Love Me, Love Me 들려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토요일, 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캠핑을 즐기기 가장 좋은 9월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크게 떨어진 기온 탓에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텐트 안에서 숯불이나 가스난로를 켜둔 채 잠이 들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색과 냄새가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절대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난방기구를 쓸 때는 반드시 수시로 텐트 문을 열어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챙겨야 하죠. 자연 속에서 누리는 가을날의 낭만과 휴식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한민국 학부모님, 학부모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학원비, 교재비, 인터넷 수강료 하나하나가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국가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아이들의 내일을 설계하는 힘, 바로 학부모님의 응답이 시작입니다. 국가데이터처와 교육부가 함께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1: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다음 주면 벌써 추석이에요. 추석 다가오면 마트, 쇼핑몰 제일 바쁘죠.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이거 선물해라, 요걸 선물해라. 하루에도 몇 번씩 광고 메시지를 띄우니까요. 조금 귀찮은가 싶으면서도 그래도 덕분에 추석이 오는 걸 실감하고 주변 사람 누구 챙겨야 되나 헤아려 보기도 하죠. 연락이 좀 뜸했던 사람, 오랜만에 목소리 듣고 싶은 사람 미리미리 생각해보면서 메시지 한번 전화 한 통 걸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19일 토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안영미입니다.

0: 9월 19일 토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칼리 레이 젭슨의 Call Me Baby 듣고 왔습니다. 와, 이 노래를 들으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난다. 예전에 제가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할 때 이게 음악 들으면서 저는 운동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네이땡에다가 요즘 가장 핫한 노래, 신나는 노래 뭐가 있을까요? 했는데 이 노래를 추천받았었거든요. 이게 벌써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A long long time ago가 되었어요. 자, 근데 또 요즘에 가장 핫한 프로보다 2시의 데이트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예, 안영미입니다. 아, 지금 추석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 추석이 얼마 남은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 제 다음 주면 추석이구나. 아, 어떡하지? 우리 제작진들 선물해줘야 되는데. 아, 뭘 선물해야 되냐? 근데 좀 늦은 것 같아, 그치? 지금 사기에는. 그치? 아, 근데 요럴 때 또 이렇게 제가 가장 난감할 때가 매년 늘 똑같은 단체 문자를 보내시는 분이 계세요, 제 지인이. 처음에는 어머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막 뭐 이렇게 성심성의껏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 8년째 매번 추석이 되거나 설날이 되면 늘 똑같은 그 그림 있는 거 사진 있죠. 그 추석 더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위만 갖다라 이거. 와,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계속 씹고 있는데 올해도 올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뜸했던 친구한테 연락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래도 조금은 상대방이 답변하기 좋을 만한 문자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뜸했던 우리 두 대에게도 문자 좀 보내주세요. 참여하실 곳은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두 대만의 차트, 두 대통합 차트로 돌아올게요.
1: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매일같이 신곡이 쏟아지는 세상에서 어느 세월에 이 차트 저 차트 찾아 듣고 계실 겁니까? 그럴 거 없이 두 대통합 차트만 딱 챙겨 들으십시오. 두 대가 엄선한 뮤직 통합 차트, 두 대통합 차트. 가입자 수 약 12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5대 음원 플랫폼이죠. 매응치 음퍼 음프 음파 차트를 싸그리 모아서 두 대 자체 수동 AI 시스템을 통해서 선곡했고요. 이 차트로 말할 것 같으면 이번 주에 핫했던 최신곡은 물론 역주행곡 70, 80, 90 세대곡까지 싹 다 챙겨드립니다. 오늘 차트는 9월 16일을 기준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럼 두 대통합 차트 한번 달려가 볼게요. 대망의 첫 곡은요, 세계 차트 탑10에 새롭게 진입한 아이유의 Dear My Crazy Soulmate입니다. 연예인들의 연예인, 만능 엔터테이너 우리 아이유씨가 By Summer 이후로 약 딱 1년 만에 컴백을 했죠. 이번 앨범엔 두 곡이 수록돼 있는데 두 곡 다 타이틀곡, 더블 타이틀이고요. 그중 하나가 Dear My Crazy Soulmate입니다. 앨범 소개를 보니까 노래 소개글에 오른 짧고 굵은 한 줄이 마음을 툭 건드리고 가네요. 유인나에게 어마나 아 너무 좋겠다. 유인나 언니 너무 좋겠다. 제목에서도 단박에 느낄 수 있듯이 아이유 씨가 자기의 소울메이트인 배우 유인나 씨를 생각하면서 가사를 썼다고 해요. 유인나 씨도 이 노래를 듣자마자 어머 이거 나잖아 라고 했대요. 오 너무 감동적이다. 그래 이렇게 싱어송라이터랑 좀 친해져야겠다. 그럼 날 위한 곡을 정말 나만을 위한 곡을 이렇게 만들어줄 거 아니야. 아, 내 주변에 싱어송라이터인데 없어요. 누가 있나? 없다 없다 너무 없다. 자 정말 이런 게 찐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찐 우정 아니겠어요? 아름다운 그녀들 아이 유인나의 사랑을 응원하면서 Dear My Crazy Soulmate 만나볼게요.

대통합 차트 아이유의 Dear My Crazy Soulmate 듣고 왔고요. 가사말도 음색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을에도 어울려. 자, 아이유 컴백곡인데 또 하나만 듣기 좀 아쉽잖아요. 더블 타이틀 곡이라고 하니까 다른 곡도 들어봐야겠죠. 두 개의 차트 탑10에 진입한 아이유의 이별로부터 마찬가지로 두 개의 차트에 새로 오른 이창섭의 신곡 사계 그리고 너도 함께 소개할게요. 먼저 이별로부터 아이유가 직접 작사한 곡이고요. 가사말을 보면 모든 가사가 우리말입니다. 이것부터 플러스 100점 가야지. 아, 요즘 영어가 너무 많아요. 자, 중의적인 표현도 녹아 있습니다. 떠날 거예요 우리 이별로부터 이제야 사라질 우리만의 이별로부터. 아이 뭐 천재입니다. 천재예요. 예, 언어를 가지고 막 갖고 놀잖아요. 이창섭이 부른 사계 그리고 너도 이별을 노래했다고 하네요. 사계절이 흘러도 여전히 간직하고 싶은 애틋한 마음을 아주 애절하게 담아냈다고 합니다. 아이유와 이창섭이 부른 이별송들 바로 들어볼게요. 이별로부터 사계 그리고 너.

두 대통합 차트 아이유의 이별로부터 그리고 이창섭의 사계 그리고 너에 이어서 두 개 차트에 자리한 베스티의 연애의 조건 듣고 왔습니다. 베스티가 해체하고서도 8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빵 하고 떠버린 역주행곡이죠. 근데 역주행한 이유가 좀 특이하다고 해요. 하츠투하츠의 한 팬분이 레몬탱 노래 안무 영상에 연애의 조건을 BGM으로 깔았는데 안무와 이 멜로디가 너무 찰떡인 나머지 일명 하투와 행진곡으로 바이럴 되면서 역주행됐다고 합니다. 활동했을 때 떴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래도 묻혔던 명곡이 다시 빛을 발하니까 참 좋네요. 자, 다음 곡도 옛날 노래인데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이으 차트에서 눈에 띈 유니스의 하늘 땅 별 땅. 원곡도 원체 유명하죠. 비비의 하늘 땅 별 땅을 데뷔 3년차 그룹인 유니스가 리메이크했다고 합니다. 30년 전 추억, 와 이것도 벌써 30년 전이라고요? 30년 전 추억 다시 한번 끄잡아 올려볼게요. 유니스의 하늘 땅 별 땅 듣고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선선한 가을바람이 반가운 9월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큰 일교차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를 늘리고 외출 후엔 손을 깨끗이 씻는 기본 수칙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늘해진 날씨에 방심하기 쉬운 야외 식중독. 가을철에도 음식은 상온에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으로 지키는 건강한 가을.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이었습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어서 30도를 밑도는 기온에 덥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은 29도, 전주와 광주는 30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릉은 낮 기온이 25도에 머물겠고요. 울산에는 낮까지 비가 조금 이어지겠고 그 밖에 동해안과 제주 산지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동쪽 해안가로는 강한 너울이 예상돼 해안가 주변으로는 접근을 자제하셔야겠고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 일대로는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20km 구간, 특히 일죽에서 모각까지 정체가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지금부터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갑니다. 두 대통합 차트 코너 속의 코너 샤인키 PD가 발로 뛰어서 찾아온 두 대 발보드 차트. 담당 PD 샤인킴 부장이 연식에 걸맞게 먼지 쌓인 두 대 옛날 선곡표를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주의 발보드 차트는 2016년 9월 19일부터 일주일간 선곡표를 들여다봤고요. 9월 24일에 선곡된 펜타토닉스의 싱 먼저 들어볼게요. 펜타토닉스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5인조 아카펠라 그룹으로 그래미 어워드에서 무려 3번이나 수상한 대단한 분들이고요. 노래해 싱은 나른한 오후에 들으면 졸음이 싹 날아갈 만큼 신나는 곡입니다. 드라이브하거나 운동하면서 듣기에 아주 이만한 곡이 없어요. 제가 두댕이들 플레이리스트에 새로운 곡 꽂아드리겠습니다. 펜타토닉스의 싱 쏠게요.

펜타토닉스의 싱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차트 속의 차트 샤인 김 부장이 과거수 두 대 선곡표에서 골라온 발보드 차트 이어가 볼게요. 2016년 9월 22일과 9월 20일에 선곡된 곡입니다. 레드벨벳의 러시안 룰렛 그리고 버스커버스커의 꽃송이가 당시엔 따끈따끈한 신곡이었네요. 10년 전에 발매된 레드벨벳의 러시안 룰렛. 2016년 9월 이때는 러시안 룰렛 뮤직비디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K-POP 뮤비였다고 합니다. 맞아. 진짜 인기가 어마무시했었죠. 그리고 러시안 룰렛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멤버 아이린 씨의 보라색 머리 아니겠습니까? 아이린 씨가 보라색 머리를 하고 찍힌 무대 엔딩샷 하나로 영상 조회수 1,000만 뷰를 찍었다고 해요. 와, 그때부터 뭐 엔딩 여신이라는 별명이 붙여졌고요. 아, 엔딩 여신 하려면 보라색 머리 하면 되는구나. 에, 내가 이때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셀럽파이브 할 때. 그걸 몰랐지. 자, 이어서 들을 곡은 꽃송이가 작사, 작곡 모두 장범준 씨가 단독으로 했네요. 벚꽃 엔딩에 묻혀서 그렇지 이 노래도 봄만 되면 불사조 마냥 또 차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장범준 씨는 매년 봄만 오길 기다릴 것 같아요. 아니야, 가을도 여수 밤바다 뭐 이런 거 하면 가을 느낌 나잖아요. 아, 나 진짜 이 간절기에 아주 그냥 강한 분이십니다. 우리 장범준 씨가. 예, 부럽다. 자, 쭉 듣고 오실게요. 레드벨벳의 러시안 룰렛 그리고 버스커버스커의 꽃송이.

레드벨벳의 러시안 룰렛 그리고 버스커버스커의 꽃송이가에 이어서 2016년 9월 19일에 선곡된 이현의 대표곡 내 거 중에 최고 듣고 왔고요. 또

이 노래 뮤직비디오에 우리 정주리 씨가 심지어 무려 여주인공으로 출연을 했었다고요. 뮤비 내용을 보면은 이현 씨가 사랑의 눈이 멀어서 정주리를 포맨의 출신이었던 남지연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이별, 하지만 결국 다시 정주리를 선택한다, 뭐 이런 왜 이런 장난을 치셨지? 맞아, 우리 주리가 또 이 매력적인 개그우먼입니다. 예,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사랑하는데 외모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교훈을 심어줬던 노래라고 하고요. 다음 곡은 2016년 9월 20일에 선곡된 버즈의 가시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명곡이죠. 지금도 노래방 애창곡 순위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임재범의 고해도 순위에서 제쳤다고 합니다. 그럼 말다 한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떼창 한번 해봅시다. 버즈의 가시.

0: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2: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4: 완전 좋아요.
3: 연두리.
4: 잘 부탁드립니다.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8: 아무것도 변한 건 없었다.
9: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광고 듣고 오셨고요. 2부 끝곡은 2016년 9월 23일에 선곡된 박경님의 안녕 핫바입니다. 박고태 프로젝트 앨범의 수록곡이죠. 정말 귀하지 귀한 경림언니 맑고 고운 음색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박경님의 안녕 핫바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 운전이 필요합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유쾌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방수 탄탄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3: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관광지를 넘어 창업의 기회를 얻고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정주 환경을 만드는 건 지역 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대안인데요.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2016년 9월 23일에 선곡됐던 레니 크래비치의 It Ain't Over Till It's Over 듣고 왔습니다. 뜻은 그거는 너무 오버하지 마. 그래, 오버하지 말라니까. 약간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자, 저희는 계속해서 두 대통합 차트를 쪼개서 만든 발보드 차트 달려가 볼게요. 그 전에 2시의 데이트 크레이지고 광고주님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1: 1336 1336 1336 1336
2: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7: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엄선에서 엮은 두 대통합 차트, 먼지 쌓인 두 대 예전 성우표를 들춰보는 코너 속의 코너, 발로 뛰어 찾아온 두 대 발보드 차트. 2주의 발보드 차트, 2016년 9월 19일부터 일주일 성우표를 보고 있고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9월 21일에 선곡된 45rpm의 즐거운 생활입니다. 공효진, 유승범 주연의 영화 품행제로의 OST로도 알려졌고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목소리도 섞인 밝고 가벼운 힙합이라서 남녀노소 누구든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들 리듬 탈 준비 되셨나요? 45rpm의 즐거운 생활 바로 쏠게요.

115 RPM의 즐거운 생활 듣고 왔고요. 발보드 차트 이어서 달려가 볼게요. 2016년 9월 19일과 9월 25일에 선곡된 두 곡입니다. 현아의 빨개요, 그리고 라붐의 아로아로. 섹시퀸 현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색이 바로 강렬한 레드, 빨간색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출발한 노래예요. 빨개요. 사실 빨개요는 처음 들었을 때도 처음 들은 느낌이 아니었어요. 다들 이 동요 기억하시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거 사과, 사과는 맛있어. 여기서 사과만 현아로 바뀐 건데 이게 또 안 이상해요. 너무 잘 어울려.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아파트의 원조격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 자, 뭐 그냥 그렇게 저는 해석해봤습니다. 내가 뭐라고. 자, 원숭이가 생각날 만한 안무도 있었는데 현아 씨는 그것도 기깔나게 소화를 해냈습니다. 정말 현아라서 할 수 있는 현아 노래였다는 거. 매운맛만 보면 또 탈날 수 있겠죠. 예, 똥구녕 아파요. 그래서 맑은 탕국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라붐의 아로아로. 라붐하면 상상 더하기가 워낙 유명하지만 아로아로도 굉장한 명곡이에요. 사랑에 빠진 소녀의 귀여운 투정과 고백을 러블리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 아니야 나 구란데, 아니야 나 구란데, 이거요? 아리아나 구란데 김구라 선배도 여러 프로그램에서 샤라웃 했다고 해요. 아, 나 이럴 때 너무 꼴보기 싫어. 김구라 선배가 아, 그 노래 너무 좋아 이러면서 막 아는 척 하실 때 노조은 작가님 못지않게 너무 꼴보기 싫어요. 뭘 안다고 뭘 평가를 해요.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현아의 빨개요, 라붐의 아로아로 듣고 갈게요.

빨개요 라붐의 아루아루에 이어서 2016년 9월 21일에 선곡된 위너의 센치에까지 듣고 왔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이별하고 나서 새벽에 센치해진 적 있으시잖아요. 그 감정을 남성의 입장에서 재미있게 표현을 한 거고요. 집중해서 들으셨을진 모르겠지만 가사를 잘 들여다보면 전남친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나열돼 있어요. 조심해 조심해 SNS 감성에 취해 헛소리 적지 않기, 혈기왕성한 마음에 전 여자친구한테 전화하지 않기, 괜히 또 전화 걸어봐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일까봐, 정말 최악이네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넘어가서 발보드 차트의 마지막 곡 들어보겠습니다. 9월 20일에 선곡된 박효신의 리메이크곡 가을 편지. 원곡은 1971년 발매된 최양숙 씨 노래로 가을의 낭만에 흠뻑 취하고 싶을 때 가을 편지를 들으면 또 기가 막힙니다. 가을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박효신의 가을 편지.

0: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1: 2025년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화재. 그 원인으로 보조배터리가 지목되었는데요. 2025년 3월부터 강화된 김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함께 알아보시죠. 현재 보조배터리는 휴대수화물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100W시 이하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5개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100W시 초과 160W시 이하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후 2개까지만 반입되고 160W시 초과 배터리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충전 용량인 W시는 전압 곱하기 배터리 용량 남기 1000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보조배터리는 충전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용 파우치에 넣어 한 개씩 분리, 보관해주세요. 기내에선 보조배터리를 선반에 넣지 말고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기억하세요.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9월도 하순에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반소매 차림이 더 어울립니다. 주말 내내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게 서울은 29도까지,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면서 독감 환자가 작년보다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데 접종 시기도 빨라졌으니까 미리미리 대비하셔야겠고요. 해안가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제주와 충남은 오늘까지, 영남 해안가는 내일까지 강한 바람이 불겠고 당분간 동쪽 해안가에는 강한 너울이 예상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3, 4차로 차단돼 있습니다. 용인 나들목부터 신갈분기점까지 9km 구간 정체입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6: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5: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7: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4부 시작됐고요. 발보드 차트는 잔잔하게 끝내봤는데요. 다시 둠치둠치 신나는 최신곡으로 달려가 보자고요. 이것저것 들을 필요 없이 이것만 들으면 최신 노래 정복 국내 5대 음원 플랫폼을 싸그리 모아봤습니다. 2대 선곡 시스템으로 선별한 뮤직 통합 차트, 2대 통합 차트. 2026년 9월 셋째 주에는 어떤 곡이 핫했는지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던 곡인데요. 어머 세상에, 한 주 사이에 5개 모든 차트에서 탑 3를 차지했습니다. 소연의 퇴사할게요. 역시 아이들 소연이다. 정말 그쵸? 어떻게 한 주 만에 차트를 접수를 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음악방송 무대들도 하나같이 화제되면서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생 라이브는 기본이고요. 노래방 회식 자리 컨셉 무대부터 다 같이 오피스 룩을 맞춰 입는다든지 무대에 함께 선 댄서들이 다 다른 직업군의 복장을 입고 나온 것도 감다살이다라는 칭찬을 받고 있다고 해요. 저도 무대를 봤는데 한편에 정말 뮤지컬처럼 보이더라고요. 뭐 하나 허투루 하지 않고 정성과 노력을 쏟은 게 보이니까 어떻게 아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퇴사 욕구 뿜뿜 일으키는 소연의 퇴사할게요. 바로 쏠게요.

이번 주 핫한 곡을 들려드리는 두 대통합 차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연의 퇴사할게요 듣고 왔고요. 와, 우리 때는 그 퇴사곡 하면 퇴사자 in the house 이거였는데. 아, 여기서도 이제 또 약간 시대의 흐름이 또 느껴지네요. 자, 이번에도 발매된 지 얼마 안 된 곡들로 달려가 볼게요. 각 두 개, 세 개 차트 탑 10에 자리한 도경수의 기타리스트, 그리고 효리수의 스키비데이. 수들의 모임이네요, 정말. 우선 첫 번째 수, 도경수의 기타리스트는요, 앨범 도파민의 타이틀곡입니다. 앨범명을 도파민으로 지은 이유가 리스너들이 들었을 때 도파민이 팡팡 터졌으면 좋겠어서 였다고 해요. 경수씨, 그렇다면 성공하셨어요. 음색도 멜로디도 너무 좋아요. 아유, 그냥 아무렇게나 불러도 도경수씨가 부르면 그냥 도파민 그냥 바로 터져요. 게다가 기타리스트가 경수씨 솔로로서 최초 댄스곡이라고 하는데요. 네? 댄스곡이라고요? 아, 그건 몰랐네. 댄스곡인지는 몰랐네. 워낙에 우리가 빡센 리듬들을 듣다 보니까 댄스곡인지 모르고 있었어. 하지만 아쉽게도 음악방송은 스케줄로 인해서 돌기 힘들다고 하십니다. 자, 팬분들의 속상한 마음 저희가 노래로나마 달래드릴 거고요. 두 번째 수, 우리 효리수도 가봐야죠. 요즘 신인 걸그룹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잖아요. 비주얼도 비주얼이지만 실력이 데뷔한 지 한 20년은 된 것 같은 느낌? 거기에 농후함까지 느껴지는데요. 최근에는 장성규 씨도 인별그램에서 이 나이에 주책맞게 6세대 걸그룹에 입덕했다면서 효리수를 샤라웃 했더랬죠. 하츠투하츠, 키키, 아일릿 이런 친구들이 견제를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그룹입니다. 수미안가 중에서 수급으로 빼어난 수들, 도경수의 기타리스트 효리수의 스키비디 나가요.

0: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1: 노래 듣는 동안에 어머 입장해 주신 분들 어머 너무 고마우셔. 어떻게 제 은인이에요.

도경수의 기타리스트 그리고 효리수의 스키비리에 이어서 들은 곡은 푸른 차트의 탑10에 오른 빅나티의 노스탈지아였습니다. 빅나티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만들고 어머니 생신에 발표한 자작곡이죠. 뮤직비디오에도 어머니 과거 사진을 쫙 넣어둔 파트에서 대중들에게 감동을 안겨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빅나티의 어머니께서 내가 좋아하는 건 빅뱅이다 이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아, 저도 뭐 아들이 있는 엄마로서 이해합니다. 예. 참 아들을 가진 엄마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아들이 상처를 주든지 엄마가 상처를 주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흐흐 차트

그래서 눈에 띈 인디 밴드 리드워의 영어는 그렇듯 소개할게요. 2021년에 발매된 리드워의 데뷔곡이고요. 영원의 이면에 있는 쓸쓸함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영원은 그렇듯 거짓이겠죠. 그럼에도 우린 계속해서 영원을 약속하겠죠. 괜히 또 코끝이 또 찡해지네요. 아 근데 또 요 가사말을 보니까 또 우리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역시 노래는 빅뱅이다 이거야.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리도의 영원은 그렇듯 감상하고 올게요.

0: 찾더라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0: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보고.

0: ザクザクイビガイビガちゃんぽん이비가짬뽕모델김태균입니다국물맛은칼칼한데자극적이지않아속은편안한남녀노소모두가완뽕하게되는바로그짬뽕이비가
1: 이비가요이비가짬뽕
0: 1일1짬뽕오케이
2: IS 동선은봅니다쓸모없던땅에서친환경건설의내일을세우고폐기물에서전기차의새로운미래를만들고아이들에게희망의세상을열어주는 ESG 경영으로더큰내일을봅니다 IS 동서
3: 도시데이트안영입니다두대통합차트함께달려가봤고요자지금흐르고있는곳이게바로빅뱅이다이게야4개차트탑10에들어간빅뱅의빅띄워드리면서저는인사드리도록할게요우린내일또해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선선해진 날씨에 벌초나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부쩍 잦아지는 9월은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중증으로 발전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풀숲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챙겨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에 그냥 앉거나 겉옷을 벗어두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입었던 옷을 곧바로 세탁하고 꼼꼼하게 샤워를 해야 하죠. 만약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오한, 몸에 검은 딱지가 발견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1: 야, 시원하다.
0: 백년가게 맛집
2: 횡성 새말 토종순대.
3: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0: 잠시 스쳐가는 관광지를 넘어 창업의 기회를 얻고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정주 환경을 만드는 건 지역 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대안인데요.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FM4U.
5: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오후에 집안이나 사무실에 앉아있다 보면 바닥에 떨어지는 햇빛의 길이가 길어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름엔 머리 꼭대기에서 내리쬐던 빛이 이제는 창문을 넘어 깊숙한 벽면까지 닿는데요. 햇빛이 머무는 위치가 바뀌면서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먼지나 물건의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토요일 생방송이 너무 오랜만이죠? 평일에는 잘 보이지 않던 오발의 윤곽. 오늘은 어떤 느낌일지 지금부터 함께 찾아볼까요? 오후의 발견 생방송 시작합니다.

0: 감사합니다. 까만꼬막님, 목요일에 드문드문 들으셨구나. 오늘 생방송이에요. 예고해 드렸던 대로. 어디 계세요? 저희 서프라이즈 아니었는데. 어쨌든, 어쨌든 간에 그 다른 길로 안 빠지시고 잘 오셨습니다. 정도를 찾아 잘 오셨어요. 아, 저도 그러게요. 반갑습니다. 사루비아님. 정집사님은 리디 오늘도 일하는데 생방 너무 반갑네요. 마치 절 위한 생방 같다는. 내일 일하고 월요일까지 일하면 추석 연휴 시작이라고. 아, 좀 일찍 시작하시네요. 공개방송은 못 오신다고요. 괜찮아요. 뭐 그날만 날인가 그죠? 그러게요. 제 정집사님을 위한 생방송이죠. 맞죠? 꽃다운님은 강원도가 아닌 낯선 도시에서 리디 목소리 듣는 거 진짜 이상한 경험인 거 모르죠? 뭔지 모를 짜릿함까지 있어요, 꽃다운님. 세상에나. 심지어 생방송으로 들리는 목소리. 낯선 도시에서 이제 주말을 자주 보내시니까 꽃다운님은 목소리를 뭐 놓치지 않으신다면 방송을 자주 들으시지만 이렇게 뭔가 생생한 생방송의 목소리는 짜릿할 수 있다. 동의한다. 낙화님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튼을 쳐요. 햇살에 먼지 보이면 치워야 하잖아요. 그냥 안 본 눈이 제일 낫다. 맞습니다. 3991번님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뭔가 오늘 되게 새로워요. 특히나 이제 어제 이제 우리가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계속 쭉 만나면서 주말까지 계속 만나는 느낌이라기보다 뭔가 하루 이제 쉬었는데 또 다시 새롭게 시작된 느낌인데 뭔가 텐션은 평일처럼 막 그 타이트하진 않은 그런 느낌? 약간 여유 있고 느긋한 그런 느낌입니다. 청소 얘기를 조금 살짝 했는데 청소하기 딱 좋은 주말입니다. 오늘은 이제 생방송으로 함께하면서 여러분 밀린 청소나 빨래를 하며 여유롭게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청소기는 안 돼요. 시끄러우니까. 손만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생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뭐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오바리들의 주말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오늘 사진으로 받아볼게요. 사진 받고 신청곡 받고 2시간 함께하고 해볼까 싶습니다. 청소 후에 뭐 깨끗해진 거실 바닥도 좋고요. 함께 누워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도 좋습니다. 혹은 우리 정집사님처럼 이제 지금 출근을 했는데 생방이라니 개꿀 일하시는 모습도 좋고 가을 나들이 중이신 사진도 좋습니다. 우리 오바리들은 주말에 뭐하나 오늘 좀 염탐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해요. 자, 문자창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 오늘 유튜브 창 열려 있어요. 고민을 좀 했는데 해보자. 그렇습니다. 유튜브 창 오셔서 우회발견 검색해 주시면 우회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우리 또 오바리들과 함께 방송과는 또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나누면서 방송도 보시면서 2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 듣는 동안 여러분 사진과 신청곡 기다리면서 광고 듣고 올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안녕하세요.
5: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5: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4: 완전 좋아요.
5: 연두리.
4: 잘 부탁드립니다.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4: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어, 정우 씨 목소리 왜 이렇게 섹시하죠? 정우 유연석 손호준 버전이었습니다. 너만을 느끼며 오늘 돈 받아가며 드라이빙 중입니다. 우리 국종쌤 신청곡이었어요. 돈도 받고 운전도 하고 날씨도 즐기고 라디오도 듣고 너무 좋다. 국종쌤. 너만을 느끼며 함께 하셨고요.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 중인데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주말 모습 궁금하다, 염탐하고 싶다 사진 받고 있습니다. 땅콩님은 앞서 이제 그 연습 면허로 남편분이랑 운전 연습을 하고 오셨는데, 아니 우리 남편 소리도 안 지르고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더니 오늘은 막 핏대를 세우며 뭐라 하는 거예요. 저도 조용히 해! 막 그래. 이거 맞아요? 아니면 조용히 해! 약간 주눅든 톤인지 막 그랬습니다. 회전교차로 너무 싫어요. 거기서 분명 아무 차 안 나오는 걸 봤는데도 갑자기 막 튀어오는 거. 급브레이크 밟았던 우리 남편 오바하며 몸을 앞뒤로 움직이며 연기하는 건 너무 얄밉다고. 막 이런. 아, 좀 과하셨네. 과하셨네. 어떤 느낌인지. 회전교차로면 그렇게 속도도 안 내셨을 텐데. 좀 과하셨다, 우리 남편분. 어쨌든 월요일에 시험을 앞두고 계시군요. 심장이 막 뛰고 어깨, 손, 다리 다 힘들어가서 마비돼요. 괜히 시작했어요 하셨는데, 아니에요. 이것도 따면 도로 주행 열심히 하시고 연수 좀 잘 하시면 금방 괜찮아져요. 그 호기롭던 땅콩이 어디 갔습니까? 잘하고 오세요. 파이팅! 커피 금지. 제가 봤을 때 커피는 지금 땅콩님 상태에서는, 특히나 월요일 시험 앞두시고서는 그 긴장감이나 흥분 상태를 좀 많이 배가시킬 수 있다.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어떨까. 저의 의견은 그래요. 제가 오늘 지금 그렇거든요. 커피에 뭐 녹차에 막 이런 거 좀 마셨더니 확 올라왔어요 지금. 어쨌든 우리 땅콩님 안전운전 무조건 안전입니다. 통과보다 안전이에요. 응원할게요. 리베로님 오셨습니다. 우와, 토요일 생방 유튜브는 느낌이 좀 색다르네요. 본방을 제대로 청취하지 못해서 많이 아쉽지만 퇴근하고 열심히 복습하겠습니다. 느껴져요. 그 사연을 항상 이렇게 문자로 주실 때 본방은 못 듣는데 항상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복습하고 계신 티를 팍팍 내십니다. 아주 훌륭하다, 리베로님.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사로비아님은 고양시로 오늘 결혼식 있으셔서 고양시로 아마 지금 단체로 차로 이동하시는 중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과 함께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아, 제가 이거 기다렸어요. 보통날님. 자고 있는 고양이 사진 주셨습니다. 아, 세상 진짜 팔자 너무 좋아 보이지 않나요? 보통날님. 갑자기 좀 목소리를 작게 내게 됩니다. 우리 고양이 깰까봐. 대전 오바리님은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집에 막 들어와서 오발 출첵했습니다. 오, 이렇게나 두 개씩이나 모니터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낙화님은 남편분이 텃밭 가꾸기를 되게 지금 애정하고 계시죠. 무궁화 꽃을 심으셨대요. 이 가을날 곱게 피었답니다 하시며 사진을 주셨는데, 오, 애국심이 막 끓어오릅니다. 아일린 노래 한 곡 준비했는데요. 까만 꼬막님 신청곡이에요. 까만 꼬막님께서 주신 신청곡. 중간고사가 코앞인 우리 중학생 친구들 힘내요 하면서 이쯤이 청해 주셨습니다. 아, 시험 기간이에요 이제 또. 우리 친구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임영웅 신곡이죠. 또또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해요. 달콤설탕님 와주셔서. 꽃담님, 저도 누워서 자는 우리 남편 사진 보낼 수 있는데 리디 눈 버릴까봐 참아요. 아, 여러분 초상권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들과 내 남편의 사진 초상권 좀 지켜줘라. 안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꽃담님. 밤새언니 오셨습니다. 회전목마 앞에서 기다리며 듣고 있어요. 역시 일하는 게 편하고 감사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주말입니다. 리디 너무 부러워요. 부러우시죠? 밤새언니님 화요일에 오세요. 아이들 그 지우 친구들이랑 다 같이 간 것 같아요. 놀이공원에. 지금 아마 지금 회전 중이신 것 같아요. 타고 오신다고 아까 조금 전에 채팅창 남겨주셨는데 바쁘다. 우리 놀이공원 가시랴. 지금 회전목마 타야 되는데 문자도 남겨야 되지. 채팅창도 들어와야 되지. 너무 궁금하거든. 우리 밤새언니 형님. 잘 다녀오세요. 전 여기 있습니다. 송길이 농부님 생방이었군요. 방금 운전하면서 라디오 켰는데 주말 출첵합니다.

항상 늘 한결같이 이 4시부터 6시를 지켜주시다 보면 여러분 이런 또 뜻밖의 날이 있다. 네, 저도 좀 놀랐고 요바리들도 놀랐고 송길이 농부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남겨주시고요. 하하호호님은 오늘 세차를 하러 가셨구나. 진짜 딱 주말이다. 네, 손 세차 가셨나요? 하하호호님도 주소 성함 주세요. 선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드로님은 되게 바쁘신 걸 알고 있는데 바쁘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고 근데 어쩌다 보니 안면도에서 지금 잠깐 방황 중에 있으시다고 진짜 되게 열심히 하시고 되게 잘 노시는 것 같아요. 가을이 무르익을 때 듣는 로코베리의 안녕 가을아 청합니다. 그냥 뒷모습이 가을을 엄청 느끼고 계십니다. 파란 가을 하늘 아래 네. 듬직하게 서 있는 우드로님의 사진을 보며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편히 쉬고 오세요. 로코베리 안녕 가을아.

0: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2: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토토 I'll be over you. 그렇게 오랜만에 들은 것 같죠, 매트 키드님? 언제나처럼 참 좋습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매트 키드님도 오늘 근무 중이시라고 아까. 근무 중에 듣는 주말 생방송 뭐 좋죠? 괜찮죠? 어우 감귤 아가씨 리디 저는 지금 동해 무릉제 와 있어요. 쉬면서 문자 보냅니다. 얼마나 다니신 거예요 지금? 잠시 쉴 시간이 필요하다니. 주말에 나들이 나와도 리디를 생각하는 저 찐 애청자 맞죠? 완전. 감귤 아가씨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아 놀러 가셔서까지 아, 이렇게 뭐 특히나 축제 가서 진짜 쉴 틈 없이 보고 먹고 막 놀고 하는 그 순간에도 오바를 잊지 않으신 건 오바를 제가 오늘 생방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4시부터 6시 사이 약간 이제 그 우리 몸이 반응하는 것처럼 잊지 않고 문자를 주신 감귤 아씨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정감 주시고요. 세상에 만수님 라이브죠 오늘. 예, 잘 오셨습니다. 아, 금강초롱님 오셨어요. 4살 쌍둥이 손주들이 오 귀엽겠다. 추석에 송편을 만든다고 해서 쌀가루랑 밤을 사가며 오발 듣습니다. 그냥 송편 다 사다 먹었는데 아이들이 있으니 별걸 다 해보네요. 행복하세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강초롱님이 지금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데요. 집안은 온통 이제 난리가 나겠죠. 우리 아이들 오고 또 이제 송편을 만들면서 이제 이렇게 다 벌려놓으면 난리가 나겠지만 너무 행복하다. 금강초롱님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주십시오. 오늘 뭐 곡간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 주말 생방은 곡간이죠. 0070번님 오셨습니다. 토요일도 영업합니다. 저희 문 활짝 열고 지금 다음주 특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조바심 난다. 오발 덕분에 전남 출장 잘 다녀왔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 다녀오셨는데 뭐 다시 보기 복습은 잘 하셨나요? 몇 회 정도 보셨는지 장거리니까 볼만하다. 고생하셨고요. 저희 다음 주 특집 이야기 좀 하고 갈까요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9월 22일 저희 오후에 발견 12살 생일을 맞아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그 스튜디오를 야외로 옮겨서 우리 오바리들을 초대하고 이동 스튜디오로 공개 방송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생방송이고요. 장소는 MBC 강원 영동 강릉방송국 3층으로 가시면 돼요. 예, 강릉으로 오시면 생방송을 하는 모습을 함께 참여하시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시고요. 의자가 다 준비가 됩니다. 캠핑 의자에서 편안하게 약간 반 누워서 보실 수 있다는 거 꿀이죠. 그리고 돗자리 같은 거 챙겨오셔도 돼요. 널찍하니 조금 여유롭게 나는 보고 싶다 하신다면 돗자리를 가져오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바닥이 자갈밭이에요. 그래서 조금 도톰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먹을 거 챙겨오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취사는 안 돼요, 여러분. 취사는 안 되고 그 이제 뭐 간단히 드실 것들은 가능하다. 음주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예,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연히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예, 그날은 자제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생방송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이들 찾아주시고 저희가 주차가 어려워요. 산에 주차는 어려워서 대중교통 이용을 좀 당부드리고 대신에 이제 문의를 좀 주시면 따로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채팅창에서도 이 주차 정보가 은근히 돌고 있다. 문의 남겨주시면 답을 또 남겨드릴 겁니다. 유튜브도 열려있어요 여러분. 그날 당연히 열려있고 오늘도 열려있고 오늘 생방송이니까 예, 함께해주세요. 0423번님 오셨는데 동네 전기구이 통닭집이 오픈을 했대요. 맘카페에 챌린지처럼 맛있다는 인증사진이 계속 올라오길래 얼마나 맛있을까 궁금해서 먹어보려고요. 일단 냄새는 합격입니다. 냄새가 불합격일 수가 없지. 이렇게 참 줄지어 있는 모습이 전기구이 통닭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네, 아름답네요. 방탄소년단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우리 K님 신청곡입니다. K님도 오늘 근무하고 계시죠? 안전 운행하세요. BTS, Run!

방탄소년단 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너무 달리지 마세요, 케이님. 오, 5707번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에 행사 나와 있는 외지인입니다. 아, 너무 성구시는 거 아니에요? 독서대전 행사가 있어서 책 판매하러 나왔습니다. 심심할까 봐 라디오를 들고 왔는데 춘천에서는 낯설지만 상냥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군요. 좀 상냥하죠. 예. 어머, 세상에 책 판매. 그러면 서점 아니면 출판사? 어느 쪽에 관계된 분이실까요? 괜히 반갑네요. 5707번 님. 그럼 어디 계세요? 원래 근거지는 이런 인연으로 또 라디오에서 뵙게 됩니다. 5707번님 너무 환영하고요. 낯선 곳에 계셔서 약간 좀 그쵸 민망하고 좀 괜히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오늘 매출 200% 목표치에 200% 올리고 가십시오. 선물 보내드릴게요. 5707번님. 원래 이렇게 타지에 와 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막 샘솟을 수 있도록 친한 척도 해드리고 막 해야 됩니다. 주소 성함 남겨주시고 재미난 시간 보내고 가시고요. 반가웠습니다. 5707번님. 조금 전에 전기 닦구이 남겨주신 0423번님. 지금 뭐 각자 채팅창에서는 각자 이제 동네에 있는 전기 통닭구이 집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치킨이에요 오늘. 0423번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남겨주십시오. 너무 맛있겠다. 이런 사진 금지. 너무 힘들다 갑자기. 그리고 오늘 여름애님 오셨는데 오래도록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고 공부도 하고 알바도 하며 오래 다녀볼 직장을 찾고 있는데 와 정말 쉽지가 않네요. 대부분 나이가 장애물입니다. 면접 보러 가면 젊은 사람들이랑 괜찮으시겠어요? 라는 질문들을 심심치 않게 하시거든요. 많이 속상해요 하셨습니다. 신청곡이 지금 뭔가 끝에가 잘린 것 같아요. 여름애님 일단 다시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 너무 속상하다. 문자만 봐도 그 요즘 이제 인턴 영화가 리메이크 작품으로 우리나라 작품으로 지금 개봉을 했잖아요. 이번 주에 뭔가 좀 그런 작품들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름애님 괜찮아요, 여름애님. 분명히 우리 여름애님을 알아보는 회사가 분명 있을 겁니다. 좌절하지 말고 우리 포기하지 말고 계속 직진하자고요. 응원할게요, 여름애님. 그리고 사랑스러운님은 진짜 사랑스럽네. 우리 따님이랑 같이 오늘 자전거를 타러 가셨나봐요. 경포호죠, 경포호. 오. 편하게 전기로 타고 싶었는데 딸내미가 비싸다고 수동 타자고 했어요. 너무 힘듭니다. 운동이네요. 경치는 끝내주고요. 우리 딸내미가 아주 그냥 이렇게 똘똘하네요. 근데 금액 차이가 어떻게 돼요? 그 전기는 얼마고 수동은 얼마지? 안 타봤어요. 안 타봤어요. 궁금합니다. 어쨌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10cm 노래 한 곡 준비했는데 밤 카스테라님께서 너무 진짜 키우시는 고양인가 봐요. 근데 와 진짜 뭐랄까 너무 우아해. 너무 우아합니다. 이 털 빛깔이며 색깔이며 와 그레이 빛에 검은색 줄무늬가 이제 머리 이마에 있고 그리고 이제 검은빛 털과 은빛 털이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온몸은. 근데 와 아주 그냥 용맹해 보입니다. 용맹해 보여. 되게 순한데 되게 용맹한 눈빛. 아침부터 바쁘셨대요. 아버님 추모공원 가서 인사드리고 도서관 잠시 들렀다가 집에 와서 냥이랑 놀고 있습니다. 책 안 읽겠다는 우리 아들 여러 개 중 하나라도 보라고 책 대출해 왔습니다. 잔뜩. 더 부담스러워 진짜. 노래 띄워드릴게요. 10cm 서랍.

0: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4: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5: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이번 추석 가족의 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4: 오해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정성스레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가 순대를 만드는 곳 새말 토종순대에서 식사권,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레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 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 알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책도 읽고 수다 떠는 와중에도 자꾸 아 오늘 뭐 할 일이 있었는데 하고 맴돌았거든요. 아 드디어 생각났어요. 오발 라이브. 이거 아주 서운한데. 왜냐면 저는 일정 체크해놓고 뭐 알람 해놓으실 줄 알았는데 좀 서운합니다. 리디에겐 미안하지만 주말에도 종종 라이브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카페에서 커피 드시고 책 읽고 막 수다 떨면서 저에게 노력해볼게요. 자, 5반입니다. 플라워 2부 끝곡이고요. 저는 5시에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캠핑을 즐기기 가장 좋은 9월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크게 떨어진 기온 탓에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텐트 안에서 숯불이나 가스난로를 켜둔 채 잠이 들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색과 냄새가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절대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난방기구를 쓸 때는 반드시 수시로 텐트 문을 열어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챙겨야 하죠. 자연 속에서 누리는 가을날의 낭만과 휴식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6: 빼
5: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기립하고 들어야 할 것 같아요. 3부 첫 곡. 1123번님께서 청해 주신 해바라기 사랑으로였습니다. 오, 너무 오랜만에 들었어요. 1123번님. 오늘 신철원에서 2시간 달려오셨다고 합니다. 강릉까지 지금 목표를 잡고 계시는데 아직도 1시간 반을 더 가야 해서 홍천휴게소에서 문자 남겨요. 해바라기 사랑으로 부탁합니다 하시며 오늘 하늘의 사진과 도로의 모습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1123번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안전운전해서 느긋하게 천천히 오십시오. 마음 조급해봤자 뭐 차가 뚫리는 게 아니니까 괜히 조바심 만나죠. 천천히 저희가 함께 할게요. 느긋하게 오시고 주소 성함 남겨주시고요. 이 노래 그 왜 촛불의식이었나? 무슨 왜 우리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꼭 밤에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촛불 하나씩 켜두고 막 부모님 얘기하고 막 이런 그 시간 있지 않았어요? 그때 항상 이 노래를 그렇게 틀어주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새삼 생각이 납니다. 아, 우드로님께서도 이 노래에 추억이 또 있으시군요. 중학교 때 담임이셨던 기술 선생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플레이어를 가져오셔서 이 노래를 교실에서 들려주셨다. 근데 지금 보면 다 그런 추억들이 참 오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기립성 어지럼증 조심하시고요. 예. 아, 오늘 우리 그 0423번님께서 남겨주신 통닭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까망님 결국 주문하셨고 지금 채팅창에선 서로가 좋아하는 치킨을 밝히며 치밍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올려드린 그 치킨은 저는 약간 이제 밥이랑 맨밥이랑 흰쌀밥이랑 먹으면 참 좋아요. 약간 그리고 이제 뭘 뿌려져 있는 게는 저도 처음엔 되게 좋아했는데 너무 좀 퍽퍽해. 근데 맛이 진짜 최고인 이 친구가 그냥 먹기도 촉촉하고 밥이랑 먹어도 너무 좋고 이 밸런스가 너무 좋다. 배고프네요. 1025번님 뭐냐? 뭐야? 오늘 생방이에요? 죄송해요. 생방이에요. 죄송해요. 생방입니다. 유튜브 창도 열려 있고요. 문자 창도 열려 있고요. 샵 2943번이죠.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고요. 유튜브 창 오시면 검색창 여시고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사랑스러운 님 감사해요. 전기 자전거랑 일반 수동이랑 10,000원 차이가 난다고. 그럼 좀 고려해 볼 만하네요, 진짜.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이게 드라이브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딸이랑 추억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엄만 좀 힘들었다. 아, 4815번님 오늘 세차하시고 이제 기분 좋게 집으로 가시는 길에 신청곡을 주셨는데 여기 없네요. 버전이. 이정석 노래 말씀하신 거 맞죠? 근데 말씀하신 버전은 확인이 안 된다. 애석하지만 오늘 듣기는 어렵겠습니다. 4815번님.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아, 여우의 여신님 영화 보셨구나. 우리 아까 인턴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영화. 원작도 봤는데요. 뭐 알고 있고 그지. 아는 내용이니까. 뻔한 내용이지만 그냥 편안했어요. 색감도 좋고 한소희 배우님 너무 예쁘죠, 진짜. 뭐랄까? 그 타고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한소희 씨는. 보셨군요. 되게 빠르게 또 다녀오셨고. 아, 금강초롱님 혹시 남겨주신 그 이제 주소 남겨주셨는데 거기가 그 연곡 들어가는 코너에 거기 있는 식당 맞나요? 연곡 들어가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저기하죠? 그 막연하죠? 아니 제가 여기 가본 것 같아가지고 이름이 갑자기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쨌든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고요. 유튜브 창도 오늘 열려 있어요, 여러분.

0: 오셔서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생방송 이제 1시간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예, 광고 듣고 이어갑니다. 사용과 신청곡 기다려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잡나?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서 있으란 말 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물끄러미 선체가 저물고

오로라님께서 따님을 위해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이적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양양장에 어머니랑 왔다가 집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딸은 다음 주부터 시험이라 부담스러운지 엄마 껌딱지인데 집에 있겠대요. 어머니랑 콧바람 쐬기 딱 좋은 날입니다. 맛있는 양념게장과 꽈배기 사서 들어가요. 딱 양념게장 먹고 약간 그 매콤한 입을 꽈배기로 달래고. 아, 최고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오로라님. 잠자리님은 명절 장거리 대비 차 정비하고 오셨는데 44만원 시원하게 쓰고 왔습니다. 아, 안전이 최고죠. 잘하셨습니다. 하양늑대님은 어제 당직이셨구나. 늦지막이 일어났어요. 오발 티셔츠 입고 집 앞 편의점 갔다가 친한 사장님과 10분 수다 떨고 왔습니다. 오발 얘기도 하셨죠? 이제 거의 뭐 의무이자 책임이지. 티셔츠 입고 갔으면. 아, 이거 뭔지 아세요 혹시? 잘하셨어요. 감귤 아가씨 오셨습니다. 우와, 7시 30분 공연까지 다 보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무릉제 가셨거든요. 근데 하늘을 보니까 먹구름이 비가 올 것 같아요. 집에 가야 하나요? 아니, 그나저나 화요일 공개 방송은 비가 안 오겠죠? 제가 다 걱정입니다. 뭔가 그 모습이 막 그려져요, 감귤 아가씨. 안 온다. 비는 안 온다. 일단 잡혀있지 않고 크게 뭐 변동이 없을 것 같다. 네. 촉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 안 오길 같이 기도하며 네, 우리 화요일에 만나요. 9월 22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 저희 오후에 발견이 12살 생일 맞는 날인데요. 저희가 이제 특집으로 생일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 뭐 저희가 뭐 10주년 때도 스튜디오를 이제 오픈하고 우리 청취자분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방송을 또 전해드리고 했는데 올해 12주년 때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겠다. 예, 오실 수 있도록 MBC 강원 영동 사옥 문을 활짝

그렇습니다. 그래서 3척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강릉 방송국으로 오셔야 합니다. 가장로 267 찾아서 와주시면 4시부터 6시까지 다음 주 화요일 9월 22일 생방송으로 저희가 특집으로 공개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자유롭게 입장하실 수 있고요. 의자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편안히 오시면 됩니다. 근데 뭐 난 좀 약간 편안하게 더 누워서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돗자리 오케이. 근데 좀 도톰했으면 좋겠어요. 바닥이 자갈밭이라 조금 도톰한 돗자리면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고 간단한 간식 오케이. 취사? 노노. 취사는 안 된다. 혹시라도 막 캠핑 장비 막 바리바리 들고 오실까 봐서 혹시라도 공간은 넓지만 그 이제 같이 보시는 분들도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챙겨 오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거는 없어요. 그냥 비만 안 오길 바라고 많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사전 등록 없습니다. 사전 신청 없이 여러분 오고 싶으시면 그냥 갈까 말까 계속 고민하시다가 그날 갑자기 이제 너무 가고 싶어져 그냥 오시면 돼요. 지나가다 오셔도 좋고 아이들 손잡고 오셔도 좋고 연인과 함께 오셔도 좋고 그 홈페이지 저희가 이제 기념품 신청받으면서 제가 그 참석 여부를 좀 여쭤봤었어요. 근데 부부분들께서 이렇게 같이 손잡고 오신다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아름답게 예쁘게 손잡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3시부터 여러분. 그리고 그날 제가 이제 여러분께 좀 이거 좀 해달라 저거 좀 해달라 좀 요청이 많을 텐데 같이 해주세요. 그래도 이제 그것도 우리 오발의 추억이 남는다. 두 시간은 이제 우리 오바리들과 또 우리 오후의 발견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스태프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에요. 그날은 생일이니까 또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생방송으로 다음 주 화요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많이 와주시고요. 대중교통 이용을 좀 당부를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사내 사옥에는 주차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서 따로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리고 혹시라도 차를 꼭 써야만 한다. 나는 운전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채팅창, 유튜브 채팅창에 문의를 주세요. 문자창도 좋고 따로 저희가 또 정보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니 미첼입니다. Both sides now.

0: 짱짱님 오셨어요. 저희 집은 아빠가 라디오를 참 좋아하세요. 집안에도 틀고 밖에도 틀어주시거든요. 밖에 계시다가 집에 들어와도 라디오가 끊기지 않도록. 아, 진짜 라디오 러버시구나. 집 전방 100m 내에서는 어딜 가서도 라디오가 흘러나와요. 오늘 몰래 주파수 돌려놨는데 아직 눈치를 못 채셨어요. 아, 아버님께서 이렇게 막 귀 기울여 들으시는 편은 아닌가 보다. 분위기가 너무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채널을 즐겨 들으실까요? MBC 안 들으시고 대체? 어쨌든 눈치를 못 채셔서 너무 좋아요. 우리 집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거든요. 매일 라디오를 아빠보다 더 많이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 강아지는 20년, 고양이는 9년째 동거 중이다. 와, 뭔가 참 곁에 있어줘서, 부모님 곁에 있어줘서 괜히 고맙고 든든하지 않아요? 오늘 또 본가에서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신 짱짱님 괜히 더 반갑네요. 광고 듣고 오고요. 4부 순서 계속해서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 유튜브창 오셔도 함께하실 수 있죠. 우회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MBC FM for you. 대한민국 학부모님, 학부모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학원비, 교재비, 인터넷 수강료 하나하나가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국가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아이들의 내일을 설계하는 힘, 바로 학부모님의 응답이 시작입니다. 국가데이터처와 교육부가 함께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4: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관광지를 넘어 창업의 기회를 얻고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정주 환경을 만드는 건 지역 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대안인데요.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

이번 주 이 노래를 청해 주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머무르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6286번님 다행입니다. 아, 4217번님 독서대전 조금 전에 우리 참여하셨다는 분도 문자 주셨었는데 춘천 독서대전에 지금 현장에 계시네요. 4217번님 저마다 가족 행사로 책장 넘기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 틀림없네요 하시며 찾아주셨어요. 아, 오늘 날씨도 너무 좋다고 아까 문자 주셨던데 현장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가을 볕에 가을 바람 느끼며 책장 넘기는 소리까지 그냥 뭐 이번 가을은 다 만끽했다. 4217번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남겨주십시오. YZ라이프님도 오셨어요. 오늘 문자를 또 주셨는데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이번 주말 각 지자체마다 축제들도 참 많고 하던데 양구도 아이들을 위한 체험행사 작은 축제들이 있어 구경 다녀왔습니다. 조금 전에 라디오를 들어와서 켰더니 주말 생방으로

들리는 오발이 유독 반갑네요. 나들이 다니기 딱 좋은 날씨인데 오발 가족분들 우리 모두 이 좋은 주말을 즐겨보아요 해주셨습니다. 재밌게 다녀오셨나요? 와이즐라이프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주시고 우리 좋은 주말, 이 좋은 가을 즐겨보자고요. 감사합니다. 메탈키드님 친구분은 벌써 명절 맞아서 이제 고향을 오시는데 일찍 오셨대요. 벌써 50년지기 중마고우가 명절 전 집에 왔다고 술 한잔 하자며 연락이 왔습니다. 아, 반가운 마음에 가슴이 뜁니다. 오늘 밤은 분명 아름다운 밤이 될 겁니다. 7시가 빨리 되었으면 합니다. 아, 너무 참 소년 같으십니다. 50년 지기 중마고 50년 와 그냥 뭐 10년 만에 만나도 반갑고 어제 만나도 또 반갑고 그런 거죠.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콜렉티브 소울입니다. 샤인.

정 집사님 좋아하시던 곡이에요. 컬렉티브 소울 샤인 띄워드렸습니다. 미리네님 오셨어요. 벌초들 다니시나요? 오늘 집안에서 단체로 양양에 벌초를 가는데 근무라 못 갔어요. 명당 자리라 해서 선주분이 한 분을 모셨는데 한 시간 반을 산행해야 합니다. 뿌듯함과 피곤이 교차하죠. 어떻게 해야 돼? 근무라. 예. 안타깝게도 못 가셨지만. 예. 미리네님. 그러게요. 이제 명절 앞두고 아마 이번 주말 벌초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엊그제 우리 영동 아나운서랑 잊지 말자 안전에서 배웠잖아요. 그 벌레들, 곤충 또 뱀 물리는 사고들을 조심하셔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 향수 같은 거 좀 자제하시고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밝은 색깔 옷은 피하시고. 조심히들 다녀오십시오. 안전하게. 와냐님 오셨습니다. 어제 육아휴직 서류를 받으러 회사에 갔다가 운전하고 돌아오는 길 순긋해변을 봤어요. 한 달 만에 바다를 봤는데 너무 예뻤습니다. 아내도 같이 봤음 했는데요. 똔똔이를 보고 있어서 100일 뒤를 기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땐 셋이서 보기로. 돌아오는 길에 자두, 맛있는 자두를 팔기에 10,000원어치 사서 아내와 아이가 있는 집으로 향했어요 하시며 하루의 일상을 나눠주셨습니다. 밖에 나가시면 계속 막 눈앞에 아른거리죠. 노래 한 곡 전해드릴게요. 오늘 여우의 여신님께서 청해주신 유익종 노래 오랜만에 들을까요?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0: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티맵 대리.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경복 취업이 잘 되는
5: 경복
4: 잠재력을 전문가로
5: 경복
4: 4호선 캠퍼스 경복.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경복대학교.
6: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7: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토요일 생방송을 참으로 이제 오랜만에 했는데요. 또 새로운 재미가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 탱크님께서 생파 12주년이 점점 다가오네요. 오발 12주년 괜히 설렙니다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12주년 올해 생일 파티를 조금 색다르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준비할 것도 좀 많았지만 일단은 많이 지금 날짜가 다가올수록 좀 뭐랄까요 긴장도 좀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되고 머릿속이 아주 그냥 복잡합니다. 예. 다들 그냥 편안하게 재미나게 놀다 가세요. 시작이 이거였는데 예, 참 행사라는 게 그렇네요. 어쨌든 많이들 와주시고요. 그 평일 생방송이다 보니까 그 꼭 오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예, 가능하시다면 오셔서 그냥 재미나게 가을 피크닉 즐기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9월 22일이고요. 생방송으로 진행을 해요. 장소는 장소는 MBC 강원영동 강릉방송국 가장로 267로 오셔야 합니다. 3층 안 돼요. 생방송이니까 오후 3시부터 자유롭게 입장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전 신청 없습니다. 갑자기 그날 원래 안 됐는데 갑자기 시간이 돼? 오시면 돼요. 사전 신청 없고 출입하시는데도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자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만 가뿐하게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9월 22일에 봬요. 오늘 마지막 곡은 보통 날림 신청곡입니다. Backstreet Boys, Larger Than Life 띄워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3: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4: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5: 야, 시원하다.
4: 백년가게 맛집 횡성 새말
6: 토종순대.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에 있는 작은 연못을 찾아갑니다. 검룡소라 불리는 이 연못에서는 쉴 틈 없이 맑은 물이 솟아납니다. 대한민국 명승제 73호로 지정된 검룡소. 그냥 석회암을 뚫고 지하수가 샘솟는 작은 연못일 뿐인데 왜 굳이 검룡소를 국가 지정 명승으로 지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강에 있습니다.

이 작은 연못에서 시작한 물줄기는 강원도를 넘어 충청북도로 또 경기도와 서울시를 거쳐 서해까지 흐릅니다. 장량 494km에 걸쳐 펼쳐지는 한강이 됩니다. 길이 6,679km에 하구의 폭만 240km이며 초당 20만 9천 세제곱미터의 물을 바다에 쏟아붓는 아마존강 역시 그 시작은 작고도 작은 것을 기억하려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은 나일강.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은 아마존강. 뭐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는 아마존강 발원지를 어디로 보냐에 따라 아마존강을 나일강보다 더 긴 강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자, 시작은 소소했으나 창대한 강을 바라봅니다. 9월 19일 토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네, 토킹 헤즈의 Take Me to the River 들었습니다. 뭐 스타 메이킹 센스 영화를 보면서도 공연 씨랑 보면서도 정말 데이빗 번 이 양반은 보통 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서머소닉에서 공연 보면서 진짜 아티스트다. 아티스트란 이런 사람한테 붙이는 거지. 요즘에는 뭐 좀 막말로 하면 소나게나 다 아티스트라고 부르는데 저부터 얘기합니다. 저 아티스트 아닙니다. 저 그냥 뭐 음악을 좀 한 거지 아티스트 아니고요. 데이빗 번 정도 돼야 아티스트라고 부를만 하죠. 예. Talking Heads, Take Me to the River.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아니, 뭐.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네, 데빗 보위 스타맨 들었습니다. 7115번 또 3651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아까 제가 뭐 아티스트 운운 했는데 예, 이 형님은 완전 아티스트죠. 예. 와, 세상 떠나기 하루 전까지 새 앨범 내시고 뮤직비디오 다 찍으시고 그러고 돌아가셨으니까요. 예. 데이빗 보우의 스타맨. 0404번입니다. 예. 아직은 햇살이 살짝 따갑긴 한데 아 그래도 뭐 신나는 온도네요. 뭘 해도 신나는 계절 좋네요 하고. 아 그런 계절에는 이 음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 자, 슈렉 사운드트랙에서 스매시 마우스 올스타.

Roxette, How Do You Do? 김광우 씨고 맞습니다. 락셋의 How Do You Do 앞에 들으신 음악은 스매시 마우스의 올스타였고요. 자, 이번에는 6053번으로 청해 주신 음악. 예. 빌리 오션, When the going gets tough, the tough get going. When the going gets tough.

저 빌리 오션의 When the going gets tough, the tough get going에 이어서 런던 보이스 I'm gonna give my heart 0365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역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6: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가을이 깊어지고 있지만 아직 늦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내일도 30도를 밑돌면서 다소 덥겠는데요. 서울은 29도까지 오르겠고 대구 전주도 29도, 광주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0: 입니다. 불씨 관리 잘하셔야겠고요. 영남 해안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 해상에서는 물결이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40km 구간에서 정체가 심하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22km 구간,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27km 구간에서 극심한 정체입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스팅의 Fields of Gold 들었습니다. 이 목소리를 보통 예, 성문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지문하고 좀 비교돼서 성문. 어떤 사람 목소리는 듣는 순간 아, 어, 스팅인데? 어, 스티비 원더인데? 이렇게 바로 되잖아요. 예, 근데 어떤 사람 목소리는 또 뭐 아주 평범해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예. 스팅의 목소리는 뭐 듣는 순간 바로 알 수 있죠. 어. 1226번 또 김지윤 씨 고맙습니다. 자, 1226번으로 보내신 분은 지금 포르투갈에서 여행 중이시네. 예. 포르투를 여행하고 계시고.

너무 길게 쓰셨어요. 특히 가족에 대한 사랑을 쭉 쓰셨는데 아, 뭐 아내분에게 또 아들 둘째 아빠가 지금 많이 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 쭉 하셨는데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 사랑한다 이거를 그 가족들의 눈을 바라보고 얘기를 하셔야 이게 전달이 확 되죠. 예. 제가 여기서 뭐 아무리 진정을 담아서 얘기한다고 해도 저는 제3자인데 예. 직접 하세요. 직접. 예. 아무튼 뭐 고맙습니다. 예. 스팅의 Fields of Gold 들었고요. 아. 이 양반도 목소리 독특하죠. 예.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탐 패티. 예. 윤용호 씨가 청해 주셨네요. 탐 패티의 I Want Back Down.

스티비 원더, 이즈 쉬 러블리 들었습니다. 4005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톰 패티의 I Won't Back Down이었고요. 자, 박승찬 씨. 엔칸토 사운드트랙에서 We Don't Talk About Bruno.

0: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식 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계

0: 해봐요.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고.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백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은 8707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하트의 These Dreams입니다. 3부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부부와 연인, 생글생글 사랑만 하면 좋겠지만 직역태격, 다툼도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지혜롭게 다투는 방법이 중요하답니다. 첫째, 주제를 확장하지 말라. 지금 이 문제 말고 예전 일까지 꺼내면 끝이 없고요. 둘째, 반드시 만나서 싸워라. 문자는 말투가 영 다르게 전해질 수 있으니까 얼굴 보고 정확하게 소통하란 거고요. 세 번째, 첫 단어, 첫 말을 신중하게 하라. 즉, 너 왜 그래? 이런 공격 말고 나 지금 이게 힘들어 고백으로 시작하면 훨씬 차분하게 진행될 수 있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증 없이 조용히 오기도 합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가면 집으로 굿길베이글.com.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관광지를 넘어 창업의 기회를 얻고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정주 환경을 만드는 건 지역 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대안인데요.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엘라 랭리 추진 텍사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미국 싱글 차트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브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브.
4: 캣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합니다. 전주현 씨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추신 텍사스가 22주째 1위를 이번 주에 기록을 했는데요. 드디어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랑 함께

0: 웃는 얼굴, 눈물을 참는 이모티콘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엘라 랭리가 올렸다고 합니다.
1: 네.
0: 자, 이번 주 10위는 지난주 16위였는데요. 캐롤 G with Jude Ellen and Russowski의 Baby Wow라는 곡이 6계단 상승하면서 탑10 안에 처음 올라왔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하는 그런 내용의 곡입니다.
1: 자, 미국 싱글 차트 12곡 듣겠습니다. 캐롤 G with Jude Ellen and Russowski. Baby, wow.

0: 네, 이번 주 10위 캐롤 G with 주델린 앤 루소스키 베이비 와우 들었습니다.
1: 이번 주 9위는 지난주 10위였는데요. 엘라 랭리의 비허가 한 계단 올랐고요.
0: 네.
1: 8위는 변동이 없는데요. 올리비아 딘의 Man I Need입니다. 이번 주 7위는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올리비아 딘의 So Easy to Fall in Love고요. 이번 주 6위도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테임 임팔라 앤 제니의 드라큘라입니다. 이 테임 임팔라를 이끌고 있는 케빈 파커가요. 요즘 이 노래 덕분에 인기가 너무너무 많아져서 어디를 갈 때마다 이렇게 사인을 해달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게 됐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너무 많이 몰려서 지금 안전 문제도 있고 또

0: 이 사인을 받아서 되파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주로 아이들을 보내서 마음을 약하게 해서 즉 사인을 받아오게 한 다음에 되팔고 있대요. 그래서 당분간 이런 이유들로 그 개인적으로 사인을 해주는 건 중단하겠다.
1: 사절.
0: 네,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팬들과 거리를 두려는 건 아니고 이런 이유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사인해달랄 때가 좋은 거죠. 네. 자, 6위 곡을 듣겠습니다. 테임 임팔라 앤 제니 드라큘라.

0: 테임 임팔라 앤 제니 드라큘라. 이번 주 6위 곡이었습니다.
1: 이번 주 5위는 지난주 4위에서 한 계단 내려왔는데요. 네. 아리아나 그란데입니다. Hey that I made you love me.
0: 자, 4위 곡을 발표하기 전에 과거로의 여행을 떠납니다. 1961년으로 갑니다. 1961년 이번 주 1위 바비 V. Take good care of my baby.

Take good care of my baby. 마비비 1961년 이번 주 1위. 자, 1971년으로 갑니다. Danny Osmond. Go away, little girl.

Go Away, Little Girl. 다니 오스몬드 1971년 이번 주 1위. 자, 1981년으로 갑니다. 다이애나 로스, 라이오넬 리치, 엔들리스 러브.

다이나 로스 앤 라이오넬 리치 엔들리스 러브 1981년 이번 주 1위. 자, 1991년으로 갑니다. 칼라미 배드 아이 어두워 미 아

사람이 빼도 하여도 미아모르. 1991년 이번 주일이 2001년 이번 주일입니다. 제니퍼 로페즈 피처링 자루 I'm real.

제니퍼 로페즈 피처링 자 룰 I'm real. 2001년 이번 주 1위. 자, 2011년 이번 주 1위입니다. Adele, Someone Like You.

아, 네. Someone Like You. 2011년 이번 주 1위. 자, 2021년으로 갑니다. Drake featuring Future and Young Thug. Way Too Sexy.

네, 2021년 이번 주 1위 Drake featuring Future and Young Thug의 Way Too Sexy. 자, 이제 과거로 여행을 끝내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번 주 4위 Morgan Wallen, Been By Now.

0: 2025년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화재. 그 원인으로 보조배터리가 지목되었는데요. 2025년 3월부터 강화된 김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함께 알아보시죠. 현재 보조배터리는 휴대수화물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100W시 이하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5개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100W시 초과 160W시 이하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후 2개까지만 반입되고 160W시 초과 배터리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충전 용량인 와트시는 전압 곱하기 배터리 용량 남기 1000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보조배터리는 충전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용 파우치에 넣어 한 개씩 분리 보관해주세요. 기내에선 보조배터리를 선반에 넣지 말고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기억하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원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까지, 모레는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고 기온에 따른 체온 유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독감 환자가 예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따라서 예방접종 시기도 예년보다 앞당겨졌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셔야겠고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가을은 더 깊어가겠고 다음 주에는 늦더위도 서서히 물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총 24km 구간에서 밀립니다. 당진에서 서해대교,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내송에서 용담터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19km 구간 지체입니다. 김유정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0: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이번 주 3위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It, I Knew You고요. 네. 이번 주 2위는 변동이 없는데요. 스텔라 레프티의 보스턴입니다. 그리고 빌보드 싱글 차트 이번 주 1위는 엘라 랭리의 추진 텍사스가 22주째 1위를 기록했습니다.
1: 네.
2: 영국 싱글 차트 순인데요. 9월 11일 금요일자입니다. 10위는 지난주 12위였는데요. 테임 임팔라의 루저가 두 계단 상승하면서 탑10 안에 올라왔습니다. 이 루저가 이 주인공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꼭 관계를 망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이 루저로 유명한 노래가 백의 루저가 있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이 노래랑 상관은 없지만 백이 그런 이유로 뮤직비디오에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1: 아, 그래요? 자, 영국 싱글 차트 12곡입니다. 테임 임팔라, 루저.

0: 템임팔라 루저 영국 싱글 차트 12곡이었습니다.
1: 이번 주 9위는 지난주 5위에서 4계단 하락했는데요. 달리 파튼의 9to5입니다.
0: 네.
1: 내슈빌 국제공항이 달리 파튼을 기리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0: 오.
1: 아직은 이름이

0: 이제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됐는데요. 공항 측하고 돌리 파튼이 세운 재단이 좀 상의를 해서 이름을 정한다고 합니다.
1: 네.
0: 자, 이번 주 8위는 지난주 10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딘의 Man I Need가 두 계단 올랐고요. 이번 주 7위, 지난주 18위였는데요. 두알리파의 Training Season이 11계단 껑충 뛰었습니다. 신곡은 아니고요.
1: 나온 지 오래됐는데.
0: 네, 2024년 발표된 3집 앨범에 수록됐던 곡인데 이게 계속 SNS에서 입소문이 나고 있대요.
1: 오.
0: 그래서 다시 탑10 안에 올랐습니다.
1: 아, 베캠 친구.
0: 네.
1: 두알리파 트레이닝 시즌 영국 싱글 차트 7위 곡입니다.

0: 영국 싱글 차트 7위 두알리파의 트레이닝 시즌 들었습니다.
1: 이번 주 6위는 지난주 8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더 큐어가 두 계단 상승했고요.
0: 네.
1: 5위도 두 계단 올랐습니다. 샘 펜더 앤 올리비아 딘의 레인 미 인이고요. 이번 주 4위는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스텔라 레프티의 버스턴입니다. 앨범 차트 순인데요. 이번 주 5위 프레지던트의 Blood of Your Empire가 5위로 데뷔를 했습니다. 영국 메탈 밴드고요. 정체를 알 수 없게 가면을 쓰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신원을 절대로 공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0: 네.
1: 자, 이번 주 4위 지난주 3위였는데요. 마이클 잭슨의 The Essential 앨범이 한 계단 내려왔고요. 이번 주 3위 지난주 4위에서 한 계단 올랐는데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You Seem Pretty Sad for a Girl So

0: In Love입니다. 이번 주 2위는 아델라의 프리마 앨범이 2위로 데뷔를 했는데요. 예. 슬로바키아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국 앨범 차트지만 빌보드 싱글 차트에 진입한 최초의 슬로바키아 아티스트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1: 네네.
0: 이번 주 1위는 카세이비안의 액트 3가 1위로 데뷔를 했는데요. 벌써 영국 앨범 차트 8번째 1위 앨범입니다.
1: 자, 영국 앨범 차트 1위 카세이비안 액트 3. 3막이네. 오호. 자, 이 앨범에서 Silver Apple Eyes,

네, 영국 앨범 차트 1위 카사비안의 액트 3에서 실버 F 아이스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 앨범 차트 보겠습니다.

자, 앨범 차트 탑10입니다. 10위는 올리비아 딘의 The Art of Loving, 9위가 드레이크의 아이스맨, 8위는 비욘세의 B-Day. 얼마 전에 20주년 기념 딜럭스 에디션이 출시됐습니다. 7위는 로드 웨이브의 Don't Look Down. 6위가 아리아나 그란데 패터. 앨범 차트 5위 노아 칸 The Great Divide. 4위가 슬로바키아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아델라 프리마. 3위가 모건 월런 I'm the Problem. 2위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You Seem Pretty Sad for a Girl So in Love. 자, 1위는 엘라 랭리의 Dandelion입니다. 자,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자, 록앤 어터너티브 송 차트는 테임 임팔라인 제니의 드라큘라가 1위고요. R&B 힙합송 브루노 마르스 I Just Might. 스트리밍 송 1위 엘라 랭리 추진 텍사스. 어덜트 컨템포러리 차트는 알렉스 워렌 오더너리. 팝 에어플레이 1위 아리아나 그란데 Hey That I Made You Love Me. 자, 오늘은 이 곡 듣겠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 Hey That I Made You Love Me.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 관리,
1: 사업성도
2: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4: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3: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5: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6: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7: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8: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 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9: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 영국 싱글 차트 이번 주 3위는 휴겔, 이멜 에인젤, 앤 울트라네이트의 Moving to the Sun이 제자리 걸음 중이고요.
9: 네.
10: 2위는 지난주 1위였는데요. 엘라 랭리의 추진 텍사스가 한 계단 내려왔습니다. 이번 주 1위, 지난주 2위였는데요. Sienna Spiro의 Great Expectation이 1위에 오르면서 처음 1위를 차지를 했고요. 지금 2005년 9월 28일에 태어났거든요. Sienna가요. 그래서 지금 20살 나이입니다. 아직은요.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지금 최연소 여성 아티스트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9: 네. 자, 전준 씨 수고하셨습니다.
10: 네, 안녕히 계세요.
9: 자, 영국 싱글 차트 1위, Sienna Spiro의 Great Expectation.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미미입니다. 오늘 해야 한다고 마음먹은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려고 합니다. 만약 그게 운동이라면 물론 몸이 무겁고 가기 싫을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 저는 완벽하게 다 해내겠다는 각오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만 하고 오자 이런 마음으로 일단 출발하죠. 가기 전이 가장 힘들고 막상 가면 열심히 하게 되는 거 다 아시죠? 하지 않을 이유를 이겨내는 첫걸음, 커다란 변화의 시작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운전이 필요합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편을 가르다, 누구의 편을 들다 할 때 쓰는 편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여러 패로 나누었을 때 그 하나하나의 쪽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자로 썼을 때도 나누기나 어느 한쪽을 의미할 것 같지만 의외로 편을 뜻하는 한자는 편안하다의 편이래요. 편할 편자는 편하다는 의미 외에도 왼편, 오른편 할 때의 쪽, 매운 편이다 할 때처럼 어느 부류의 속함이라는 의미와 연결지어 쓰이고 있네요. 든든한 내 편이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진 경험을 떠올려보면 그 의미가 어색하지만은 않습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9월 19일 토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의 첫 곡은 위저의 Stand By Me였습니다. 오프닝에서 편이라는 단어가 어딘가 치우쳐 있는 듯 같지만 알고 보면 편안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얘기 했습니다. 내 편 좀 들어줘 할 때 내 마음을 편안하게 좀 해줘 라는 의미가 이 마음의 본질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MBC 라디오국 슬로건이 오늘도 당신 편인 거 많이 듣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이 MBC FM4 개국일입니다. 1971년 9월 19일 생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생일입니다. 그리고 MBC 라디오 개국일은 AM 기준으로 12월 2일이고 표준 FM은 12월 15일이래요. 정말 오랫동안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3, 4부는 노래에 기대는 밤 펜타곤 후이 씨와 함께합니다. 부엉이들 사연에 플레이리스트 짜드리는 시간 잠시 후 9시부터고요. 오늘도 별밤에 하고 싶은 얘기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됩니다.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돼.

0: 등록 대수 기준.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신인류의 안식처 듣고 왔습니다. 3114님, 야식 시켜 먹으려고 한참 동안 배달앱을 들여다봤는데요. 딱히 막 오늘 이거 먹어야지 하는 게 없는데 버릇처럼 뭐 먹지? 뭐 시켜 먹을까? 이러다가 그냥 집에서 오징어채 볶고 짜장 소스 소분해 둔 거 데워 먹고 있어요. 왜 배달앱은 서랍처럼 열고 닫고 하는 걸까요? 지금은 배부르니 아무 생각이 안 드네요. 육퇴후 대장부엉 목소리 들어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3114님. 이 배달 어플 생기고 나서 정말 우리가 평소에 식비 지출하던 거 아, 진짜 못해도 1.5배에서 정말 많은 분들은 5배까지도 늘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히 뭐 식사야 그렇다 쳐도 디저트 같은 거 원래대로면 아, 나가서 살 귀찮다 했던 게 어플로 너무 편하게 시킬 수가 있으니까 진짜 배달 어플 생기고 나서 우리의 소비 이대로 괜찮은지 가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5518님은요. 월요일을 잘 맞이하는 법이 주말에도 일하기라고 했던가요? 일하면서 듣고 있는 부엉입니다. 바쁜 기간만 지나면 저도 주말다운 주말을 보낼 수 있겠죠? 같이 출근한 저희 팀원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택배를 시키면 월요일에 배달되니까 월요일에도 기분 좋을 수 있다고. 꿀팁이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월요일이 힘든 많은 분들이 이렇게나 많은 모양이에요. 이런 꿀팁이 누군가의 어떤 스트레스에서부터 비롯돼서 생겨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꿀팁일 것 같아요. 강은하님은 올해는 유독 잔병 치레가 많아요. 버는 족족 병원비로 나가는 기분입니다. 독감도 코로나도 다시 유행이라고 하고 좋은 생각만 하려고 해요. 아, 좀 내년에는 진짜 몸 보신의 해로 아예 정하셔야겠네요. 잔병 치레가 많은 해에는 생각보다 내 몸에 체력이 많이 빠지고 면역력도 전반적으로 좀 떨어져가지고 한번 제대로 복구하는 기간을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도 너무 크게 아픈 일 없이 무탈하게 남은 한 해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지 맙시다. 잭스키스의 아프지 마요.

잭스키스의 아프지 마요. 이어서 윤미래의 터치 러브 들으셨고요. 김미라님께서 8월 6일에 둘째가 나왔어요. 첫째랑 무려 10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태명도 뜬금이었어요.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인데 첫째가 아직 동생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도 계속 얼굴 말랑하다고 만지고 있네요. 저도 이제 40대라 체력이 안 될 줄 알았지만 그래도 둘째 보고 있으면 힘이 납니다. 이야, 진짜 아주 화목한 가정에서 뜬금없는 행복이 찾아왔군요. 동생 얼굴을 천연 말랑이로 사용하고 있군요. 첫째 딸이 한참 그거 좋아할 나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새로운 이 행복이 오히려 미라님한테는 삶의 활기가 되어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7959님 정말 오래간만에 문자하네요. 얼마 전 대학원에서 발표 수업이 있었는데 제가 첫 번째 발표자였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걸 1시간 반 동안 발표했는데 끝나고 나니 안도감이 들고 홀가분하네요. 역시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아요. 아, 근데 준비를 잘 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죠. 이게 준비를 제대로 안 하면 하고 나서도 계속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 들 텐데 열심히 하신 만큼 그 안도감 오랫동안 누리시길 바라겠고요. 김현우님, 행사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할 일이 있는데요. 차 끊어지기 전에 돌아올 수 있을지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계속 계산하고 있답니다. 이 시간쯤 다시 부산으로 와야 하거든요. 길치라 항상 새로운 곳 갈 때는 동선 계산하는 시간이 꽤 걸리는 듯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길치라 공감이 갑니다. 시간 계산 그래도 잘 하셨겠죠?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이정권의 바람.

0: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월요일에는 30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반소매 옷차림이 더 눈에 많이 띄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얇은 겉옷도 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낮 동안은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정체 다 풀렸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정체 구간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일찍에서 금천까지 밀리고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정안 일대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슈엔힘의 I Thought I Saw Your Face Today 들으면서 토요일 별밤 2부로 왔고요. 김수미님, 오늘 택배를 챙기려고 문을 연 순간 지나가던 백발의 여성분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요. 입가에 머금은 미소까지 너무 완벽해서 순간 멋있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낼 뻔했어요. 요즘 저도 물론 실제로도 그렇지만 SNS에서 특히 너무 멋진 시니어분들을 많이 봐요. 적극적으로 SNS도 하시고 시니어 모델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그러면은 아 진짜 시니어가 된다라는 것에 두려움이 그런 분들이 활발하게 뭔가 막 본인들을 드러내 주심으로써 두려웠던 마음도 사라지고 그냥 아 근사한 이상향들이 요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괜히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2120님, 다음 주 평일 중에 놀이공원 가려고 하는데 무슨 요일이 제일 좋을지 아직도 못 정했어요.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눈치 게임에 과연 성공할지 두근. 아, 사람이 언제가 더 없나요? 많이 가보신 분들 어때요? 느낌에는 사람이 없는 건 수요일이 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왠지 눈치 게임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 생각에 모두가 수요일로 몰리는 건가 싶긴 한데 그래도 수요일이 낫지 않을까요? 한 주의 정중앙에 기다리는 일정을 꽂아놓는 것도 또 좋은 일인 것 같거든요. 김지영님은요. 대장부엉, 저 다시 글쓰기 시작했어요. 글 이래봐야 일기를 엮은 것 같은 산문이지만 하다 보면 꽤 괜찮은 글도 쓸 수 있겠죠. 삶에 의미를 주고 싶어서 용기 내봅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원래 글이라는 게 그냥 이 애초에 모양이 일기에서 시작되지 않나요? 왜냐면 내 마음을 정리한 것을 글로 옮겨 적는 거니까 당연히 일기가 그냥 모든 글쓰기의 시작이죠. 그것을 모으는 게 그냥 또 에세이가 될 때도 있고요. 지용님, 나중에 엮어가지고 한 권의 근사한 조각으로 나올 수 있는 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0422님, 별밤에서는 택배하시는 분을 택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투잡으로 대리운전하는 대붕이네요. 운전하면서 이나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도경수의 기타리스트요. 아니, 붕이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택붕이, 대붕이.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대붕이라는 닉네임 탄생입니다. 안전하게 운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각 운전하는 모든 분들 말이죠. 노래 함께 듣지요. 도경수의 기타리스트.

도경수의 기타리스트 이어서 서자영의 Stay Awake 들었고요. 6386님, 처음으로 진열 아르바이트를 해봤어요. 비슷한 경험이 있어 안 힘들 줄 알았는데 일도 다른 데다가 사람 때문에 더 힘드네요. 담당 매니저도 그렇고 같이 일하는 사람도 자기랑 안 맞는데요. 돈 벌기 참 힘들어요. 돈 벌기 진짜 힘들죠. 옛날에 누가 한 말이더라. 남의 주머니에서 있는 돈을 뺀다는 게 쉬운 일일 수는 없어 하는데 아 하긴 그렇지. 그게 그냥 뺏는다라는 개념이면 강도인데 그렇지 않고 뭔가 합당한 방법을 통해서 누군가에게서 돈을 얻는다라는 일 자체가 항상 힘겨울 수밖에 없는 거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이게 사람 대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4377님, 대장부엉 제 친구는 뭐만 하면 운명 타령을 해요. 제가 오늘 친구랑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에 살짝 늦었는데 친구도 같이 늦은 거예요. 그럼 이게 운명이래요. 제 생각엔 그냥 차가 막히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만나서 가려던 식당 웨이팅이 너무 심해서 결국 못 먹고 그냥 옆에 있는 식당 들어가서 다른 거 먹었더니 이것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맞아요? 무슨 나쁜 일도 다 운명이고 좋은 일도 다 운명. 아 근데 일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안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왜 이렇게 뭐가 꼬이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 그냥 이게 술린가 보다. 긍정적으로만 작용할 수 있다면 이게 왜 장원영 씨의 마인드로 유명한 그게 있죠. 럭키비키라고. 아 이렇게 돼서 오히려 괜찮다. 운명을 우리가 찾은 것 같다. 이런 좀 긍정적인 친구분 같습니다. 정하네님은 저는 누군가한테 미움받는 기분을 잘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유독 저한테 일 많이 시키는 상사가 저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냥 제 착각일까요? 팀원들은 그냥 우연이라고 싫어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메신저에서 제 메시지만 늦게 보고 리액션을 안 하거나 늦게 누르거든요. 이것도 우연일까요? 오랜만에 집 가는 길에 우울해서 눈물 나요. 회사 생활 왜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요? 아 오늘따라 일터에서 조금 마음이 상해서 온 분들이 좀 계십니다. 미움받는 기분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그냥 얼마나 쉽게 털어내느냐 얼마나 빨리 다른 기분으로 그걸 대처하느냐 차이일 뿐입니다. 근데 싫어하는 사람한테 일을 많이 시키는 거면 상사가 조금 영리하진 못한 게 일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의 능력치 늘어나는데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일을 많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팀원들 말을 좀 믿으셔도 되지 않을까. 한번 꽂히면은 괜히 그렇게 보이는 행동만 더 유독 크게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설령 진짜 그렇다 치더라도 뭐 일 많이 해서 내 능력치 높여줘서 고맙다 생각하셔야죠. 아유, 아무튼 쉬면서 기분 좀 싹 나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종신, 김필, 곽진원의 지친 하루 듣겠습니다.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이번 추석 가족회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7: 혹시 오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면 감정 걷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의도적으로 10분간 빠르게 걷는 건데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지나친 피해의식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려 생각 정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상담실 밖에서 더 가깝게 마음 산책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토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6047님께서 뜨개질하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아주 바쁜 시기입니다. 얼른 가을 겨울에 입을 니트를 떠야 하거든요. 여름부터 뜬 건데 빨리 떠서 겨울에 입고 싶어요. 라면서 지금 뜨고 계시는 스웨터 거의 완성이 된 걸로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완전 금손이신가 봐요. 보통 많이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그냥 목도리가 원래 좀 처음 취미 하시는 분들이 시작해도 거의 1년을 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손이 엄청 빠르신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보는데 너무 포근해 보여요. 2부 끝곡으로 먼데이 키즈의 오늘 같은 밤이면 듣고 3부에서 펜타곤 후이 씨 모셔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선선해진 날씨에 벌초나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부쩍 잦아지는 9월은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중증으로 발전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풀숲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챙겨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에 그냥 앉거나 겉옷을 벗어두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입었던 옷을 곧바로 세탁하고 꼼꼼하게 샤워를 해야 하죠. 만약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오한, 몸에 검은 딱지가 발견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1: 선선한 가을바람이 반가운 9월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큰 일교차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를 늘리고 외출 후엔 손을 깨끗이 씻는 기본 수칙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늘해진 날씨에 방심하기 쉬운 야외 식중도. 가을철에도 음식은 상온에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으로 지키는 건강한 가을.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이었습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오뚜기.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기대해보는 설렘이 있어
1: 기댈 수 있는 음악이 있어 괜찮은 밤
0: 들려오는 노래에 가까이 기대어보는
1: 노래에 기대된 밤
0: 펜타곤 후이 씨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0: 뭐 후이 씨 바쁘다는 얘기는 좀 매주 해서 좀 식상한
2: 그러니까요.
0: 한데
2: 네네 안 바빠요.
0: 아 진짜 근데 오늘의 일정을 들어봤을 때 네네. 사람의 일정이 아니다.
2: 아 오늘은 유독 좀
0: 목소리가 네. 약간
2: 네 많이 잠겼죠.
0: 떠 있어. 네. 네.
2: 제가 오늘 유독 좀 네.
0: 저와 또 라디오 하고도 또 일정이 있으시고
2: 아 예 그 네. 투어 연습이 있어가지고요.
0: 예.
2: 제가 보통 이제 요즘에 하루 일정이 그래서 오전에 이제 뮤지컬부터 뭐 다양한 개인 스케줄들을 소화하고 대부분 밤 한 11시, 10시부터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안무 연습이 끝나거든요. 그걸 이제 매일 하고 있어가지고
0: 이 안무 연습이라는 게
2: 못 올라가면
0: 99점이란 얘기네요.
2: 아니 그게 아니라 100점짜리를 맞기보다는 네. 99점이어도 그냥 무대에 다 같이 일단 건강하게 올라가자가
0: 맞아요.
2: 네, 요즘에 저희끼리 제일 많이 하는 얘기여가지고
0: 그건 맞는 게 네. 지금 오늘 후이 씨가
2: 네.
0: 볼살이 쏙 들어와가지고
2: 아 예, 아 요즘에 체중이 좀 감량이 좀 생각보다 너무 급격하게 감량이 돼가지고
0: 그렇죠. 살 네. 관리하기가 생각보다 또 어렵습니다. 이렇게 일정이
2: 네,
0: 많을 때는
2: 맞습니다.
0: 자 이미 아실 분도 아시겠지만
2: 네
0: 드디어 다음 주 월요일이면 펜타곤 멤버들이 완전체로 별밤에 와주십니다.
2: 그렇습니다.
0: 우리 후이 씨가
2: 네.
0: 제가 좀 약간 힘을 좀 써달라고 했는데 네. 좀 써주셨나 봐요.
2: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든 스튜디오에서
0: 예, 예, 예.
2: 제가 예약을 했어요.
0: 가든을.
2: 네. 가든을.
0: 그쵸, 그쵸.
2: 네,
0: 그 예약해야 가든을. 되잖아요.
2: 네. 가든 예약을 해가지고 사실 네. 제가 한건 아니고요. 제작진분들께서 너무 또 좋은 곳으로 또 저희를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0: 아니 그리로 모셔야죠 지금.
2: 네. 그래서 재밌게 펜타곤 완전체를 보실 수 있다.
0: 저와 함께 그날 진행을 좀 도와주셔야 돼요. 후이 씨가.
2: 아 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0: 아, 이 질문은 누가 대답하는 게 제일 낫다.
2: 아 알겠습니다.
0: 아 이제 누구누구 이제 말 그만해라.
2: 네.
0: 누구누구 말 좀 해라.
2: 저희가 이제 다 같이 연습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0: 네네.
2: 근데 이제 어떤 말을 하기 시작하면 멤버가 많다 보니까
0: 네.
2: 약간 정신이 없대.
0: 그러니까.
2: 그 오디오가 좀 많이 물려요.
0: 후이 씨가 그걸 좀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노래 하나 듣고 와가지고 일단 우리의 코너 시작해 봐야죠. 펜타곤의 불꽃.

0: 펜타곤의 불꽃 듣고 왔습니다. 노래에 기대는 밤 부엉이들의 사연에 후이 씨가 맞춘 플레이리스트 짜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사연 소개해 주세요.
1: 익명을 요청한 K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나님과 후이님은 어릴 적 장래 희망이 뭐였나요? 저는 소설가였습니다. 낯간지러운 별명이지만 학창시절엔 나름 문학소년으로 독후 감상문 대회나 백일장에서 상도 받으면서 제가 진짜로 글을 잘 쓰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입시와 세상에 치이다 보니 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30대 후반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는데요. 얼마 전 택배 일을 하다가 어릴 적 꿈꾸던 작가가 되었다는 어떤 분의 이야기에 제 안에 무언가가 꿈틀댔습니다. 이제 와서 작가로 데뷔할 것도 아니지만 평생 소원이던 소설 한 편 완성하기, 그 꿈을 이뤄보려고요. 퇴근 후 그리고 주말에 틈틈이 글 쓰는 시간

0: 행복합니다. 이런 저를 위한 응원곡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 어릴 적 장래의 희망이었던 소설가의 꿈을 이루고 싶다는 K님 사연이었습니다.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네. 후이 씨 이런 거 있었어요? 장래의 희망, 진짜 내 장래의 희망.
0: 저는 사실 그냥 막연하게 저의 장래 희망의 첫 번째가 그냥 가수였어요.
1: 아 진짜?
0: 네네네.
1: 잃어버리고 말았네.
0: 이루어내고 말았죠. 네. 네.
1: 저는 사실 딱히 이거 뭐 써야 돼서 써내는 느낌이었지 네, 네, 네. 없다가 제가 어릴 때 백지연이라는 네. MBC 맞죠? 그 전설의 네. 앵커 우먼이 있어요.
0: 예예예. 예.
1: 되게 멋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분을 보면서 앵커 우먼이 되고 싶다. 근데 커서 그 앵커 우먼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인지 알면서부터는 네. 당연히 꿈을 바로 접었고요. 그래서 딱히 꿈 같은 게 없었는데 이 소설가를 꿈꾸는 분들은 진짜 뒤늦게에 네. 이거를 해내는 분들 저는 많이 봤고요. 예를 들어 슬럼독 밀리어네어라고 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고 영화화도 된 소설이 있는데 그분이 나이가 꽤 들어서 면호사 하시다가 네. 처음으로 쓴 책이었어요. 그게 이제 막 대박이 났던 거예요. 소설이 생각보다 네. 나중에 도전을 했는데 엄청난 천여작의 인기를 모으게 되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네네. K님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플레이리스트 채워나가 볼 텐데요. 네. 첫 번째 곡은 뭔가요?
0: 네, 저의 첫 번째 곡은요. 약간 뭐 K님의 어떤 히스토리에 좀 어울리는 노래를 가져왔는데요.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입니다. 이야기 자체가 이제 어릴 적에 우리가 다양한 꿈을 꾸고 살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꿈과 책은 앞으로의 어떤 우리 요즘의 삶을 배우는 과정들을 책으로 표현을 하신 것 같고 힘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힘들. 근데 이제 결국에는 또 아쉽게도 가끔씩 벽에 부딪히는 순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음악의 마무리는 어릴 적에 봤던 약간은 덤덤하고 무표정한 저 어른들의 표정이 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네. 하지만 우리 케인님은 그런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또 키워나가고 계신 거니까요.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좀 나는 내 표정을 지으며 살아갈 거야. 이런 좀 희망을 가지시지 않을까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작가 쪽 일은 특히 소설이나 뭐 드라마 작가, 영화 작가 이런 분들은 네. 다양한 경험을 하고 나서 쓰는 게 인물 묘사나 네. 그 막 사건의 핍진성 이런 거에 있어서 압도적이에요. 네. 우리 어릴 때 쓰는 것과 비교가 네. 안 되는 나도 모르게 길러진 나만의 작가적 어떤 소양들이 있습니다.
0: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저도 요즘에 뮤지컬 지금 또 공연을 하고 있잖아요. 뮤지컬 공연을 준비하면서 요즘에 느낀 게 그 내가 어떠한 경험에서 어디서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가 되게 다양한 재료가 된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1: 너무요.
0: 그래서 아 그런 것도 경험이 쌓이고 삶이 쌓이면 좀 발전되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최근에 저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후이가 골라온 첫 번째 곡이에요.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0: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듣고 왔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추천곡 소개해 주세요.
1: 두 번째 추천곡은요. 아예 도입부터 막 글 쓰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노래예요. 비스트의 픽션입니다. 이렇게 난또 네. 그 비스트 하이라이트. 그죠? 네. 하이라이트 선배님들은 그 예전에 이제 저의 직속 선배님이셨는데
0: 그러네.
1: 예, 네, 직속 선배님이셨는데 현재도 이제 저희 회사는 아닌데 네. 같은 건물을 또 쓰고
0: 아, 있어요.
1: 예, 예, 예.
0: 인연이다.
1: 그래서 우연치 않게 계속해서 제가 형님들의 어떤 그 후배로서 직속 후배로서 계속 존재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한 관계이기도 한데
0: 사실 이제 어디서 펜타곤도 네. 90도로 인사할 상대가 많지 않은데
1: 많지
0: 아, 여전히
1: 않은데. 아유
0: 그 90도가 뭐야
1: 90도가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 네. 그 빙고라는 노래 안무 연습을 할 때 그 두준 선배님하고 동훈 선배님께서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냥 연습으로 제가 있다는 걸 알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고 있냐 하셨는데 저도 모르게 90도가 뭡니까 100한 110도 정도 됐던
0: 것 같아요 폴더가 돼버리는 거 있잖아요
1: 네네네
0: 코를 거의 무릎 사이에 끼워넣는 네네네네. 그런 느낌으로
1: 네, 그래서 너무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0: 한참 형님인가요?
1: 나이로 쳐면은 그 뭐 한참 기준이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네 형님이시죠 확실히
0: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펜타곤이 막 꿈을 키워나가고 있을 때 워낙 인기
1: 사실 그때는 예, 그때는 쳐다보 그러니까 감히 바라보기도 그래. 어려운 거리감이었거든요.
0: 그리고 예. 실제로 진짜 바라보기 어려웠던 게 양현섭 씨가 얼굴이 너무 작아서 아니, 진짜 이게 정말 맞아요, 맞아요. 많은 아이돌들 뭐 연

0: 연예인들의 얼굴이 작지만
1: 맞아요, 맞아요.
0: 그 중에서도 양요섭 씨는 아, 이게 가까이 가서 보지 않으면은 네. 일단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1: 소두시죠.
0: 정말 정말 작으시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더 바라보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1: 맞습니다.
0: 이런 생각하고 이거 참 멋있었어요. 안무도 아, 고스란히.
1: 이 노래는 생각합니다. 뭐 거의 그때 당시에 아마 가요 대상을 휩쓸었던 노래였었죠.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가져온 이유는요. 그냥 제목 그대로입니다.
0: 그렇죠.
1: 예, 소설은 픽션이죠. 예, 그래서 이 픽션을 들으면서 다양한 상상력을 마음껏 뽐내시라는 뜻으로 가져왔습니다.
0: 네. 수없이 많은 픽션들이 떠오르길 바라면서 후이의 두 번째 추천곡입니다. 비스트의 픽션.

0: 비스트의 픽션 듣고 왔습니다. 자, 신나는 분위기 가운데 다음 추천곡은 뭘까요?
1: 다음 추천곡은요, 우리 K님께서 뭔가 글을 쓸 때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어서 들고 온 곡인데요. 이루마의 Kiss the Rain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약간 라디오

0: 희호의 네네. 어머니께 약간 뭐 이런
1: 듣고 있어요. 자 지금 후이 키노한테 네. 음성 편지 보내요.
0: 아 우리 키 대표님 그동안 고생이 참 많으셨죠. 앞으로도 고생이 많으실 텐데 덕분에 저희가 한 발 한 발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좀 더 노력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죄송하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1: 아, 아련하네요.
0: 아, 네네네네.
1: 그래요. 이게, 이제 에코 빼주세요.
0: 네.
1: 아니, 얼마 전에 좀 야단을 맞았나 봐요.
0: 야단은 아니고요.
1: 아니,
0: 그러니까 제가. 아니고. 아니, 뭔가. 아무튼 그랬어요. 제가 더 노력해야죠.
1: 네. 노력하시고요. 네, 대표님이 노력하는데 이거는 좀 항상 좀 이야기 밑에 깔리는 음악이라 선곡을 그쵸. 하신 걸까요?
0: 아니,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뭔가 글을 쓸 때 어떤 가사가 들어있는 음악을 틀어놓는 게
1: 나는 못해요.
0: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정신이 약간 다른 곳에 분산되는 느낌이 좀 많이 있어요.
1: 그럼요.
0: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뭐 정적에 쓰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감정을 막 넣어서 써야 될 때는 이런 BGM을 깔아놓고 쓰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집중력에. 그래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1: 좋습니다. 뭔가 네.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혀주기도 하고 쓰려는 또 장르에 따라서
0: 네.
1: 이렇게 차분한 연주곡이라든지
0: 그쵸.
1: 격정적인 연주곡이 필요할 때도 있겠고
0: 네. 근데 혹시 글을 쓰실 때는 어떻게 쓰세요?
1: 저 그냥 조용한 데
0: 무음에서 그냥 쓰세요?
1: 네, 책상 앞에 앉아서 몸이 건조하게 아무런 거 없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자 그러면은 이 노래는요 저희 돌아오면서 함께 들을게요. MBC
2: FM for you.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3: ERP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이루마의 키스 더 레인 들으면서 별밤 노래에 기대는 밤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펜타곤 후이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어릴 적 꿈꿨던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 다시 조금씩 글을 쓰고 있다는 케이님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만들고 있죠. 지금 굉장히 촉촉하고 네. 차분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1: 네.
0: 이대로 그냥 고요하게 잠들면 되는 걸까요?
1: 네. 이대로 이 분위기 이어서
0: 예, 예.
1: 제 노래는 아니고요. 제가 부른 노래인데요.
0: 오!
1: 오랜만에 제가 부른 노래 가져왔어요.
0: 어, 뭐죠?
1: 후이의 한 걸음 한 걸음이란 곡입니다. 노래는 그 주현미 선배님께서 불렀던 곡이고요. 제가 MBC 트로트 예능이었어요.
0: 네.
1: 그 최애 엔터테인먼트라는 그때 이제 이것도 저에겐 사실 되게 큰 도전이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제가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그냥 슬쩍 말씀을 드리자면
0: 네.
1: 그러니까 장윤정 선배님께서 약간 회장 느낌으로 계시고요. 트로트 친구들을 오디션을 해서 트로트 아이돌을 지망하는 친구들을 오디션을 봐서 5명을 선발해서 이제 그 친구들을 가지고 데뷔를 시키고 뭐 이런 성장형의 어떤 드라마가 있는 그런 예능이었어요.
0: 너무 재미난 게 있었군요.
1: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가 군복무를 가기 한 전년도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회사에서는 제가 기존에 트로트를 뭐 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시거든요, 트로트를. 그래서 군복무 전에 그냥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활동을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0: 그래.
1: 그래서 사실 무서웠지만
0: 네.
1: 그리고 또 워낙 또 쟁쟁하신 선배님들도 나오시고 하니까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냥 도전하자 일단 하자 했는데 너무 예쁘게 봐주셔서 그 멤버에 들어갔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노래를 불렀던 시점은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무대를 하나하나씩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한 걸음 걸어 나가서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의 화양 연화가 지금이야 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곡이고 무대 위에서 막 벚꽃이 떨어졌어요. 엄청 예쁘게. 그래서 그 기억이 저한테 아직도 있고 그래서 케이님에게도 뭔가 비슷한 저와 비슷한 느낌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저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케이님도 하실 수 있어요 라는

0: 응원해 드리고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1: 야, 호이는 뭘 해도 항상 뽑히는 네. 사람이었군요. 근데 언뜻 아, 네. 듣는데 이게 트로트곡의 느낌이 들지 않고
0: 맞아요, 맞아요.
1: 창법도 맞아요. 호이가 트로트 창법에는 좀 약한가 봐요.
0: 아, 잘 못해요. 아~ 많이 못 불러봤고요. 그래서
1: 마구
0: 이 노래도
1: 뽑아버려야죠. 한 걸음 따라해보세요. 빨리
0: 한 걸음
1: 아, 꺾이잖아.
0: 한 걸음
1: 아, 근데 제가 꺾이네요.
0: 아, 제가 이 겨울에 그래서 이제 거기 음악 감독님도 제가 이제 아예 정통 트로트 느낌이 잘 안 나오니까 편곡을 그냥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그냥 아, 와이드하게
1: 예, 약간 어덜트 컨템포러리로
0: 예, 약간 그런
1: 성인 가요 느낌.
0: 네.
1: 맞아요.
0: 해주셨어요.
1: 최근에 보면은 뭐 임영웅 씨 같은 경우가 예, 그렇죠. 예, 예. 막 이렇게 구성지고 이런 느낌보다는 예. 되게 부드럽고
0: 맞아요, 맞아요.
1: 어른들이나 뭐 20, 30대까지 다 듣게 만드는
0: 네.
1: 그런 일찌감치 어, 그런 또 보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었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그 그룹 명은 뭐였나요?
0: 다섯 장이라고요?
1: 다섯 장. 아, 네. 이름 너무 좋네.
0: 네. 그래서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된장 뭐 고추장을
1: 아, 아 그 장.
0: 네.
1: 제작비가 제가... 나는 다섯 장 정도 들어갔다라는 의미인 줄 알았어요.
0: 제작비도 근데 그 이상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0: 저희가 앨범도 냈고요. 뮤직비디오도 찍었고요.
1: 어, 들어가죠.
0: 되게 많이
1: 다섯 장은 네. 들어가죠. 네, 네. 야, 이건 진짜 또 숨겨진 후이의 어떤 또 발걸음 네. 가지고 왔습니다. 후이가 불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0: 후이의 네 번째 추천곡, 후이가 부른 버전의 한 걸음 한 걸음.
1: 네.
0: 이게 원곡이 주현미 씨 곡이요.
1: 네네네 맞습니다.
0: 주현미 씨 참 얼마나 전설의 가수였는지.
1: 네.
0: 아 근데 후이가 이런 되게 이 구슬픈.
1: 네.
0: 그리고 처연한 감정을
1: 네.
0: 어떤 생각을 하면서 표현했는지도 궁금해요.
1: 이 노래를 부를 때요.
0: 이렇게 감정을 막 쏟는 노래를 부를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1: 맞아요. 별로 없었어요.
0: 스타일도 사실, 아니고.
1: 근데 사실 제가 연습생 시절 때부터 뭔가 돌이켜보면 이렇게 뭔가 감정을 쏟는 노래를 더 많이 불러왔었거든요.
0: 아,
1: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데뷔를 하고 나서는 이런 음악들을 부를 일도
0: 일이 없지.
1: 예, 없다 보니까 되게 그 재밌었어요. 그냥 만약 재밌었고 사실은 조금 더 에너지를 더 감정을 더 쏟아내고 싶었는데 그냥 그게 좀 사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무대 중에 하나이기도 했는데 네.
0: 조만간 저기 우리 이원철 선배라고 보세요. 그분을 빨리 만나게 해드려야.
1: 아 그러니까요.
0: 네,
1: 제가 이제 지금 한 다섯 번째 들었는데
0: 아,
1: 너무 뵙고 싶고.
0: 아 이원철 선배님.
1: 아니, 어디선가 제가
0: 싶었네.
1: 많이 뵀던 선배님 같은데.
0: 아 왜냐면 항상 방송국 어딘가 상주하고 계세요.
1: 아 그래요.
0: 국을 옮기면서
1: 네네.
0: 어제는 K, 오늘은 M, 내일은 S. 어떻게 누구 아는 PD라도 없을까. 항상 떠돌아다니고 계세요.
1: 네.
0: 자 좋습니다. 이렇게 플레이리스트 자체는 완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너스 트랙. 같은 개념이죠.
1: 그렇죠.
0: 후이가 마음에 들어한 곡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예요. 후이픽.
1: 네. 아 제가 가져온 노래는요. 이번에는 좀 되게 신선한 음악을 하나 들고 왔어요. 제가 픽한 오늘의 후이픽은요. 겐 호시노 피처링 이영지의 이입니다. 일단 이 노래는 겐 호시노 앨범에 들어있는 수록곡이고요. 네, 이영지님께서 랩을 하셨어요.
0: 어허.
1: 근데 랩이 한국어와 일본어가 좀 이렇게 혼용되어서 사용이 되어 있는 랩이고요. 근데 그게 되게 발음의 구성을 너무 적절하게 쓰셔서
0: 그런지 섞기 좋은 언어긴 네. 하네요. 일어와 한국어. 네.
1: 그래서 이거를 듣는데 너무 막 센서티브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감각적이다. 그래서 와 이영진님의 이 랩 스킬이나 이런 센스는 진짜 대단하구나를
0: 대단해.
1: 느꼈고 일단 이 음악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이 음악을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 분석을 좀 해봤는데 여기 나오는 여기 베이스 라인이 있어요. 그 베이스 라인이 보통 이제 무그 베이스라고 불리는 무그사에서 나온
0: 네.
1: 어떤 신디사이저의 기계 안에 들어있는
0: 네.
1: 베이스 소리를 보통 이렇게 저희가 일컬어요. 이런 사운드는 뭐 그냥 그런 베이스야 라고 일컬어요. 그래서 고 베이스인데 패턴이 없어요. 베이스가 이게 보통은 어떤 코드가 있으면 뭐 도솔미시레 뭐 약간 이런 식의 뭔가 음악 안에 항상 패턴이 있는데
0: 패턴 규칙이 있어서 그것만 그게 몇 번 반복되는
1: 그게 예, 돌아가죠.
0: 네네.
1: 근데 이 노래는 베이스가 패턴이 없어요. 근데 그 말은 아마도 연주를 그냥 하신 것 같다. 녹음을 틀어놓고 베이스를
0: 그냥 프리스타일을
1: 프리스타일로
0: 해버리셨나
1: 예, 그 다음 정리를 하신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계산해서 정리하기에는 베이스 라인이 사실 현실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라인들이긴 하거든요.
0: 그게 완전 근본이 없다.
1: 아니 근본이 아니라
0: 아, 농담입니다.
1: 범접할
0: 예,
1: 수 없는 천재성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0: 좀 네. 흥미롭네.
1: 그래서 이제 심지어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서 음악을 굉장히 잘하는 동생을 데려와서 같이 카피도 해봤는데 아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에게 더 제가 매력을 많이 느꼈고 막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어떻게 연주하시면서 음악하는지도 막 찾아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0: 1, 2절의 그 반복도 거의 없나요?
1: 1, 2절의 반복
0: 정도는 있는?
1: 정도는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이제 이 1절에서의 그 베이스의 흐름이 반복이 거의 없고 변칙적인 리듬들이 계속 나와서
0: 특이하다. 왜냐면 주로 이제 드럼 다음으로 베이스가 곡의 어떤 규칙을 만들어주는
1: 맞아요,
0: 역할을
1: 맞아요.
0: 하기 때문에
1: 네네.
0: 자세히 들어보면은 딱 잘 만들어진 어떤 패턴이
1: 그쵸.
0: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역할을 네. 해주는.

0: 네. 그게 프리스타일로 되어 있는 곡들은 뭐 재즈곡에서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끔 듣지. 네. 특히 이런 힙합곡에서는 더더욱이
1: 정말 흔치 않은데.
0: 흔치 않죠.
1: 네, 이 패턴 참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이렇게 후이피까지 들어봤고요. 노래 기대는 밤 오늘은 소설가의 꿈을 놓지 않은 K님을 위한 추천곡들 그리고 후이피까지 소개해봤어요. 다음 주에도 후이 씨의 맞춤 선곡 필요한 부황이들 사연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1: 네. 배바 홈페이지 노래 기대는 밤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0: 네. 후이 씨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후이피 겐호신호 피처링 이영지의 이 듣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1: 감사합니다. Let me tell you something real quick. It's a quick math, okay?

0: 1336 1336 1336 1336
1: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9월 19일 토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3248님, 가을을 맞아 가족끼리 여행 가기로 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단체 티셔츠

퀴즈를 맞추려고 합니다. 제가 디자인을 맡았는데 벌써 재밌어요. 라고 벌써 지금 신이 나신 게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 오시고요. 오늘 끝곡으로 프랩 피처링 코리 원 그리고 폴 잭슨 주니어의 라인 바이 라인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미미입니다. 오늘 해야 한다고 마음먹은 일은 무슨 일 있어도 해내려고 합니다. 만약 그게 운동이라면 물론 몸이 무겁고 가기 싫을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 저는 완벽하게 다 해내겠다는 각오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만 하고 오자 이런 마음으로 일단 출발하죠. 가기 전이 가장 힘들고 막상 가면 열심히 하게 되는 거 다 아시죠? 하지 않을 이유를 이겨내는 첫걸음, 커다란 변화의 시작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운전이 필요합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금성 ENC.
4: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포항광배 오늘 방송 세줄 요약 1. 원위 강현 800만 뷰 터진 무대 영상 솔직히 입에 피크 물면서 의식해. 2. 안정형 강현이 불안할 때 찾아가는 멤버는. 3. 스포왕과 스포왕 제작진은 서로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을까?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사용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스포왕 고영배입니다. 오늘 첫 곡은 원유의 이카루스로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1, 2부는요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이 됩니다. 또 엄청난 분이 나오실 때만 켜지는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들 빨리 들어와서 보셔야겠죠. 지금 MBC 라디오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로 들어오시면 저와 오늘 게스트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빨리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포왕 고영배 253번째 초대석 주인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 밴드라는 수식어에 맞게 비주얼 그리고 작사 작곡 능력까지 모두 갖춘 육각형 밴드입니다. 바로 원위의 섹시강 섹시한 기타리스트 강현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직접 카메라 보고 인사 부탁드립니다.
2: 예, 안녕하세요. 원위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0: 사실 원위의 그 용훈 씨가
1: 네,
0: 우리 24년도 9월에 여기 나오셨었어요.
1: 아, 네네네.
0: 그러고서 원희를 다시 모시고 싶은데 용훈 씨 한번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강현 씨가 오시면 어떻겠냐.

0: 아 그래서 제가 처음에 네. 이 얘기를 듣고 아 그 형이랑 나가는 건가 처음에 했었는데 어. 저만 나온다고 해, 네.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 노래를 불러야 되나 하는 어. 걱정을
1: 어 노래 자신 있으신
0: 아 전혀 저는 기타만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1: 저희가 그 팀에서 한 분씩 모시는 컨셉으로 네. 프로그램을 하고 네. 있다 보니까 뭐 사실 용훈 씨가 또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원희가 워낙 다들 매력 있으시니까

0: 이제 했죠.
1: 네, 지금 네. 하고 바로 왔다 이러면 이제 아무도 안 믿으니까 저희는 사실 녹음인 거 다 밝히고 하거든요. 오늘은 녹음을 하고 있지만 사실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혹시 지금 원희를 너무 사랑하시는 팬분들이라면 공연을 보고 지금 토요일이 첫 공연인가요? 금요일도 있나요?
0: 토요일이 이제 첫 공연.
1: 아, 장소는 네. 혹시?
0: KBS 아레나.
1: KBS 아레나에서 네네. 공연이 끝나고 네. 어쩌면 집에 가는 길일 수도 아. 있어. 뭐 버스면 버스, 전철이면 전철, 네. 자가용이면 자가용. 아니면 이제 막 집에 도착해서 씻고 딱 켰을 씻고. 수도 있고
0: 네.
1: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강희씨도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지금 어떤 느낌일까요?
0: 아 일단 저희가 이번 콘서트의 좀 포인트가
1: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아직 한 회 남았어요.
0: 한 회 남았어요.
1: 이거를 싹 다 버려버리면 또 또 우리가 골라주실 수 있어요. 네. 네. 그거 감안하시고
0: 일단 이제 팬분들의 뭔가 예상되는 후기는 네. 저희가 이번 이제 최근에 정규 앨범이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처음 이제 라이브로 들려드리는 곡이 많아요 이번 콘서트에서. 그래서 아 이 곡 라이브가 더 재밌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도 있으실 것 같고.
1: 아 정규 앨범에 워낙 곡이 많다 보니 네. 이번 콘서트를 통해서 첫 라이브 되는
0: 첫 라이브 하는 곡들이 꽤 많아요.
1: 아. 네.
0: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뭐 강연 오늘도 역시 미모가 미쳤다. 제 말로 제 입으로
1: 이거 원희 이거 또 엄청난 분들이네. 이것도 콘서트 예상되는 후기 강연 오늘도 미모가 미쳤다. 강호미미.
0: 강호미미.
1: 맞아요. 그럴 것 같고 또 아마 러닝타임도 짧진 않았을 것 같고
0: 이번에 좀 저희가 콘서트 중에 역대급으로 곡수가 많습니다. 네, 31곡 정도. 네.
1: 31곡. 보통은 이제 기본적으로 20곡 뭐랄까 넘나드는 네. 경우가 좀 네. 많고
0: 저희가 저번 콘서트 했었을 때는 한 26곡인가 7곡 했었는데 이번엔 좀 더 과감하게
1: 팬분들 엄청 좋아하시겠네.
0: 아, 그, 네. 좋아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좋겠습니다.
1: 이게 또 풀 스탠딩이면 네. 이게 길어지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
0: 아,
1: 이게 좀 허리 그 아픈 거 직결되니까. 하지만 의텐딩이라면.
0: 근데 이번에는 네. 스탠딩으로.
1: 풀 스탠딩이야. 1층 스탠딩이구나.
0: 네 스탠딩.
1: 아 이러면 나는 3시간 막 이렇게 돼버리면 네. 저는 솔직히 그 풀 스탠딩일 경우 짧은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보는 주의거든요.
0: 아 네네네.
1: 강희 씨 이번에는 스탠딩이지만 길게 할 거고 좋아질 길게, 것이다.
0: 차라리.
1: 근데 뭔가, 2층, 3층 네. 구역은 또 좌석이
0: 좌석으로,
1: 있으니까.
0: 네. 네. 2, 3층은 좌석으로 하고 1층은 스탠딩인데 뭔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뭐 다른 밴드 아티스트들 공연을 이렇게 스탠딩을 서보고 느낀 게 아, 이 사람들이 계속 보고 있으면 에이. 시간이 아, 얼마가 됐든 상관없다. 약간 저는 그 생각이 있었는데 에이. 이제 위부디도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심스럽게.
1: 근데 공연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재미와 도파민으로 몰아치면 시간 네. 가는 줄 모르니까.
0: 아, 네. 또 저희가 그렇게 또 할 거라서.
1: 허리 아픈 줄 모르고.
0: 네, 네.
1: 좋습니다. 그런 첫 공이 지금 끝난 날에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좀 이번 공연 준비하면서 아, 요 포인트 관객분들이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0: 우선 저희가 이번에 좀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 흐름을 좀 중요하게 짰거든요. 콘서트의 전체적인 흐름을 중요하게 짜서 멘트는 되게 최대한 짧게 가져가고 웬만하면 곡들을 다 이어가는 식으로 일부러 편곡을 진행을 해서
1: 아 너무 좋다.
0: 네 그런 이어가는 부분들의 편곡들 좀 흐름들도 좀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곡과 곡의 샌리스트 상의 연결 그리고 편곡적인 네. 연결이 사실 그게 준비한 입장에 성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거 느껴주시면 네. 되게 네네. 좋겠다. 뭔가 원희 하면 사실 생각보다 데뷔한 지도 오래됐고
0: 네네.
1: 또 사이에 군대도 다녀오고
0: 맞습니다.
1: 공연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0: 네네.
1: 그런 기준이나 공연에 대한 생각들 좀 이런 것도 변했는지도 궁금해요. 옛날에는 좀 어땠어요?
0: 아 옛날에는 뭐랄까 저희끼리 좀 공연하기 직전에 뭐 예를 들어서 퍼포먼스를 어느 부분 좀 디테일하게 짜서 그걸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1: 원희는 그런 걸 잘했어 옛날부터
0: 네네 그런 게 있었는데 좀 요즘 바뀐 거는 그런 걸 안 짜요 근데 무대에서 그냥 서로 눈만 마주쳐도 딱 아는 부분들이 좀 생겨가지고 오히려 좀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하는 게 요즘 더 재밌더라고요
1: 조금 추구미가 살짝 바뀐 느낌이네요
0: 네네네
1: 원희의 약간 좀 차별화된 모먼트라고 느끼는 부분도 저는 있었거든요. 아.

0: 아, 네.
1: 뭔가 약간 이, 말하자면 아이돌의 군무처럼
0: 아, 네네네.
1: 저 팀은 퍼포먼스도 되게 준비를 네. 꽉 짜서 오는구나. 네. 근데 본인들도 그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자연스러운 합을 또 추구하는 방법으로.
0: 네, 뭐 자연스럽게 뭐 예를 들어서 저 기타 솔로 막 하고 있으면 용훈 형이 갑자기 막 제 옆에 와가지고 제 다리를 잡고 같이 즐긴다던가 제 솔로를 그런 것들 있잖아요. 좀 에이. 저도 예상하지 못한 즉흥적인 것들 에이. 그런 게 좀 요즘 뭐 공연 재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관객분들의 그 호흡을 좀 많이 신경을 썼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연장에서는 이제 관객분들이 좀 소극적인 반응들이
1: 좀
0: 있고
1: 분위기가 좀 그런
0: 분위기가
1: 날이 있죠.
0: 네, 소극적인 날이 있고 어느 부분들은 되게 막 시작부터 이미 뛸 준비가
1: 야 무대에 너희들 아무거나 리듬 좀 내놔봐 막 우리 놀게 이런 날이 있지.
0: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분위기를 보고 뭔가 소극적인 날엔 저도 조금 소극적이게 되고 좀 그렇게 신나는 날에는 저도 정답으로 신나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온전히 그냥 제 거에만 좀 집중을 해서 그냥 모든 공연을 좀 신나게 하는
1: 좀 옛날에는 네.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네. 좀 마이페이스를 좀 잃는 날이
0: 네네네,
1: 있었다면
0: 맞아요, 맞아요.
1: 지금은 그런 거 상관없이 내 연주를 좀
0: 연주를, 네,
1: 집중해서
0: 온전,
1: 하는
0: 네 맞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런 강현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달에 나온 앨범 정규 3집이 네. 나왔죠. 제목이 면 언노운 아틀라스. 제가 예전에 이거 소개하다가 좀 약간 그 모셔놓고 죄송하지만 좀 화를 냈대. 아 영어 많아서 죽겠는데 한문까지 쓰는 거 이제 말려야 된다 이거. 나 맨날 DJ들 곤욕스러워요. 나 이거 진짜로 뭐 맨날 못 읽어가지고. 근데 요렇게 면하고 이렇게 콜론 땡땡
0: 네네네.
1: 면 땡땡 언노운 아틀라스 요런 앨범이 나왔는데 어떤 앨범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0: 저희가 이번에 낸 이 면 언노운 아틀라스는 이제 세 번째 저희 정규 앨범이에요. 근데 이 앨범이 또 뜻깊은 게 저희가 이전에 점 그리고 선이라는 앨범을 두 개가
1: 그거의 연결이죠.
0: 네, 연결이에요. 에이. 그래서 저희가 애초부터 이 앨범을 좀 만들기 전부터 우리가 점선면 시리즈로 해서 아예 세 개 시리즈로 해서 딱 앨범을 좀 기획해서 내보자 해서 낸 정규 앨범입니다.
1: 네. 그러면 좀 이번 앨범을 귀로 읽는 동화책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0: 네.
1: 어떤 면 때문에?
0: 뭐랄까 이 저희가 이번 정규 앨범 그 곡 리스트 순서 짤 때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 앨범은 무조건 그 첫 번째 트랙부터 이제 17번째 마지막 곡까지 쭉 차례대로 들어야 되는 앨범이거든요. 그래서 각 곡마다 저희가 표현하고 싶은 주제의 그 동화들을 이제 곡마다 모티브가 껴 있는데 그거를 좀 신경 쓰면서 써서 좀 귀로 듣는 동화 느낌으로 저희가 좀 제작을 했습니다.
1: 17트랙 전체 다 풀랭스의 곡인가요?
0: 네 맞습니다.
1: 스킷이나 이런 짧은 트랙 없이?
0: 네, 다 3분 넘어가는 곡.
1: 그 러닝타임이 꽤 길긴 앨범 자체가
0: 다 들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일단 한 시간은 넘어요.
1: CD 용량이 가득 차겠네.
0: 네 완전 가득 가득 담겨.
1: 그리고 이번 콘서트에 그 곡수를 아까 대충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정규 앨범의 곡들만 해도 절반이 넘겠네.
0: 맞습니다. 이번 정규 앨범 17곡 중에 네. 15곡을 일단은 센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15곡이
1: 엄청나네. 연습도 많이 하셨겠고
0: 맞습니다.
1: 야, 그 다섯 멤버 모두가 앨범에 참여를 하셨고 좀 뭔가 멤버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한다 하면 네. 각자의 좀 역할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0: 네네.
1: 강현 씨는 좀 어떤 역할이세요?
0: 일단 저희
1: 당연히 그 기타는 연주는 하는 거지만
0: 네. 네.
1: 앨범 작업에 있어서
0: 아, 네. 일단 저희 근데 또 작업 방식이 조금 특이한 게 각 멤버가 다들 프로듀서여서 이제 각자 곡들 작업을 뭔가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다 각자 해요. 그냥 따로 하고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그 가이드본이 완성됐다 싶으면 그걸 이제 멤버들한테 악기 녹음을 좀 부탁을 해서 또 원희만의 색을 거기에 입히고 좀 이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이 돼서 일단 이번에 그래도 좀 꽤 들어갔고 그 전에도 항상 뭐 앨범을 낼 때 그래도 꼭 한 곡 이상씩은 항상
1: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같이 곡을 쓰는 입장이에요.
0: 네네.
1: 뭐 누구 곡은 많이 들어가고 어떤 곡은 들어가고 빼지고 이거를 정해야 돼.

0: 있잖아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0: 그거는 다 같이 곡을 쏟아놓고 너 차 빼자 이렇게 결정을 하나요?
1: 그 부분이 사실 네. 가장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근데
0: 궁금해 궁금해.
1: 우선 근데 저희는 뭐 막 누구 곡이 몇 곡 들어가고 그런 거보다는 일단 다들 들었을 때 정말
0: 이거다
1: 객관적으로 그냥 이게 좋다 하면은 그거 넣고 아 이거 좀 아쉬운데 하는 거 있으면은 그 해당 곡을 쓴 멤버가 아쉽더라도 그냥 과감하게 좀 제외를 하고 뭐 디벨롭 시켜서 다음 앨범에 내고 이러면 되니까 네. 좀 그런 선곡할 때 있어서는 조금 그래도 좀 철저하게 좀 예민하고
0: 그래도 뭔가 강현 씨가 그럼 이거 마지막으로 이카루스는 어때? 이랬을 때 이제 네. 한두 명 정도 벌써 네 곡쯤 됐는데 이거까지 하는 건 좀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좋으면
1: 만약에 그런 멤버가 있으면 아 그날 그 멤버랑은 네. 살짝 이 시선은 좀 잘 안 맞지.
0: 근데 모두가 다 이 앨범이 중요하니까.
1: 맞아요. 어쨌든 머니 앨범이니까. 네.
0: 그런데 타이틀곡인 시나리오 이 노래가 네. 원래는 이렇게 좀 컴퓨터 휴지통에 좀 들어갔던 곡이라면서요? 아,
1: 이제 이번 저희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이 된 시나리오가 저희 멤버 그 드럼 친 하린이가 네. 쓴 곡인데 이 곡이 제가 듣기로는 초반에 쓰다가 그 가사가 좀 너무 현실적으로 좀 바뀌기도 하고 막 써야 될 그 말도 너무 많아져서 잠깐 보류했던 곡이라고 들었어요.
0: 아 진짜?
1: 네. 근데 저희가 사실 가이드를 처음에 들었을 때 그냥 그 곡의 인트로부터 해서 저희는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좀 디벨롭 시켜보면은 진짜 좋게 나올 것 같은데 해서 작업을 좀 하다 보니까 디벨롭을 할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0: 느낌이었구나.
1: 네. 그래서 좀 타이틀 후보가 몇 곡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 시나리오가 네, 선정이 됐습니다.
0: 강현 씨는 타이틀 곡 어떤 걸로 하고 싶으셨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1: 저 타이틀 곡 후보가 세 곡이 있었어요. 예. 근데 원래 그중 한 곡이 제 곡이에요.
0: 네, 이럴 것 같더라고. 다섯 개나 냈으면 하나 정도 후보가 나오거든요.
1: 네, 이건 여기서 처음 원래 말하는 썰인데 네. 원래는 저희 지금 앨범의 수록곡인 피투성이 피노키오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이랑 시나리오 원래 이 둘 중에 이제 최종 곡 후보였고 원래 하나 시크릿 송이 하나가 더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쓴 곡인데 수록이 안 됐습니다.
0: 아 네. 타이틀 후보였는데 아예 수록까지 안 한 걸 보면 이거는 아껴놨다는 건데
1: 일부러 좀 더 디벨롭을 하고 싶어서
0: 잘했네 됐습니다. 잘했네 네. 아, 또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1: 네네.
0: 좋습니다. 바로 그 노래 시나리오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2: 먼지 덮인 책과 조명 불빛 아래서 멍하니

0: 원위의 시나리오 듣고 왔습니다. 아, 저도 또 감사하게도 챌린지 함께 해가지고 노래가 익숙하기도 하지만 이제 너무 신나고 좋더라고요.
1: 아, 그때 살짝 이제 TMI가 네. 선배님께서 해주신 그 챌린지 그 촬영 시간이 진짜 저희의 최단 시간 촬영이었어요. 원래 이제 그때가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시작 시간이 오후 2시라 그러면 네. 선배님께서 이제 미리 한 5분 일찍 네. 감사하게 와주셔서 이미 그 기획을 다 해와주셔서 5분 만에 찍고 원래 네. 촬영 시작 시간대
0: 그렇네 찍기로 한 시간은 이미 갔네 아 맞아요 아니, 저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왜냐하면 실제로 저도 네. 그 챌린지를 보고 설마 원희가 새 지평을 열었구나 합성을 했구나 얘네가 만나기 힘드니까 네. 애들이 뒤에서 미리 찍어놓고 해당 아티스트 그린 스크린을 해가지고 아. 거기다 붙였구나 그 생각을 했어. 근데 네.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다들
1: 다 그 얘기.
0: 네, 합성이지. 그래갖고 뭐야 합성이 아닌 거야? 했는데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가 나왔는데 꽃가루를 뿌린 거예요. 네. 아니네 합성이.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아 내가 가면 합성이 아닌 걸 증명해주고 와야겠다. 네. 그래가지고 막. 합성 아니면 종이도 들고 맞아요, 막 멤버들 막 얼굴도 만지고 네. 이렇게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1: 그때 너무 저희 선배님 가시고도 한참을 멤버들끼리 웃었어요.
0: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더 웃긴 거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합성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찍었는데도 네. 합성 같아.
1: 합성 그게 그거, 포인트.
0: 그거 전까지는 그 이벤트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 합성 같아요. 되게 신기해. 그래서 그 원인을 좀 밝혀냈어요. 왜 합성 같이 보이는지.
1: 그게 아직도 좀 미스테리야. 아직도 모르겠는데
0: 하루 근데 만에 다 찍은 것도 아니고
1: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지금 재밌는 거 하나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 멤버 동명이가 네. 실제로 합성을 해서 진짜 합성을 해서 그 챌린지가 아마 업로드가 될 건데 근데 아, 확실히 합성을 직접 하니까 너무 티나더라고요
0: 그건 합성 같아
1: 너무 합성 같아요
0: 아 그것도 재밌겠다 네. 바로 그 챌린지도 화제가 됐던 시나리오라는 곡이었습니다 강현씨가 연주 실력은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네. 그리고 예전에 하루에 기타를 8시간씩 연습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좀 자부심과 네. 그것에 대한 어떤 확고한 신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요즘에도 연습 오래오래 하시는 편인가요?
1: 요즘에 아무래도 근데 아쉬운 건 이제 스케줄하고 이러면 뭐 이동 시간도 길고 저희가 샵에 있는 시간도 길고 이렇다 보니까 개인 연습할 시간은 확실히 옛날보다는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저희 원희 곡들의 이제 기타 솔로 보면 다 되게 화려하고 테크니컬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그래도 한 시간 이상이라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제 손이 굳어버려서 플레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0: 버리기 때문에
1: 그렇게 자치는데도 네, 매일 그래서... 손을 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0: 네네 근데 일부러 솔로를 제가 짤 때 좀 일부러 더 화려하게 짜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지금 실력에 좀 안도하고 그냥 좀 아 다음 앨범은 조금 그래도 라이브 할 때 편하게
1: 널널하게 갈까?
0: 널널하게 쉽게 아. 쉽게 짜볼까라는 생각도 아주 짧게
1: 그리고 그게 또 네, 그렇다고 안 좋은 있는데. 것도 아니니까
0: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냥 저는 아 그냥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스타일대로 지금처럼 더 화려하게 더 멋있게 짜보자 해가지고 아,
1: 네. 말 그대로 자기 자신과의 어떤 싸움이 네, 내가 여기서 맞습니다. 쉽게 가서 좋게 짜는 방법도 있지만 네, 네. 나는 화려하게 내가 매일 손을 풀어서 네. 연주를 해내고 말겠다는
0: 네, 네.
1: 그런 게 쌓여서 원이 색깔이 되고 실력이 돼서 아, 다, 아마 다른 멤버들 다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있을 거고 말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잠깐 쉬었다가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3: 여러분은 지금 합성이 아닌 진짜 라이브 스포왕 고영배를 듣고 계십니다.
4: 시나리오 챌린지도 저희 방송도 합성이 아닙니다. 스포왕 고영배, 오늘은 밴드 원유의 기타리스트 강현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번에는 강현 씨의 지난 기사를 찾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단 6초 만에 홀렸다. 6초 만에 원유 기타리스트 강현 영상 800만 6박. 요게 그 2026년 9월 달에 네. 그 아, 이거 최근이네요. 이거 최근에 그 강현 씨가 기타를 물고 아 피크를 물고 기타를 물면 네, 피크 칠 게 너무 작죠. 피크를 물고 기타를 치는 그 영상이 화제가 됐다. 네. 그래서 요게 너무 섹시해서 뷰가 터지고 부모님까지도 이 영상을 보셨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요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3: 이거? 아, 이게 이제 SNS에서 순식간에 이게 좀 막 이렇게 사람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조회수가 막 계속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처음 확인했을 때가 조회수 한 300만인가 이때쯤이어가지고 오 이게 저도 처음에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뭐지? 이렇게 조회수가 이게 뭐지? 해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이걸 누구한테 자랑할까 하다가. 부모님 이제 계신 저희 단톡방 가족 단톡방에 이거를 올려가지고 엄마 아빠 이거 봐봐 나 좀 유명해졌어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 그 뒤로 이제 저보다 저희 부모님이 더 계속 확인하셔 야 형부야 너 이거 400만 됐더라 500만 됐더라 막 이렇게
4: 계속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앞으로 그 장면 그 부분 진짜 의식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3: 아 근데 사실 제가 이 피크를 이제 가끔 이제 무대할 때 물고 이렇게 연주를 할 때 가끔 있는데 근데 사실 그때 할 때도 항상 의식을 조금씩 하긴 했었는데
4: 원래도 하고 있었구나.
3: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긴 했었는데 굳이 이게 손에 끼우고 손가락으로 연주를 하면 되는데 문다는 거는 어쨌든 멋을 낸다는 거거든요.
4: 아 그렇지. 아 드디어 이실직고 하는구나. 네, 네.
3: 굳이 이거를 물 필요는 없는데 손에 끼우면 되는데. 근데 이번에 어쨌든 이게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좀 화제가 돼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조금 필살기로 그래도 좀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
4: 강현 씨가 아까 우리 처음에 소개할 때 새끼강 섹시한 네. 기타리스트다 뭐 이렇게 네. 소개를 했는데 좀 섹시함은 어디서 나온 요 이야기예요?
3: 아 뭐랄까 무대가 평소에는 그래도 팬분들께서
4: 되게 안 그런 섹시하지 않은 느낌인데
3: 뭔가
4: 단정함
3: 귀엽

0: 꽤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저를. 근데 무대에서는 그래도 기타를 메고 좀 제가 좀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그렇게 새끼강 느낌으로 봐주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면 네. 나는 무대에서 내가 이럴 때 조금 그런 섹시한 느낌이 난다. 내가 봤을 때.
0: 저도 그래도 저의 이제 뭐 직캠이나 이런 거를 가끔 찾아보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런 포인트는 그 막 기타 솔로를 하거나 이럴 때 어쨌든 프레이즈를 한 번 놓치면 바로 좀 뭐랄까 이게 실수하기 쉬운 프레이즈들이 제가 많아서 좀 집중을 좀 많이 한 상태로 연주를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딱 그렇게 집중하면서 막 제가 그거를 막 프레이즈를 따라 불러요 입으로. 소리는 안 나지만 입으로만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런 포인트들을 좀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1: 그 좀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섹시한 포인트를
0: 그래도 제 자신을 잘 알아야 뭔가 어필을 잘 할 수 있으니까
1: 그 정도로 네. 이렇게 공부하고 모니터하는
0: 네
1: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 기사부터 볼게요. 원희, 강현, 팀 내 분위기 메이커 기분 높낮이 없어. 쉽게 말하면 좀 그 안정형. 저는 안정형에 좀 관심이 많아요.
0: 아 그래요?
1: 제가 사람이 좀 불안하거든요.
0: 오 전혀 그렇게 안
1: 보이시죠? 저 완전 그러니까 이렇게 네. 보면 네. 그때 우리 원희랑도 막 안녕히 계세요. 막 갈게요. 막 이러는데 네. 사실은 낯을 가려.
0: 아 정말
1: 오락가락해요 사람이 조금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네. 그리고 엄청 겸손한데 네. 연예인병이 있어.
0: 그게 어떤?
1: 그러니까 막 되게 주변을 의식해. 그 사람이 좀 왔다 갔다 해서 내가 이렇다 보니까 네네네. 안정형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 우리 PD님도 되게 안정형이라서 맨날 너 안정형이지. 제가 맨날 이런 거 항상 그 눈여겨 보거든요. 강현 씨는 딱 봐도 안정형 같아. 근데 실제로 팀에서도 좀 그런 누가 봐도 팀 내에서 제일 안정형이에요?
0: 근데 올해 조금 바뀌긴 했는데
1: 요즘에 좀 불안해졌어?
0: 조금 많이 불안형이어서
1: 왜?
0: 멤버들한테 막 이렇게 그냥 이것저것 막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1: 왜? 원래 안 그랬는데 그렇게 된 계기가 있어요?
0: 뭐랄까 그냥 올해 들어서 좀 유독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냥 좀 미래에 대한 그런 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쓸데없는 걱정들인데 그냥 지금 하는 듯이 잘 하면 되는데 그냥 괜히 생각이 좀 많아지고 이래서 막 덩달아 불안해지고
1: 진짜 그랬구나. 근데 그래도 어쨌건 팀 내에서 분위기를 좀 너무 흥분하거나 너무 안 좋아지거나 하지 않게 가운데쯤에 항상 기분이 있나 봐요.
0: 네, 저는 그래도 항상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1: 누가 제일 좀 그 편차가 큽니까 멤버들
0: 일단
1: 중에?
0: 일단 동명이가 가장 조금 그게 좀 커요. 막 신날 때는
1: 끝까지 가는구나.
0: 네, 막 와랄라 막 이건데.
1: 일단 와랄라 자체가 안 해봤어. 흥분을 안 해봤네 사람이.
0: 네. 막 그러다가 이제 뭐 어느 때는 막 피곤하면 그냥 계속 이러고. 그러고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가장 안정형은 오히려 용훈이 형이 좀. 안정적이.
1: 강현 씨가 보기에는 나보다 용훈 씨가 더 안정형이다?
0: 네, 왜냐하면 제가 불안할 때는 용훈 형한테 의지를 많이 하거든요.
1: 그래요?
0: 네네.
1: 예전에 저랑 용훈 씨랑 얘기할 때 네. 용훈 씨도 강현 씨랑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0: 네네. 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눠요.
1: 작업할 때도 좀 강현 씨가 뭐 자기의 마음을 잘 캐치해준다나?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기복이 없지만 그런 내가 좀 흔들릴 때는 용훈 씨랑 또 얘기를 하는. 좋아요. 그 음악이나 기타를 제외하고 내가 좀 기분이 조금 좀 오락가락하거나 이럴 때 좀 내 마음을 좀 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0: 저는 그냥 좀 혼자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뭐 특별히 뭘 하지 않고?
0: 네, 하지 않고 그냥 나 기분이 왜 안 좋지? 이거를 조금 좀 원초적인 거를 좀 따라가서 내가 이래서 뭔가 이것부터 해서 기분이 안 좋아졌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냥 혼자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1: 대단하네.
0: 네. 뭔가 조언을 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기분에 있어서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조언 같은 거를 구할 때가 좀

0: 많잖아요. 근데 저는 좀 구하진 않고 만약에 그런 조언을 들었을 때도 사실 저는 좀 그런 거에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라고 말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1: 아, 반대 입장이 됐을 때도?
0: 네, 반대 입장이 됐을 때도. 네.
1: 아, 그냥 공감만 하고 네네네. 들어만 주더라도
0: 네.
1: 딱 이게 좋겠어 라는 말을 쉽게 하지 않는.
0: 네네네.
1: 저는 조금 달라요.
0: 저는
1: 조언을 구해요.
0: 아.
1: 그리고 들은 다음에 제 맘대로 해요. 다 싫어요. 왜 물어봤냐고. 아. 근데 저는 그 조언을 듣는 게 좋아갖고.
0: 아, 그냥 듣는 게 좋아서.
1: 말하고 아, 네. 들으면 좀 마음이 좀
0: 아,
1: 편해지기도 하고
0: 다 얘기하고 네.
1: 그 들은 다음에 룰루랄라 제 맘대로 아주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고.
0: 저도 가끔 그런 거 같아요. 용훈이 형한테
1: 듣고 오케이
0: 오케이
1: 맘대로 해버리고
0: 네, 맘대로 해버리고.
1: 강현 씨가 브루노 메이저의 노래를 골라주셨어요. 네. 리젠트스 파크. 이 노래 골라주신 이야기 있을까요?
0: 제가 이 곡을 처음 이제 들었었던 계절이 가을이었는데 그냥 뭐랄까 이 곡을 들을 때만 항상 그때 느꼈던 그 가을의 냄새와 그때 그 시절의 이 강현과 뭔가 그런 게 좀 떠오르면서 지금 또 날씨도 너무 선선하잖아요. 에. 그래서 아, 이 곡 분위기도 이 가을에 뭔가 되게 잘 알맞는 것 같고 그래서 추천을 해왔습니다.
1: 가을 강현 씨가 가을 타는 노래군요.
0: 네, 계절에 많이 타가지고.
1: 브루노 메이저의 리젠트 파크 듣고 올게요.

0: spring day.
1: Bruno Major의 Regent Park, Regent S예요. Regent Park 듣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볼 코너 진지 드셨어요? 진지 드신 이야기랑 진지한 이야기 하는 코너입니다. 요즘에 강현 씨 진지 드신 이야기거든요.
2: 네.
1: 최애 음식 나 요즘 요게 참 맛있더라 하는 거 있을까요?
2: 아 요게 제가 굉장히 밥도 잘 챙겨 먹고.

0: 없고 뭐 거르지도 않고 잘 먹는데 아 뭔가 특정 음식을 못 고르겠어요. 최음식이라고 하면은 딱히 떠오르는 게. 근데 그나마 그래도 좋아하는 건 좀 매운 것들. 네, 매운 음식들.
1: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요즘 좀 배달 음식 중에 요거 좀 자주 시켰다.
0: 아 요거 아 저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스케줄을 좀 많이 다니면서 이제 샵에 있을 때 시켜 먹는 게 있는데 장어덮밥.
1: 아 이제 네. 힘드니까 기력이 딸리니까 간단해. 또 이게 장어덮밥이 좋은 게 뭐냐면 먹기가 간단해.
0: 아 맞습니다. 근데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1: 뭐죠?
0: 장어덮밥이 좀 비싸잖아요. 근데 스케줄 나가면 어쨌든 저희 그 저 회사 카드로 시켜 먹으니까 비싼 거를 일부러 스케줄 나갔을 때만 좀 시켜 먹고 네. 이제 퇴근하고 나서는 뭐 그냥 좀 저렴한
1: 거 먹고 네. 먹고
0: 네. 네.
1: 작게 말해도 회사 듣습니다. 아 근데 좋지. 네. 몸보신 제대로 하고 네. 더 든든하게 먹고 가서 공연하려고 먹는 거지 뭐.
0: 맞습니다.
1: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제 연달아 스케줄 있거나 하면 그 생각날 때가 있더라고.
0: 아 그쵸.
1: 좀 힘내고 싶을 때.
0: 네.
1: 아, 오 좋아요. 해외 공연도 종종 가시잖아요.
0: 네네.
1: 해외 가면 좀 거기 맛집 찾아가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냥 적당히 아무거나 먹는 편이에요?
0: 아 저희 멤버들이 뭐 먹을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진심이 아닌 사람들이라서.
1: 아 그래.
0: 네네. 그래서 사실 저희는 막 아, 어디 맛집이 있대 이렇게 찾아가기보다는 그냥 뭐. 이제 묵는 뭐 호텔이 뭐 뷔페가 있으면은
1: 거기서 먹고
0: 거기서 먹고 근데 뭐 조식도 사실 거의 안 먹어요. 그 시간에 자요 다들. 그 정도로 막 뭐 먹는 거에 있어서는 다들 욕심이 없고.
1: 그러면 해외 나가도 여기는 무조건 가야 된다 뭐 찾아가고 이런 일이 없겠구나.
0: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거는 뭔가 그런 게 있으면 그래도 이제 해외 나간 김에 뭔가 그 근처 이렇게 구경해보고 산책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멤버들이 또 다들 그냥 숙소에 있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는 좀 산책을 하고 싶은데 다들 안에 있어서 아 그럼 나도 그냥 안에 있어야지 뭐 약간 이런
1: 그렇게 되지.
0: 네네.
1: 이게 맛집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껴있으면
0: 네.
1: 거기를 가느라고 나오게 되는
0: 거예요. 그렇게라도 할 텐데
1: 전반적으로 원인은 이렇게 좀 그 먹부심
0: 네.
1: 좀 이런 거 없는 느낌이다.
0: 네, 없습니다.
1: 에이, 그냥 있는 대로 먹는 느낌.
0: 네, 네.
1: 자, 이제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음악 그리고 밴드 활동을 오래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잘 안 되는 경우도
0: 네.
1: 있고 또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도 있고 반대로 또 이게 이렇게 되네 하고 막 잘 되는 경우도 있고
0: 네.
1: 너무 바빠지는 경우도 있고 한단 말이죠.
0: 네.
1: 좀 이렇게 뭔가 그런 양쪽의 상황에서 좀 혼자 아니면 멤버들끼리 다독이면서 좀 어떤 말들을 했는지 나 자신에게든 멤버들에게든 궁금해요.
0: 아 정말 많았죠. 뭐 수많은 좀 또 저희끼리 막 그런 일들이 막 있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사실 저희는 저희끼리 의지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날에 어떤 멤버가 되게 힘들어하고 이런 조금 뭐 슬럼프 비슷한 게 오고 이러면은 다른 멤버가 괜찮아 막 해주면서 이렇게 하고 이제 그 괜찮아 했던 멤버가 힘들어하는 날이면 다른 멤버가 얘기 좀 해주고 그래서
1: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명씩 조금 이렇게 슬럼프처럼 좀 오나 보다.
0: 조금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좀 오래 하다 보면은 막 그게 음악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생활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회사와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해올 수 있던 게 저희끼리 좀 의지해오면서 뭔가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도 이렇게 계속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좋네요. 멤버들과 함께한 지 12년 됐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0: 네. 사실 만난 건 더 됐죠. 만난 함께한 거의
1: 데뷔를 말한 건가 12년은 그러면?
0: 사실 기억이 몇 년 됐는지 이게
1: 그러면 만약에 계산을 데뷔 기준이라고 네. 치고 12년이 됐다.
0: 네네.
1: 12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난 그 멤버들한테 지금의 원희를 잠깐 이렇게 힌트처럼 너네 나중에 이렇게 된다? 딱 우와. 보여줄 수 있는 거. 어떤 장면을 딱 보여주고 싶으세요?
0: 아, 저 요 녹화상 이제 오늘 콘서트 한
1: 그렇지 그렇지
0: 네. 이거를 딱 보여주면서 야 너네 이 정도야
1: 이렇게 된다
0: 너네
1: 콘서트 정도. 끝나고 찍는 단체 사진이라든지
0: 네네.
1: 이런 거 아이 좋네요
0: 하고 네. 샌리스트도 보여줄 것 같아 그때 당시 저희의 곡이 없을 때니까
1: 그치
0: 야 너네가 곡을 이렇게 많이 썼어 다 너네 노래야
1: 많아서 네. 지금 빠진 곡이 있을 정도야.
0: 네, 많이 빠졌어, 막 이렇게.
1: 그렇게. 네. 좋아요. 그러면 강현 씨 추천곡 하나 더 듣고 올게요. 짙은의 백야를 골라주셨어요. 이 곡 골라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0: 우선 이 곡도 뭔가 제가 가을쯤 되면 좀 자주 듣는 노래이기도 하고
1: 가사가 너무 멋지죠.
0: 네,
1: 노래.
0: 가사도 너무 이쁘고 그냥 뭔가 듣고 있으면은 뭔가 곡 제목과 분위기는 뭔가 차갑고 뭔가 쓸쓸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으면서도 계속 끝까지 듣고 있으면 따뜻함이 좀 묻어 있어서 뭔가 이 지금 계절과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추천을 해봤습니다.
1: 이 노래 듣고 올게요.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

0: 청아광배 오늘은 원유의 강현 씨와 함께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스포왕의 시그니처 질문. 내 미래를 스포한다면?
1: 아, 제 미래는 바로 피크입니다.
0: 피크?
1: 피크.
0: 어, 뭐죠?
1: 이게 이 제가 기다렸어요. 연주할 때 잡는
0: 아까 입에 물었던 거.
1: 네, 물었던 그 피크입니다. 이유는 뭐랄까 기타와 피크는 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뭔가 제 나중에 됐을 때도 이 기타만큼은 계속 함께 있고 싶기도 하고 뭐랄까 이 또 음악적으로 표현하면 가끔 피크 칠 때 있다 그러잖아요. 이 소리가 너무 증폭돼서
0: 너무 커져서 한계점을 넘어간 걸 피크 친다고 하죠.
1: 뭔가 제 미래에도 제 한계치를 좀 넘어서 그런 멋진 인생을 살고 있고 싶어가지고
0: 강현과 원희의 피크가 곧 다가온다.
1: 네.
0: 의미심장한데요. 네. 오늘 이렇게 쭉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강현 씨?
1: 아, 우선 제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0: 처음이에요?
1: 네, 한 거는 처음이어서 오기 전에 이 사실 이 대본이라고 하나요? 이것도 한 세 번, 네 번 읽었어요.
0: 아, 그런 줄도 모르고 나 또 내 마음대로 했구만 이거.
1: 아니. 네. 근데 사실 선배님과 함께해서 오히려 너무 편하고 뭔가 제 얘기를 또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0: 어쩐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대본에 있는 질문을 드렸을 때 오히려 유려했어.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강희 씨 말 진짜 잘하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
1: 연습을 좀 해왔습니다.
0: 아, 이럴 수가 있나. 대본대로 할 걸. 아이고, 저도 너무 재밌었고 강현 씨의 새로운 매력을 또 너무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청취자분들과 원희의 팬분들께 직접 카메라 보고 끝인사를 해주세요.
1: 이제 오늘 너무 재밌어. 아, 끝까지 우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원희 또 원희가 써 내려갈 시나리오는 계속 될 테니까 항상 곁에 머물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0: 아유, 좋습니다. 2부 끝곡으로 강현 씨의 추천곡 윤마치의 불안나무 이 노래 들으면서 강현 씨는 먼저 보내드리고 저는 3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스포해서 죄송합니다 외쳐주세요.
1: 네.
0: 하나, 이것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스포해서 죄송합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통화 고용배.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 필요.
4: 진짜 이야기는 편의점 의자에서 시작된다. 스포왕 편의점.
5: 아이고 바람 추워. 이제 가을이야. 아이 다음 주에 여기 오면은 나무들도 슬슬 물들어 있는 거 아니야? 물들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올해 단풍 드는 것도 좀 이렇게 챙겨보고 해야 되는데 이거. 어? 야 담담아, 너 오늘 약속 있었구나. 아 친구들 만났다고? 아니 근데 뭐야? 물이 친구들 중에 한 명이 거슬린다고? 왜 또? 아 네가 여행 간 얘기, 맛집 간 얘기 하면은 아 거기 난 별로였어 이러면서 자꾸 태클을 걸어? 아 그럴 때 뭐라고 받아쳐야 되냐고? 어 너가 간 데를 얜 다 가본 거야? 대박인데? 일단 이리 와봐 담담이. 담담이는 일단 진정하게 비타민 음료 좀 줘야겠다. 요거 마시면서 신경 쓰지 마. 일단은 좀 마음을 좀 풀어. 왜 그런데? 얘가 너 싫어하나? 아니면 담담이가 계속 별론데만 갔나? 그건 아니겠지. 그럴 리가 없잖아. 아이 좀 이런 애들이 있어요. 꼭 괜히 태클 거는 애들이 있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얼른 집에 가서 쉬어. 그래 안녕. 어? 야 쌤이야 쌤희. 천천히 내려. 왜 이렇게 급해? 어? 아 나한테 궁금한 게 있어? 뭔데? 3년지기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는데 금액이 애매하게 커. 얼만데? 200만 원?

0: 야, 쌤이 너 부자야? 200이 애매하겠고 그냥 이건 쌩으로 큰 것이 뭔 소리야? 거절하자니 미안하고 빌려주자니 못 받을까봐 불안하다고. 아니 진짜 무슨 엄청난 중마고
1: 뭐랄까
0: 200이 뭐야? 내 통장에 지금 남아있는 여유 돈 다 빌려줘도 무조건 받을 수 있다, 혹은 얘가 안 돌려줘도 내가 몇 년간 그냥 믿고 줄 수 있다, 뭐 이런 사이끼리여도 200이라는 돈은 작은 돈은 아니지. 근데 하물며 친구가 그렇게 평생 가는 친구도 아니고 이제 3년 됐는데 200은 정말 큰 돈 아닌가? 난 그렇게 보이는데 쌤이, 쌤이 일로 와봐. 쌤이가 부자인 모양인데. 그래도 커피 맛 나는 우유 줄게. 이거 먹고 잘 생각해봐. 이거는 좀 너무 그렇다. 3년 만났어도 엄청 친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쌤이가 생각보다 지금 현재 가용 가능 그 현금이 좀 클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너가 미안해할 일은 아닌 것 같아. 뭐 예를 들어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진짜 네 마음이 너무 신경이 쓰인다면 뭐 2, 30만 원 정도 네가 가능하다면 안 받을 생각으로. 미안한데 내가 지금 이 이상은 아예 안 된다. 쓰고 편할 때 돌려줘라. 하면 모를까? 200만 원 너무 크지. 알겠지? 잘 생각해봐. 안녕. 누구지? 아이고 소희구나. 아이 소희야. 소희 왜 울어? 왜 울어? 뭐야? 10년 동안 친구였던 남자와 6개월을 사귀고 최근에 헤어졌다고? 근데 뭐야? 그 사람이 헤어지면서 다시 친구로 지내자고 했다고? 아니 뭐야? 진짜 친구로 지내고 싶은지 내일 밥이나 먹자고 연락이 왔다고? 아, 너는 다시 친구로 지낼 수 있는 게 이해가 안 가. 어허, 일단 커피를 마셔야겠다. 너는 이거 마셔. 이거 줄게. 아, 일단 이 10년 동안 친구였다는 게 좀 세네. 애초에 연애하기 전에 친구 기간이 엄청 길었네. 6개월을 사귀고 헤어졌다.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일단 소희야, 일단 울지마. 어, 그쵸. 오, 괜찮아. 울지마. 어, 그래.

스포항 편의점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박봄의 Don't Cry 였습니다. 오늘 편의점 오신 분들 먼저 친구의 말 한마디가 거슬린다고 하신 분이에요. 어디 놀러 간다고 갔다고 이야기하면은 그 친구가 꼭 이렇게 말한대요. 나 거기 별로였는데? 나 이번에 남해 갔다 왔잖아. 남해 진짜 예쁘더라. 나 너무 멀던데? 이러는 거예요. 옆에서 듣고 있다가. 나 거기 게장 무한리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계속 나온다니까. 막 양념 계속 주고 간장도 말하면 또 줘. 양만 많고 별로 맛 없던데. 양념 게장은 좀 별로던데. 뭐 이러는 거야. 말하자면 차 너무 막히던데. 이러고 이거는 이걸 누가 좋아해? 이거는 뭐 이래서 싫다 저래서 싫다라고 말할 껀덕지가 없는 누구나 싫어하는 그거 아닙니까? 대화할 때 스포왕이 싫어하는 상대방의 화법 있어요? 이게 뭐 흔한 이야기인데 왜 그 깔때기 화법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 얘기로 넘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뭐만 하면 맞아 나는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싫다 하잖아. 그런데 그게 싫다는 걸 알면서도 가끔씩 나도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DJ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사연을 보내 그러면 아 그랬어요. 제 친구 호성이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내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습관 들어요. DJ는 그 깔때기 화법이 습관이 듭니다. 자꾸 여러분의 사연을 보고 아 그랬군요 저는요 이러면서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DJ를 오래 해서 그런 안 좋은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산재예요, 산재. 친구들이 나 싫어할 수도 있어. 그러면은 라디오 때문이야. 내가 싫어하는 화법을 직업병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떡하면 좋아요. 그리고 3년 정도 사귄 친구가 200만 원 빌려달라고 했는데 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했다고 하시면 아니 이게 200이 어떻게 애매한 금액이에요? 너 부자야? 아니 말도 안 되잖아. 물론 내가 막 항상 통장에 기본적으로 한 6천 정도는 꽂아놓고 다닌다 하면 200 빌려줄 수도 있겠지. 근데 아유 저 너무 아무리 생각해도 3년에 200 너무 세요. 그렇다고 뭐 6년에 200은 괜찮냐 뭐 이렇게 말하면 그 기준은 없지만 그냥 딱 들었을 때 좀 센 것 같아. 자 오랜만에 팀 스포왕 또 설문조사 들어가겠습니다. 3년에 200 가능하다. 이거 봐 이건 너무 사연 주신 분이 기준이 너무 낮은 거야. 이거 너무 높은 거야.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자 그러면 좀 어려운 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얼마까지 얼마까지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밤에 한 9시 반에 이 전화할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전화를 누구야 진짜 미안한데 지금 빨리 내가 좀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 얼마만 보내줄 수 있어? 50 보내줍니까? 민경아 나 서운하다. 아 민경아 50도 안 돼? 아 된다고 한 거야? 아 민경아 우리가 지금 몇 년을 봤는데 50에서 망설이면 어떡해? 50 없어? 아 오죠? 네. 100 진짜 그 정도예요? 나는 두 분이 전화하면 100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아 농담. 저는 두 분이라면 500만 원도 가능해요. 예. 네. 대신에 그걸 제가 성인이고 세금 이런 걸 다 하다 보니까 좀 차용증을 다 쓰셔야 됩니다. 만나서 저희 세무서에서 아마 좀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로 500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매주 일을 하면서 보고 몇 년째 그리고 사실 번듯한 직장이고 제가 다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주소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아니고 3년 된 친구 어떻게 좀 몰라 이거는. 저는 좀 쉽다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두 분. 민경아 진짜 50만 원 가능이죠? 오케이. 나 진짜 한번 모른 척 해봐야겠어. 한번 전화. 야 민경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진짜로. 어떻게 나도 이럴 줄은 몰랐는데 나 혹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년지기 친구였던 남사친구와 연인이 됐는데 6개월을 사귀고 헤어졌대요. 근데 상대방이 다시 친구로 지내자고 했고 어제 밥을 먹자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친구였던 기간이 길어. 근데 6개월을 사귀고 헤어졌다는 거는 만나보니 친구만 못했다는 걸까요? 그런 걸까? 만나보니 친구였을 때보다 별론 거야. 그냥 뭐 이 사람이 별로라기보다 그냥 뭔가 역시 6개월이나 지내봤지만 연인으로서 디벨롭이 안 되는 거야.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거라면 친구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남녀는 친구는 없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10년이나 친구였잖아. 그렇다고 둘이 지금 각자 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서먹한 일이긴 하지. 아, 오늘 설문조사 많이 하게 되네.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두 분. 어? 작가님은 없다. 피디님은 있다. 오, 아 진짜? 아, 이건 대법원 가야겠는데요. 이거는 우리 같이 이렇게 소규모로는 할 수 없겠는데. 그러면은 태희 씨한테 한번 이 사연 다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사연을 좀 대형 프로그램으로 그 고등 법원으로 넘깁니다. 자, 그러면 편의점 앞으로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이번에는 요즘 화제되고 있는 그거! 이거 뭐야? 궁금한 그거 어떻게든 찾아보고 따라해보는 요즘 그거! 이번 주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다고 해서 소개해드릴 건데 신조어가 바로 이분입니다. 바로 장원영! 윙! 아, 봤어요. 그 촌스럽거나 시각적으로 예쁘지 않을 때 쓰는 신조어 밤티. 뭐, 아 이거 진짜 밤티다 뭐 이렇게 막 한다는데 근데 밤티도 요즘 좀 가고 있는 것 같던데. 에, 아무튼 그 밤티의 반대말이 장원영이래요. 그래서 좋고 예쁘고 또 만족스러울 때 이제 되게 별로일 때 그거 너무 밤티야 하듯이 너무 만족스러우면 와 완전 이거 장원영이다 라고 하는 거래요. 그래서 야 이거 장원영 신발 장원영 떡볶이라고 한다고 한 또 신조어가 있다고. 와 장원영 씨 기분 어떨까요? 노래 하나 듣죠. 아이브의 와우.

아이브의 와우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신하님들이 보내주신 사연 볼게요. 김은주님, 어제부터 밤새 영화 보느라 오늘 아침 8시에 잠들었는데요. 그 후유증으로 하루 종일 잠만 잤더니 토요일이 사라졌어요. 앙대. 제가 이번 주에 어제 컴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컴백이란 말이 웃기지만 앨범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좀 빡빡한 홍보 일정, 미리미리 촬영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 약 3주간 금욕 생활, 거의 고등학생으로 돌아갔어요. 12시에 자고 막 7시에 일어나고 6시에 일어나고 계속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밤에 아내랑 술 한잔 뭐 마시면서 쉬고 이것도 한 번도 못하고 게다가 바빠진 첫 주에 감기가 걸렸어서 그거 회복하느라 한 일주일 그 뒤로는 실제로 다음날 계속 일찍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야식이나 이런 거 없이 생활을 했더니 이제 이게 맞아요. 제 몸이 반응하고 있어요. 영배야 너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완벽하게 제 나이가 원하는 삶이라는 걸 어쩔 수 없이 몸으로 깨달아 버렸어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며칠 지내도 내 몸이 강렬하게 야식을 원하거든요. 다시 흐트러지길, 다시 야행성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지금은 제 몸이 강렬하게 지금의 상태를 원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 그래서 은주 씨도 아마 그런 상태일 테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그러면 또 괜찮아, 컨디션도 좋아질 겁니다. 컨디션이 나빠졌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너무 제 얘기, 이거 봐! 내가 또 깔때기 화법! 은주 씨 얘기 안 하고 내 얘기만 했잖아. 구름님이요. 직장 선후배로 만난 저희는 3개월 후 비밀 사내 커플이 되었습니다. 1년 후 바닷가 일출을 보며 청혼받았고 이듬해 가을에 결혼했어요. 이렇게 20년이 흘렀는데 올해는 아이가 고3 수험생이라 패스하고 대신 은혼식 때 신혼여행으로 갔던 유럽을 다시 가보자고 약속했네요. 그 날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은혼식이 그거예요? 25주년? 아, 그걸 은혼식이라고 해요? 나 몰랐어. 25주년을 콕 집어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오, 아, 그랬구나. 그러면 20년이 흘렀다고 하셨으니까 5년 뒤에 신혼여행 갔던 유럽을 다시 가시게 되겠네요. 세상에, 20주년은 자녀가 고3이라 패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25주년 때 아름다운 여행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아이유의 Dear My Crazy Soulmate, 에드 시런의 포토그래프.

0: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저기요, 요즘 무슨 노래 들으세요?
3: 네? 저요? 요즘 제가 듣는 노래 여러분께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노래는요, 내년에 데뷔 30주년을 맞이하는 일본의 싱어송라이터 스가시카오의 주큐사이입니다. 스가시카오가 그 데뷔 3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특별한 앨범이 나왔거든요. 그 데뷔 초창기 때 함께했던 밴드 더 패밀리 슈가 라고 이 밴드와 함께 초창기에 활동을 했는데 그분들과 다시 같이 베스트 세션스라는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초기 대표곡으로 뽑히는 노래 13곡이 담겨있는데 요거를 스튜디오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다시 연주하고 녹음해서 담은 앨범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시면 이렇게 시작할 때 카운트하며 이렇게 레코딩 스튜디오에 직접 와있는 것처럼 연주 하나하나 생생하게 느껴지거든요. 궁금하시죠? 한번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스가 시카오의 주큐사이를 베스트 세션스 앨범에 담긴 버전으로 듣고 올게요.

다음 주에 뭐 해요? 준비하면서 이 노래 같이 들을래요? Get Ready With You 플레이리스트. 오늘 플레이리스트의 주인공은 3866님입니다. 다음 주 본가 갑니다. 큰언니랑 둘째 언니 그리고 저까지 완전체로 모이는데 아빠가 오랜만에 아침에 다 같이 동네 뒷산 산책하고 약수터 들리세요. 근데 벌써 귀찮다고 하면 불효겠죠? 아, 그럼 불효지. 아빠 말 잘 들어줘라. 나 생각해서라도 아빠 말 좀 잘 들어줘라. 자, 3866님으로 연플리 제목은요, 늘 나를 이끌어주던 발자국을 따라 걸어요. 지금 띄워드릴게요.

자, 다음 주 본가 가서 가족들과 산책한다고 하신 분을 위한 플리 이렇게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김동률의 출발,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정은지 피처링 하림이 함께한 하늘바라기였습니다. 사연 주신 3866님께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명절에 이렇게 모여서 산도 오르고, 저도 예전에 장인 어른께서 그 돌아가시기 전에 고서방이랑 같이 꼭 그 당신의 고향에 가보시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한번 갔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다니시던 사우나도 함께 가고 가족들하고, 그리고 그 선산 또 이렇게 등산도 하고, 그리고 막 밤에 시골집 마당에서 굴 석화 막 이런 거 구워서 굴 구이도 먹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제가 그 상당히 도시형 인간인지라 쉽지 않았어요. 엄청 많이 걷고 막 잠자리도 불편하고 막 그랬는데, 안 갔으면 어쩔 뻔했나 싶은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꼭 그 사연 주신 분뿐만 아니라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명절에 가족분들, 또 이럴 때 한번 좀 어르신들 이런 부탁 들어서 같이 산에도 따로 올라가시고

또 어른들은 또 잔소리 너무 하지 마시고 용돈 많이 주시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가족들 저희는 명절이 되면은 지금은 그냥 양가 가는 게 다예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또 그 경기도권 인근에 수목장에 모셔서 거기에 또 인사드리러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명절에 꼭 이거 한다 이건 없어요. 외식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어쩔 때 외식하기도 하고 그래도 또 집에서 차려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행 가는 건 쉽지 않더라고. 그거 진짜 성실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음 주 여러분의 계획 알려주세요. 사연에 딱 맞는 플리와 커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자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아 노래 또 어제 나온 저희 앨범이죠. 타이틀곡은 내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아니면 찾아서 지금 얼른 들으세요. 총 5곡의 노래가 수록이 돼 있는데 타이틀곡하고 올해 낸 싱글들 3곡 그리고 요 노래까지 해서 5곡이 들어있습니다. 소란의 인사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 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2: 4960님이요. 저녁을 5시에 먹었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짜장라면 하나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후회돼요. 바로 자면 살찌니까 1시간만 있다가 잘게요. 그 저희 아이들이 제가 좀 늦게 퇴근해서 8시, 9시쯤 이렇게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으면 학원 갔다가 오거나 둘째도 돌아다니다 꼭 이렇게 모여들어요. 꼭 이렇게 뭘 주워 먹고 싶어해. 저녁은 학원 가기 전에 먹었거든. 그러면 그 시간에 배가 고프거든요, 사람이. 근데 이거 여기다 짜장라면 딱 때린다? 아, 요거 좀 후회될 수 있지. 소화 잘 시키시고 주무셨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 스포왕은 스포왕 차트로 함께하는 거 아시죠? 같이 듣고 따라 부르고 싶은 노래들 들려드릴 테니까 일요일 밤에 또 찾아와 주시고요. 아, 그리고 아까 노래 들려드렸지만 새 앨범 많이 기다려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면서 저는 끝곡으로 다음 주 토요일 게스트 스포하면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내일은 스포왕 차트, 다음 주 토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건이 꽃잎. 혼자 있고 싶구나.

0: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관광지를 넘어 창업의 기회를 얻고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정주 환경을 만드는 건 지역 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대안인데요.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밤과 새벽 사이 우리들의 매직아워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0: 속닥속닥
1: 영화 이야기 매직아워 스페셜 F. 여러분은 혹시 2020년의 이장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만일 그랬다면 같은 감독의 새 영화 철들 무렵을 당연히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이장을 안 보셨다고요? 그럼 오늘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많이 궁금해질 겁니다. 이분이 만든 영화를 빨리 보고 싶어질 겁니다. 매직아워 스페셜 F 영화 철들 무렵을 연출한 정승호 감독을 만납니다.

0: 말도 안 돼. 한영애의 노래였습니다. 영화 철들 무렵의 삽입곡이고요. 정승호 감독님의 첫 번째 신청곡입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이번 주에 개봉한 영화죠. 철들 무렵. 한 가족의 이야기고요. 그런데 한 가족만의 이야기는 또 아닙니다. 영화 속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내 가족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내가 겪지 않은 일인데 왜 나 저거 알 것 같지? 내가 겪은 일인데 왜 나는 저것까진 몰랐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재밌게 볼 수 있는, 조금 뒤에 이제 감독님 만나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영화의 소재가 아빠가 이제 편찮으시고 또 그 아빠의 간병을 자식이 전담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생기는 일을 그리게 되니까 이런 설명을 드리면 영화가 좀 무겁지 않을까? 좀 우울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실까 봐 소재는 그러한데 영화는 재밌어요. 그리고 웃을 수 있는 구간이 많습니다. 비극에서 희극을 만들어내는 솜씨가 아주 좋습니다. 그게 억지로 만들어내는 희극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사람이라서 네,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어떤 웃음의 순간들까지 있는, 그러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 철들 무렵, 2020년 2장에 바로 그 정승호 감독의 새 영화입니다. 오늘 직접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나눠볼게요.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아니, 뭐.

0: 제가 왜 이장 때는 모시지 못했는지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이 잘 나지 않아요. 아마 영화를 좀 늦게 봐서 그때는 이분을 모실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이번엔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바로 모셨습니다. 정승호 감독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최들무릎을 만든 정승호입니다.
0: 네. 자, 이장 시절의 인터뷰 기사를 이 오늘 방송 때문에 좀 찾아봤는데 그때 헤어스타일하고 많이 달라지셨어요.
1: 아, 네. 머리 잘랐습니다. 예, 그때 하도 네. 좀 이상하다고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0: 약간 좀 베토벤 바이러스의 김영민 씨 같은 네.
1: 안 어울린다. 진짜 이상하다. 나천재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 잘랐습니다.
0: 뭐 그 스타일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제가 조금 전에 이장 얘기를 했는데 네. 이장을 만들고 또 다음 작품을 금방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셨어요? 지금 두 번째 장편까지 지금 6년인가요?
1: 네. S로 네. 치면 거의 7년에 가깝게 나왔네요. 네. 네.
0: 왜 이렇게 오래 걸리셨습니까?
1: 이게 저 뭐 많은 감독님들이 그러시겠지만 항상 차기작을 빨리 내놓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또 준비하던 작업이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당시에 코로나 시기였고 코로나 시기에 또 진짜 한국 영화판이 푹싹 주저앉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네. 막 많은 것들이 엎어지고 또 당시에 저는 또 신인이었고 그리고 뭐 지금도 신인이긴 하지만 그래서 위에 선배님들도 뭐 엎어지고 이러는데 사실 그 밑에 있는 또 신인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썼습니다. 계속 준비하고 네. 뭐 오늘도 끼적거리도 오고 했는데 네. 네. 이렇게 7년이나 세월이 후딱 지나갔네요.
0: 그래서 그 사이에 경화의 딸 프로듀서를 하신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화의 딸 때 제가 하윤경 배우님 이 프로그램에 모셨었거든요.
1: 아, 네. 그렇군요.
0: 저도 그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근데 경화의 딸 프로듀서라고 하시니까 또 괜한 또 내적 친밀감.
1: 아, 네.
0: 근데 그 작품 프로듀서 할 때 크랭크업 앞두고 그때 아버지
1: 아, 네.
0: 예, 그 소식을 들은 게 어쩌면 오늘 이제 이야기를 나눌 철들 무렵의 시작으로 들었거든요.
1: 네.
0: 그 상황을 잠깐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1: 제가 이제 그 윤경 배우님이랑 같이 작업했던 그 김정은 감독님의 경화의 딸 프로듀서를 하면서 크랭크업을 한 2, 3회 차 남기고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뭐 아버지랑 저랑은 뭐 이렇게 막 되게 친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뭐 때 되면 연락하고 밥 먹는 정도의 사이는 됐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갑작스럽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내가 암 말기를 한다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아들이고 또 이제 아버지 또 혼자 사시다 보니까 불현듯 딱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 이거 그러면 누가 돌봐줘야 되나? 이제 내가 뭘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들면서 참 다행인 거는 크랭크업을 얼마 안 남기고 나서라서 네. 나름 그래도 우리 2, 3회차만 잘 버티면 이제 다시 그 사람한테 가서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0: 저는 영화 보면서 아 이거는 간병을 해본 사람이라서 쓴 게 맞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도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1: 아.
0: 저도 그 보조 침대에서 자면서 간병을 아, 했던 경험이 네. 있으니까 아 이거는 해본 사람이 썼구나 하는 그 네. 보조 침대에 누워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병실의 공기 특히 네. 밤에 잘 때 저는 병원에서 그렇게 잠을 잘 수 없게 간호사분이 계속 오는지 저 몰랐거든요.
1: 아,
0: 네. 근데 그런 식의 묘사가 되어 있어서 일단 저로서는 좀 반갑긴 했어요. 이거를 반가워해야 되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좀 알고 있는 어떤 좀 시간과 경험이 영화 속에 좀 디테일하게 좀 담겨 있길래 아 이거는 좀 경험을 해본 사람이 썼겠다 하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인터뷰를 보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어쨌든 잘 좀 치료가 돼서 퇴원을 하셨는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이거를 풀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싶어서 일기처럼 쓰기 시작했다는 인터뷰가 있어요.
1: 네네.
0: 그 아버지와 함께 병실에서 보낸 시간이 어땠길래 이거를 풀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

0: 얘기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1: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가족이 좀 따로 산 지가 좀 돼요. 이제 네. 한 25년 정도 되는데 저도 이제 거의 수능 보자마자 거의 집을 이제 거의 독립을 했으니까 네. 거의 20년 동안 같이 안 산 거예요. 흔히 이제 그 가족들이 하는 어떤 그런 연락 정도만 했죠. 뭐 명절 때 보고 생일 네네. 때 보고 뭐 일 있으면 보고 뭐 가끔 생각나면 전화하고 이 정도로 그냥 살고 그냥 각자의 삶과 어떤 그런 독립된 공간 안에서 그냥 잘 지내고 있다가 0.5평도 안 되는 그 남짓 안 되는 그 공간에서 그 불편한 보조 침대에서 30일 동안 있으려니까 네. 아 이게 정말 제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아버지는 더 힘드셨겠지만 이게 어떤 몸과 마음이 힘든 거를 넘어서서 뭐랄까 이 20년 동안 같이 살을 부비고 살지 않았는데 이거를 다시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일단 이 어색함을 빨리 어떻게 좀 하기 위해서 더 제가 또 오버한 것도 좀 있고 영화에서 제가 정미가 좀 오버를 하잖아요. 뭔가 좀 아빠한테 막 되게 좀 더 잘해주려고 하고 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제 감정 노동도 해야 되고 육체 노동도 해야 되고 또 아빠 또 이런 것도 해야 되다 이러다 보니까 아 이게 진짜 점점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 순간이 계속 쌓이면서 정말 아 이게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각자 이제 개인마다 푸는 방식이 좀 다르겠지만 좀 아버지와의 그 시간을 좀 기록을 좀 했어요. 기록을 하면서 그거를 보고 아빠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그러면 이제 사실 제가 재받아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네. 속에. 근데 그거는 이제 하지 못하니까 아픈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냥 삼켜뒀다가 이제 글로 푸는 거예요. 아빠가 했던 말에 약간 댓글처럼 뭐 아프면 그런 말 아파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뭐라고 이제 그런 거를 막 대댓글 하면서 이제 막 쓰면서 좀 풀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일기처럼 이제 풀다가 이게 저희 아버지가 수술 두 번 했거든요. 이제 한 번 하고 이제 좀 또 소강 상태 있다가 두 번째 했을 때는 아 이게 두 번째 했을 때도 이제 다시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때는 아 이거는 일기의 형태로는 안 되겠다. 이거는 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만드는 일이니 자전적으로 말고 좀 더 입체적으로 좀 인물도 좀 만들고 그 대사와 진문도 좀 구체적으로 쓰면서 내가 이걸 보면서 좀 풀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좀 시작된 어떤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일단 네.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어떤 영화인지 말도 안 하고 저렇게 지금
1: 아빠 얘기를 먼저
0: 한참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네. 방송 듣는 분들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돼서 쓰기 시작한 시나리오로 완성된 영화 철들 무렵은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일단 연대 출신의 용접공인 아빠와 네. 그리고 마당 있는 집에서 약간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무술도 연마하고 뭐 수석도 하는 어떤 그런 엄마와 그리고 이제 귀신 단역 1, 2를 이제 전전하는 이제 무명 배우인데 명배우를 꿈꾸는 이제 딸 이렇게 세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중에 이제 아빠가 암 말기에 걸리면서 그동안 이 세 사람이 회피하고 싶었던 어떤 그 과거와 어떤 마음의 고름 마주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0: 자 일단 아빠가 철택 그리고 엄마가 현수 네. 그리고 주인공 딸이 정미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먼저 만든 캐릭터는 역시 아빠 캐릭터인가요? 아니면 정미 캐릭터인가요? 본인이 좀 투영되어 있는 캐릭터를 먼저 쓰기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1: 아무래도 예, 정미를 이제 먼저 쓰긴 했는데 사실 네. 이제 이 영화에서는 딸이고 그리고 이제 배우인데 저의 네. 이제 정체성은 이제 남자이고 그리고 이제 그 영화 감독인데 사실 그렇게 처음에는 초고를 그렇게 시작은 했어요. 부자의 네. 이야기로. 근데 이게 진도가 잘 안 나가더라고요. 이 뭐랄까 아빠랑 별로 안 친하기도 그러니까 안 친하다기보다는 말을 별로 안 하니까
0: 술 뭐. 대사가 없죠. 네.
1: 그러니까
0: 밥 먹어. 이걸 아들하고 아버지 네. 쓸만한 대사가 없네.
1: 그래서 항상 뭐 점점점점점점 네. 하고 이게 진도가 안 나는 거 안 나가는
0: 지문만 가득했을 것 같아요. 네.
1: 그래가지고 아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딸로 이렇게 바꾸는 어떤 계기가 됐던 거는 저희 같이 살고 있는 이제 아내분이 처가댁에 실제로 5남매고 저희 아내가 이제 셋째예요. 근데 이제 그 분위기가 굉장히 그 딱 정미와 철택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뭔가 이제 서로 그 엄마 아빠로 부르지도 않고

0: 이렇게 뭐뭐 씨씨 뭐 이름 이렇게 부르면서 되게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는 그런 풍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 그거 보고 되게 아 이렇게 좀 해야겠다 하고 이제 딸로 이제 바꿔야겠다. 이제 내가 아내나 아내와 그 언니들을 좀 이렇게 힌트를 얻어서 좀 캐릭터를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좀 가져오면서 또 감독이란 직업적 특성 자체가 사실 막 그냥 앉아서 모니터 보고 막 키보드나 두들기고 있으니까 너무 액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근데 이제 감독이랑 좀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 뭐 같은 결의 이제 부분이 저는 배우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딸은 이제 배우로 가져오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더니 진짜 잘 풀리더라고요. 막 대사도 잘 술술술 잘 써주고 뭐 질문도 이렇게 하고 액션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예 좀 그렇게 좀 됐습니다.
1: 처음에 시작은 감독님의 개인적인 경험이었지만 이걸 이야기를 쓰면서 조금 더 보편적인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게 이야기를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의 이야기는 이 음악 하나를 듣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볼 텐데 아버지께서 한영애 씨 노래를 좋아하셨어요.
0: 아 예. 그 이제 김현식 네. 선배님이랑 이제 한영애 선생님께 이렇게 좋아하셨는데
1: 연배가 대략 짐작이 됩니다.
0: 그쪽 예. 네. 동년배. 예.
1: 그렇구나. 그래서 한영애의 말도 안 돼는 아까 이제 첫 번째 신청곡으로 들려드렸고 네. 이제 두 번째 신청곡은 건널 수 없는 강.
0: 네.
1: 요거 같이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눌게요.

0: 매직아워 스페셜 F. 오늘은 지금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 철들 무렵의 정승호 감독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한영의 건널 수 없는 강 듣고 왔고요. 그럼 노래 사용 허락을 받으려고 만나신 거예요?
1: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못하고요. 이제 네. 유선으로 이제 그 컨택을 했는데 네. 당시에 이제 그 회사에 이제 직원이랑 컨택을 했을 때 이제 사용료를 이제 그 말씀 주셨는데 아 좀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사용료를 말씀하셔가지고 네. 아 이게 저희가 독립영화고 좀 사정을 좀 봐주시라 그랬더니 네. 아 이거는 회사 규정상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아쉽지만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아쉽다 하고 이제 하고 그러면 다른 곡으로 이제 좀 뭘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정문 대표님께서 이제 먼저 연락이 오셔가지고 우리 직원이 아직 잘 몰라가지고 독립영화판을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다. 네. 뭐 이렇게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떤 게 만들어지는 기획안을 주면 네. 다시 얘기해 보자 하고 이제 기획안을 드리고 한 이틀 뒤인가 연락이 오셔서 그냥 써라. 이렇게 그냥 네. 이제 나중에 음저협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그거는 내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렇게 이제 세 곡을 다 그렇게 와. 해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제가 만든 네. 영화도 아닌데 네. 얘기만 들어도 제가 다 감사합니다. 자 아까 그 세 명의 가족 구성원 이제 네. 그 시나리오를 썼어요. 캐릭터를 네. 시나리오상의 인물을 연기해줄 배우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빠는 기주봉 그리고 엄마는 양말보 그리고 주인공 정민은 하윤경 이렇게 네. 세 명으로 가족을 꾸렸습니다. 네. 이 세 배우를 어떻게 좀 캐스팅했는지 어떤 점에서 그 내가 만든 캐릭터와 이 배우가 어울린다고 생각했는지랑 그래서 막상 그 실제 캐스팅한 배우랑 작업하면서 역시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 하고 좀 느낀 순간들이 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1: 기종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나리오 썼을 때부터 그러니까 쓸 때부터 염두를 해두고 이제 쓴 분이라 사실 좀 공을 좀 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찾아가서 시나리오도 드리고 막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되게 그 보헤미안이세요.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시라 이제 네. 시나리오를 이제 뭉탱이로 이제 뽑아가서 이제 앞에 찾아가서 이제 들었을 때는 아 뭐 좋겠지 뭐 하면서 그냥 술이나 한 잔 하러 가자 하면서 이제 갑자기 대낮에 네. 백반에 이제 소주를 한 세 병 먹었어요. 그러면서 네. 이제 막 너는 뭐 하는 애냐 뭐 네 얘기를 해봐라 뭐 너의 가족 얘기를 해봐라 가족 영화 네. 찍는다며 말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막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0: 배우가 오디션을 본 게 아니라 감독이 오디션을
1: 제가
0: 봤군요.
1: 오디션 네. 약간 본 느낌이었죠. 그러면서 2주일 뒤에 그 연락이 오셨는데 아 이제 안 하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다. 왜 못하시겠냐 그랬더니 나는 이렇게 딸한테 이렇게 말하는 아빠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 선생님 잠시만 거기 가만히 계셔보세요. 제가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한 다음에 또 막 이제 설득을 했어요. 막 네. 이제 본의 아니게 또 저희 아버지 얘기하게 네. 되고 하니까 선생님께서 아 그래 그럼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너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참 흥미롭구나 하면서 이제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게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사실 기중 선생님을 그 생각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 구로사 아키라 감독의 이키루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네, 네. 거기에 이제 그 주인공으로 나오시는 시무라 다케시의 그 배우를 보고 사실 저는 한국의 그 시무라 다케시가 저는 기주봉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딱 그 대단히 잘생기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디 그냥 갔을 때 어디 있을 것 같은 동네 아빠,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억울함도 있고 애환도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랑 작업하고 디렉션 하면서도 시무라 다케시의 어떤 그 느낌이 좀 나오면 좋겠다. 작고 한 지 오래되셨지만 그래서 뭔가

0: 감히 누군가 봤을 때는 시모 다케시가 보인다라는 이제 말도 좀 듣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말 한번 들어보긴 했지만 아무튼 그게 좀 주한 그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느낌이 저는 너무 이제 현장에 많이 느껴서 너무 흡족했고 또 양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처음에 그 시나리오 드리고 했을 때는 안 하신다 그랬어요.
1: 왜 이렇게 다들 다 거절을?
0: 내가
1: 시나리오 너무 좋던데.
0: 맞아요. 계속 시나리오.
1: 그 좋은 시나리오를 왜 자꾸 거절하셨지?
0: 근데 이제 내가 시나리오가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라 내가 어떻게 기주봉 선생님의 와이프를 하니 나이가 그래서 그냥 오민혜 선생님이나 이분들한테 가져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양모 선생님 생각하면서 썼거든요. 그래서 아닙니다 또 하면서 막 본의 아니게 또 저희 어머니 얘기하게 되고 저희 할머니 얘기하게 되고 막 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양모 선생님은 이제 저 영화 이제 방아선 선생님의 소설이 이제 좀 나레이션으로 나오는데 그 양모 선생님 방아선 선생님은 굉장히 좀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약간 또 마음이 좀 끌리셔서 중국에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좀 마음을 돌려서 이제 하시게 됐죠. 또 아니라도 할까 그 딱 그 선배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얼굴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되게 깐깐하고 굉장히 계획적이고 뭔가 타인의 어떤 그 좀 노터치 받고 싶고 약간 혼자 잘 살고 싶은 그런 어떤 느낌이 그냥 딱 그 양모 선생님이 그러니까 미간만 한번 싹 찌푸리고 그냥 막 짜증만 내도 그게 딱 느껴져서
1: 그 양말복 배우님은 저는 보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되게 좀 러블리한 서늘함?
0: 맞습니다.
1: 뭔가 서늘함이 있는데 되게 좀 귀엽고 사랑스러우신 분 같은데 순간 웃음기가 사라지면 되게 싸늘한 어떤 감정을 보여줄 수 있는 배우가 전 이 영화에서 그 역할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끊어내야 할 때는 정말 칼같이 끊어낼 것 같은 게 설명을 안 해도 그 배우를 딱 보고 있으면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0: 이제 철택이 아팠을 때 딸이 와가지고 이제 아빠 암이래 그러니까 사실 보통 뒤에 생각하는 게 아이고 어쩌다 그랬니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뭐 자식 고생이나 시키고 이런 그게 사실 저는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너무 딱 그 잘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딱 양말복 선배님이 가지고 있는 얼굴과 그 이 딱 그 말투가 좀 딱 살아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되게 좋았고 윤경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화 딸에서도 사실 좀 호흡을 좀 맞춰봤고 거기 당시에 이제 키스텝들이 다 또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영화 끝난 뒤에도 좀 자주 만나고 좀 이런저런 얘기하고 친해지면서 서로 가족 이야기 하다 보니까 오빠 아버지 어떠셔 괜찮으시대 이런 거 계속 좀 주고받고 하면서 좀 더 아무래도 좀 더 좀 친밀감이 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 정미 역할로 윤경 씨를 또 하는데 윤경 씨만 유일하게 시나리오 받고 한 거의 한 3시간 만에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너무 감사했죠. 다 안 할래. 아 그래, 너가 도와주는구나. 그래도 내가 거기서 내가 갈게 이거 안 해도 되는구나.
1: 근데 보통은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면 그렇게 아빠, 엄마, 딸 세 사람이 뭐 흔히 말하는 지지고 볶는 이야기로 가족 영화를 만들기가 쉽잖아요. 그렇게 해도 물론 좋은 영화가 나올 수 있지만, 근데 이 영화가 흥미로웠던 건 그 가족의 폭을 넓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엄마를 등장시키고 그리고 또 동민이라고 하는 또 아주 어린아이가 나오는 장면은 그 어린아이의 시점 쇼트로 또 그 등장한 어른들을 바라보는 어떤 장면들이 나오고 세 명 외에 좀 더 위아래로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좀 가족을 확장시키고자 했던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0: 제가 간병을 하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이제 이게 특정한 세대의 특정한 시기에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조부모님도 그렇고 그리고 제 밑세대 이제 동민이라고 하는 그 세대한테도 일어날 일이고 시간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떠올랐던 생각이 이제 과거라는 틀 안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만약에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이 아팠을 때 이거를 가족 혼자만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좀 체감이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이제 영화를 다 만들고 났을 때는 저한테는 약간 공포 영화였어요. 이게 물론 이제 지금은 아버지랑 사이가 괜찮고

0: 서로 이제 굉장히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난 뒤라서 이제 서로 그 룸을 생겼긴 했지만은 이거는 계속 될 거란 말이죠. 뭔가.
1: 그렇죠.
0: 그리고 나의 어떤 가족의 역할과 뭔가 사회적 역할이 계속 충돌할 텐데 외동이 많고 한부모가 많은 어떤 이 시기에서 분담을 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가능할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중에 이 영화는 좀 누군가에게는 공포 영화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공포감이 좀 있었습니다.
1: 네. 제가 영화를 보면서 감독님이 되게 좋은 작가다, 좋은 감독이다 하고 느낀 건 특히나 자기 경험에서 이야기를 쓰게 되면 그 이야기만 바라보기가 쉬운데 그 시야를 넓히고 있더라고요. 근데 관객 입장에서는 영화를 만든 사람이 시야가 넓으면 관객은 공짜로 그 시야를 이제 손에 쥐는 거잖아요. 우리는 한 15,000원 정도의 돈을 내고 누군가 열심히 좀 고민하고 생각해서 확장해 놓은 시야를 관객은 그냥 꽁으로 얻는 거니까 그게 사실은 관객이 누리는 행운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이게 세 명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거기에 특히나 옹남이라는 캐릭터가 더해지면서 뭔가 가족이라는 거를 바라보는 시야를 좀 확장시켜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더구나 옹남의 입을 통해서 박완서 선생님의 글이 나오는 설정이 영화를 되게 좀 풍부하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박완서 선생님의 글을 나레이션으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은 언제 어떻게 하신 건지 그리고 그 나레이션의 화자를 옹남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은 또 어떻게 하신 건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0: 제가 영화를 하기 전부터 박완서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해서
1: 네.
0: 그 즐겨 읽었는데 영화를 이제 시작하고 나서 뭐 단편 영화도 찍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습작들을 찍으면서 뭔가 이렇게 그 감독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투영될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네. 봤을 때 그냥 가만히 이제 습작들이나 뭐 단편이나 이제 봤을 때 뭔가 박완서 선생님의 어떤 글의 어떤 톤 앤 매너를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저 혼자 받았거든요. 근데 네. 저한테는 되게 그런 이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조금 이제 인지하고 난 뒤에는 그 철들 무렵이라는 신화를 썼을 때도 이 박완서 선생님의 그 책을 읽는 듯한 느낌을 좀 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사실 박완서 선생님의 작품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가족 안에서 그 되게 곡절의 시기잖아요. 막 그 일제 강점기 시대, 뭐 전쟁 시대, 민주화 시대에서도 항상 가족들은 있었고 그 가족 안에서 개인은 있고 그 개인의 욕망을 굉장히 농도 짓게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던 그 작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항상 유머를 잃지 않고 틈만 나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약간 이런 어떤 그 풍자와 해악이 사실 저는 너무 좋았고 그 부분을 담고 싶었던 게 좀 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직관적으로 아까 잠깐 드렸던 것처럼 이제 과거라는 틀 안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해보자라고 했을 때 90세 노모라는 옹남이라는 이 사람은 어쨌든 한 세기를 생존해온 사람이잖아요. 일제강점기부터 그렇죠. 현대까지.
1: 거의 100년을.
0: 네. 네. 그러면은 진짜 식민지 시대 때부터 전쟁, 민주화, 현대까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몸으로 겪어온 사람이고 생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박완서 선생님의 소설을 읽으면서 자기의 과거를 반추하게 되면서 가족 안에서의 나의 위치를 반추하게 되고 종국의 이제 그 자식들한테 독립선언 비슷한 걸 하는데 가족에서 벗어나서 오롯이 개인의 나로 이제 설 수 있게까지 어떤 그 시대의 흐름을 내가 이제야 맞이했구나라는 걸 이제 좀 옹남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박완서 선생님이랑 이제 결합이 되면은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좀 박완서 선생님의 글과 좀 희미하게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옹남이 나레이션을 하고 박완서 선생님의 글을 좀 이렇게 채용을 해봤습니다.
1: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말씀하신 데 힌트가 있었어요. 정말 박완서 작가님이 쓰신 소설 속에 어떤

0: 에피소드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철들 무렵의 주인공들이 박원서 작가의 아직 발표되지 않은 어떤 소설 속의 그런 인물들 같은 그리고 그런 인물들이 겪는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이 진짜 있네요.
1: 아,
0: 네.
1: 감사합니다.
0: 말씀하신 그 박원서 작가님의 해학이라는 게 이 영화에도 있잖아요. 저 솔직히 이 영화 되게 웃겼거든요. 저는 이 영화 코미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네.
0: 그래서 재밌는 순간이 많아서 이게 정말 재밌는 코미디는 웃을 일이 없는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저는 진짜 좋은 코미디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에서 제가 느꼈던 그런 순간들이 말씀하신 그 얘기에 힌트가 있네요. 그러니까 박완서 작가님의 어떤 주인공들처럼 보여요. 네. 그렇게 박완서 작가님의 글을 막 갖다 쓰시면서 제목은 왜 사르트르의 책에서 가져온 거예요?
1: 네? 아, 예, 예. 네? 아, 죄송한데 크게 웃었나?
0: 박완서 작가님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놓고서 아, 예. 제목은 왜 사르트르 책에서 가져오셨나요? 네. 아, 이게... 자, 철들 무렵이라는 제목을 어떻게 지으신 건가요? 네.
1: 아니, 사실 박완서님 책에서 가져오는 거는 아 이게 문장까지 가져오는데 제목까지 가는 거 너무 아 네. 너무 좀 너무 네가 너무 네. 게으른 거 아니냐 작가로서 감독으로서 이런 이제 생각이 처음에 있어서
0: 근데 처음에 네. 원래 쓰려고 했던 제목은 안 쓰길 잘했네요. 이게 뭐예요? 맞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라니. 네 이렇게 재미없어 보이는 제목을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1: 그렇군요. 네? 초고 써서 그렇게 했었는데
0: 아, 그럼 아, 기주봉 선생님이나 양말봉 선생님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로 되어 있는 시나리오를 드린 거예요?
1: 아니요 그때 완전 초고는 아니었어 갖고 아, 다행히 네. 네. 철들 무릎으로 들었습니다.
0: 저 네. 혹시 그 제목이었으면 그 제목 때문에 안 한다고
1: 그러니까
0: 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1: 아, 진짜,
0: 자
1: 맞아.
0: 그래서 철들 무렵은 어떻게 나온 제목이에요?
1: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라는 초고 제목을 짓고 나서 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목을 지을 때 책이나 이제 시나 이제 노래 이런 데서 힌트를 좀 많이 얻는 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방언 선생님의 책에서 가져오는 거는 진짜 그야말로 너무 다 진짜 등골까지 다 빼먹는 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문장만 가져오자 네. 챕터 그 챕터가 있는데 그 챕터까지만 이제 가져오자 했는데 그 계속 가져오고 싶은 욕망이 있었지만 일단 제쳐두고 이제 좀 하다가 그냥 우연하게 이제 샤르트르 철학자이자 소설가 이제 자유의 길이라는 이제 네. 소설을 접하게 되는데 그 챕터 첫 번째 한국어 번역본이 철들 무렵이더라고요. 근데 아니 이거 보는 순간 그냥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냥 네. 딱 직관적으로. 그래서 아, 왜 이렇게 직관적으로 느낌이 왔을까 한번 다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철이 든다는 게 어떤 성장이나 더 나아간다, 뭐 진일보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 마음처럼 안 되는 어떤 시기가 누구나 있잖아요. 계속 현재 진행형이고. 뭐 인생의 계획대로 항상 안 되고 근데 그럴 때 그냥 그 시간을 가만히 견디기만 하고 아니면 그냥 지나 보내기만 하고 아니면 그냥 응시하고 회피하기만 해도 저는 그것만으로도 철이 드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계절과 계절이 바뀌게 되지 항상 저는 이 시기는 계속 반복되고 순환되는 어떤 시기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철들 무렵이라는 게 현재 진행형의 어떤 그 느낌도 가지고 있고 뭔가 미완성의 어떤 그런 느낌인데 이 철이 든다라는 것이 뭔가 좀 딱 갖춰진 느낌보다 그 어떤 미완성의 형태로 계속 순환을 반복한다는 느낌이 좀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0: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는 훨씬 좋은 제목입니다. 철들 무렵.
1: 감사합니다.
0: 아. 잘 지으셨습니다. 아, 예. 오, 시간이 많이 가서 자, 세 번째 신청곡 네. 신영애 씨의 달 듣고 이야기 조금 더 나눌게요.

0: 지금 들으신 이 노래가 이제 엔드 크레딧에 흐르는 한영의 달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박한서 선생님의 글을 낭독하는 옹남이라는 캐릭터 얘기했잖아요. 근데 옹남이라는 이름엔 어떤 사연이 있나요? 이 장에도 옹남이가 나오지 않아요?
1: 아, 네. 옹남은 저희 실제 친할머니 이름입니다. 아, 그리고 뭐
0: 그 동민이나 관택도 그냥 지인이에요? 그 이름도 네. 이 장에 나오던데.
1: 맞습니다. 관택은 저희 큰아버지 이름. 동민은 저희 조카 이름입니다.
0: 아, 그래요? 네. 가족들은 그러면 감독님 영화를 보고 어떤 반응이?
1: 지금 네. 아버지는 보셨고 네. 어머니는 이번 주말에 이제 보신다고 하는데
0: 아버지 반응 궁금하다.
1: 아버지는 네. 그 이장이라는 영화가 이제 약간 청와대의 그 풍경을 좀 모티브로 가져 저희 집이랑 좀 섞인 부분이 있는데
0: 네.
1: 처음에 딱 보시고 아버지가 이 장이 더 재밌다. 왜? 그냥 이 장이 더 재밌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0: 당신께서는 약간 누가 봐도 당신 같은 캐릭터가 영화가 나오니까
1: 네, 맞습니다. 네,
0: 약간 좀 머쓱하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1: 그래요. 딱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영화 보면서 안 웃었어? 웃었어. 하시더라고요.
0: 그렇군요. 네. 이 철들 무렵을 만들기 시작할 때 어떤 고민들, 이 가족은 뭘까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혹시 영화를 다 만들고 나서 조금이라도 좀 바뀐 게 혹시 있는지, 뭐 그런 좀 그런 변화가 혹시 감독님께도 있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그러니까 같이 안 살던 사람이 이제 같이 부대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어떤 그런 불협화음들에서. 문득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빨리 헤어지고 싶다 이거 저 빨리 이제 독립하고 싶다 서로 네. 그거는 아버지도 마찬가지셨고
0: 원래 있던 자리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
1: 그렇죠
0: 네. 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지만 네. 그래도 원래 내 자리로 가고 싶다는
1: 네.
0: 생각
1: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가족이라는 것이 꼭 뭔가 붙어 있고 어떤 유대감을 계속 억지로 형성을 하고 우린 뭐 같은 혈족이고 피를

0: 피를 나누었고 어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가족이니까라는 어떤 이름으로 어디까지 이거를 그 한 개인이 희생을 하고 아니면은 어디까지 이 공동체가 이 지속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개인과 가족이 완벽하게 분리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제 어쨌든 세상 밖으로 나온 이상 가족은 대부분 있기 마련이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 어떤 질문에서 시작된 영화이고 거기에 네. 대한 나름의 어떤 제 대답을 좀 그 마지막 챕터 5번 챕터인 이 새날이 밝았다라는 거기서 좀 보여주고 싶었던 욕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언제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늘 다 쓰고 나서야 가족 이야기가 됐다는 걸 알아차린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 2장도 가족 얘기 또 철들 무렵도 가족 얘기를 하시고 나면 사람들이 저 감독은 가족 이야기를 참 잘 만든다. 다른 것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나 다른 것도 할 수 있어 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마음 같은 것도 혹시 생기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궁금함도 생기더라고요.
0: 제가 그 왜 가족 이야기를 쓸까 또 궁금해 생각을 해보면 가족 이야기를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밑바닥을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것에 대한 좀 쾌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보통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친구들 안에서도 친한 친구들 안에서 보여줄 수 있고 뭐 연인 관계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데 이 가족 안에서는 그게 정말 여실히 다 드러난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그래서 이 가족 이야기만큼 그 밑바닥을 잘 드러내면서 서로의 욕망을 진짜 과감없이 펼치는 어떤 그 집단이나 개인이 또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에서 계속 그런 거에 좀 관심을 두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 간병이라는 키워드, 그러니까 돌봄이라는 어떤 키워드에서도 사실 저도 저희 밑바닥을 보고 아버지 밑바닥도 보고 막 이게 한 사람이 아프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씩 전이 되면서 뭔가 자기가 숨겨왔던 어떤 그런 밑바닥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꼭 가족만 밑바닥을 보이는 게 아니니까 뭐 다른 네. 네. 장르에서도 밑바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1: 무언가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이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감독님 영화 취향이 너무 제 취향인데요. 패치 아담스랑 토니 에드만을 좋아하신다니.
0: 예, 너무 좋아합니다.
1: 너무 반가운데요. 네. 이런 영화들 원래 좋아하시는 거예요?
0: 좋아합니다. 예.
1: 그렇구나. 네. 제가 토니 에드만 진짜 좋아했거든요.
0: 정말 대단한 작품이죠.
1: 2장과 그리고 철들 무렵 그 다음 영화는 또 어떤 영화일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마지막 신청곡은 이문세 씨 노래를 골라오셨어요?
0: 네. 네.
1: 이 노래는 왜?
0: 제가 그 이제 뭐랄까 탈출구 같은 노래일까요? 지금 저한테?
1: 네.
0: 요것만 요새 계속 무한 반복 듣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예, 요거 들으면 조금 마음이 안정되고 좀 뭐랄까 그냥 좀 이렇게 큰 욕심 없이 그냥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사실 개봉 시즌이라
1: 네.
0: 막 드글드글 하거든요. 막 막 네. 걱정도 많고 막 그런 지식이라 네. 이거를 좀 톤 다운 시킬 수 하는 어떤 버튼 같은 지금 약간 저한테 진정제 같은 노래입니다.
1: 네. 의욕도 넘치면서 불안하기도 하고 제가 지금 다음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오고 이게 잘 돼야 되는데 막 이 생각 들 때 이 노래로 좀 가라.

0: 신청하시고 계신다고 네. 길을 걷다 보면을 신청하셨고요. 아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철들 무렵을 아직 볼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네.
0: 그런 분들께 한마디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아 다음 주면 추석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작품들이 그 상영을 하는데요. 뭐 타짜, 암살자들, 인턴 개봉했고 가능한 사랑도 개봉을 하는데 사실 가능한 사랑은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라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 때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극장에서 같이 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영화라고 감히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철들 무렵. 네,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동의합니다. 가족 영화 맞습니다.
1: 아, 고맙습니다.
0: 추석 때 거의 유일한 가족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마지막 신청곡 이문세의 길을 걷다 보면 오늘 끝곡으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정승호 감독님의 마지막 신청곡 이문세의 잔나비 그리고 김윤희의 길을 걷다 보면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0: 한상관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가 한없이 한없이 한없이 한없이 세상 안에 고양이처럼 말없이 곁에만 있어주면 안 될까.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0: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환절기라 재채기 달고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재채기 할 때 눈이 감기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채기가 나올 때 뇌는 코 안에 이물질을 쫓아내기 위해 얼굴 전체에 다 같이 힘줘! 이렇게 강력한 비상 명령을 내리는데요. 그 신호가 너무 크다 보니까 눈 주변 근육까지 엉겹결에 함께 힘이 들어가서 눈이 감기는 거라고 합니다. 작은 자극 하나에 얼굴 전체가 일제히 긴장하는 재채기처럼 우리도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온 몸과 마음에 힘을 잔뜩 주고 지낼 때가 있죠. 그런 만큼 나는 지금 혹시 안 줘도 될 힘까지 주고 있는 게 아닌지 천천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 20일 일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9월 20일 일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러블리즈의 아추였습니다. 제 얘기네요. 제가 이번 주? 지난주부터 비염 알러지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약도 먹고 있고요. 아침에 눈 뜨면 그 재채기 콧물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거든요. 목도 좀 잠기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나요? 또 일을 할 때 저는 그런 걸 종종 느껴요. 내가 지금 너무 긴장하고 있나? 그 신호가 뭐면 저는 이렇게 막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나 그러진 않고요. 어깨가 한껏 굳어있고 솟아있어요. 그래서 어깨를 한번 만져주면서 아 그래 나 지금 과하게 긴장하고 있구나 하면서 어깨도 한번 풀어주고 심호흡도 해줍니다. 여러분 심호흡. 심호흡이 진짜 효과가 좋거든요. 혹시나 내가 과하게 뭔가 긴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 때면 숨을 한번 크게 내쉬어보세요. 네, 매주 일요일엔 클래식한 라디오 함께하죠. 김기용 작가님과의 만남 준비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새아침 문자창, 미니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0: 차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근 1522588 관절 부근.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근.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부근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클래식은 영원하다. 클래식한 라디오. 아침 일요일에 남자입니다. 김기용 작가님 어서 오세요.
5: 네, 반갑습니다.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김기용입니다.
0: 네, 9월도 어느덧 9월 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5: 너무 빨라요.
0: 시간 진짜 빠르죠. 네. 작가님 개강 학기 잘 적응하셨나요? 우리 빵그리분 중에서 아, 너무 적응을 잘 못하다가 이제서야 조금씩 되고 있다라는 사연 남겨주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어떠세요? 대학원 생활이시잖아요, 또.
5: 그 마음에 적극 공감합니다.
0: 그래도 대학원이시잖아요.
5: 아, 근데 네. 대학원도 그쵸. 대학원 나름의 이제 적응도 필요하고. 아, 그리고 제가 이번 학기가 논문 예심 학기여서.
0: 아, 예심 학기. 네.
5: 아, 그게 좀
0: 주제를 계속, 좀 정하셨나요?
5: 네, 주제는 정했죠. 그리고 이제 지도 교수님이랑 계속 이제 만나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 진짜 대학원 졸업하신 분들, 특히 논문 쓰고 졸업하신 분들 저 진짜 존경합니다. 진짜 존경합니다.
0: 그렇죠. 그냥 수료와 네. 그 졸업장을 받는 것도 다르죠.
5: 네, 그렇죠. 네. 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네. 네.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시잖아요. 아직도 뭐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5: 그렇죠, 그렇죠.
0: 네, 콘서트 네. 준비, 행사 준비. 그러면은 하나 챙기는 것도 사실 저는 버거운데 이것저것 하시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멘탈이 나갈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어떠세요?
5: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의 어떤 내 리듬과 템포에서 저 일을 할 때 그 넘어갈 때 리듬과 템포가 그 달라질 때 네. 약간 적응이 좀 필요하고
0: 맞아요.
5: 그런 게 하루에도 여러 번씩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아, 나의 중심을 딱 잡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새도.
0: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나의 본업은 가수.
5: 아무래도 그게 1번이죠.
0: 아, 요즘에 워낙에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5: 그쵸. 네.
0: 진짜 그 중심 잡는 것도 큰일일 것 같긴 합니다.
5: 맞습니다.
0: 그래도 뭐든 다 잘하시니까요.
5: 그리고 요새는 엔잡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0: 아,
5: 그런
0: 맞죠.
5: 분들

0: 또 이제 뭐 너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서도 아 그래 이런 방법 괜찮다 좋다 자극 없고 그러기도 합니다.
1: 네. 자 우리는 본격적으로 클래식한 라디오 또 시작해봐야죠.
0: 좋습니다.
1: 이번 주 함께할 주제 무엇인가요?
0: 네 이번 주 클래식한 라디오 주제는 작곡가 집중 탐구 조르주 비제입니다. 네, 자 비제 하면 카르멘 하면 비제.

0: 평생 성공이라는 꿈을 쫓아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작곡가이지만 그의 삶에 과연 어떤 성공이 찾아왔을지 이 짧지만 치열했던 작곡가 비제의 36년의 삶과 이야기를 한번 오늘 따라가 보겠습니다.
1: 36년이요?
0: 그렇죠.
1: 굉장히 짧은 삶을 살았네요. 네. 아무래도 저도 비제 하면은 카르멘이
0: 굉장히 대표적이고요.
1: 네. 떠올 수밖에 없는데
0: 맞습니다.
1: 그 외의 곡들이 잘 생각이 안 나긴 하네요.
0: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카르멘을 당연히 포함시켰고 그 외에 또 비제의 매력적인 곡들을 몇 곡 더해서 한번 꼭지를 구성해봤습니다.
1: 네. 그럼 초기의 비제는 어땠나요?
0: 네. 조르주 비제는 1838년 프랑스 파리의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했던 작곡가였습니다.
1: 네.
0: 일찍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인 그는 9살의 나이에 이 파리 음악원에 입학할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또 가지고 있었는데요. 특히 피아노와 작곡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여러 상을 받으며 이 차곡차곡 자신의 기량을 다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17살이던 1855년 불과 한 달 만에 교향곡 시장조를 완성하면서 이 놀라운 작곡 재능을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요.
1: 와, 교향곡이요?
0: 그렇죠. 하지만 발표까지는 또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악보가 분실됐어요. 분실됐다가 비제가 세상을 떠난 뒤 수십 년 뒤가 지난 뒤에서 이제 발견됐습니다.
1: 근데 그게 17살에 작곡한 그쵸. 곡이었던 거죠.
0: 네. 17살에 교향곡을 작곡했다.
1: 진짜 놀랍네요.
0: 그쵸?
1: 네.
0: 자, 교향곡 시장조 이 젊은 비제의 작품답게 밝고 생기 넘치는 에너지가 돋보이는 곡입니다. 특히 1악장에서는 경쾌하게 움직이는 선율과 힘찬 리듬이 이어지면서 17 작곡가의 넘치는 재능을 아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악장으로 꼽히고요. 훗날 카르멘을 탄생시킬 이 천재 작곡가의 초기 작품은 과연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네, 바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비제의 교향곡 시장조 1악장 함께 하시죠.

0: 네, 비제 교향곡 시장조 1악장 감상하셨는데요. 네. 17살에 작곡한 거라고요?
1: 그렇죠.
0: 오, 굉장히 아니 너무 대단한데요?
1: 대단하죠.
0: 네, 네. 그래서 그 처음에 말씀하신 36살이라는 나이에 마감을 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게 느껴져요.
1: 맞습니다.
0: 오, 비제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뛰어난 재능이 있었는데 그럼 계속해서 승승장구했나요?
1: 네. 이렇게 파리음악원에서 실력을 쌓은 비제는 1857년 이 프랑스의 젊은 예술가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권위 있는 상이었죠. 로마 대상을 또 수상하게 됩니다.
0: 네.
1: 덕분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유학하며 음악적 경험을 넓힌 그는 몇 년 뒤 파리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작곡가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특히 비제가 가장 큰 열정을 보인 분야

0: 가 오페라 분야입니다.
1: 오페라요? 네.
0: 1863년 25세 나이로 오페라 진주 조개잡이라는 오페라를 작곡해서 무대에 올렸는데 이 초연 당시 엇갈린 평가를 받으면서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제가 굉장히 오페라 작곡가로서의 성공을 바라면서 활동을 이어갔는데 그토록 바라던 이 오페라 작곡가로서의 명성도 얻지 못했고요. 네. 오늘날에야 조금 재평가받은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겠지만 비제가 재평가의 아이콘이에요.
1: 네. 이렇게 재평가는 어떤 기준에서 또 이루어지는 걸까요?
0: 그렇죠. 약간 현대 기준에서 봤을 때 분명히 음악적인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약간 이렇게 평가가 됐을 수도 있고요.
1: 만약에 카르멘이 대성공을 이루지 못했다면은 이런 작품 들도
0: 사실
1: 그렇죠. 네. 잊혀졌을 가능성이 더 높았겠네요.
0: 높죠. 그렇죠. 네.
1: 진주 조개잡이 이건 어떤 오페라죠?
0: 네. 진주 조개잡이는 이제 한 여인을 두고 두 남자가 벌이는 어떤 이야기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 오페라인데요. 그중에서 등장하는 아리아 신성한 사원에서라는 아리아가 있습니다. 한 여인을 사랑했던 두 친구 나디르와 주르가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정을 다지는 이중창인데 과거 한 여인을 두고 경쟁했던 일은 있고 이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친구임을 맹세한다. 라고 남자들의 우정을
1: 그러네요. 아니, 그때도 이런 게 많았군요.
0: 비슷하네요. 예, 사람
1: 그러니까요.
0: 사는 게.
1: 아, 정말 똑같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보다 우정이야 이러면서 그렇죠. 끝나는 거죠.
0: 네. 네. 이 테너와 바리톤 두 목소리가 선율을 주고받다가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 되면서 둘의 진한 우정이 이렇게 이 곡에서 그려집니다.
1: 그럼 테너와 바리톤 이 두 목소리가 선율을 주고받다가 아름다운 화음을 이룬다. 남성 이중창 인 거네요.
0: 그렇죠. 보통 오페라의 유명한 이 이중창 같은 경우에는 남녀가 함께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이 곡은 두 남자가 한 여인에 대한 사랑의 기억을 공유하면서 함께 노래한다는 점이 또 독특한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두 사람이 각자의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각자의 독백에서 시작해서 서로의 기억을 확인하고 함께 노래하고 아름다운 화음으로 발전해 나가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음악적으로도 두 사람이 점점 하나의 감정을 공유하게 되는 점점 이제 그래 우린 친구였어. 친구야. 친구하자. 다시
1: 죽을
0: 친구다.
1: 때까지.
0: 죽을 때까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남자들의 진한 우정을 그린 곡 듣고 오겠습니다. 비제의 오페라 진주조개잡이 중 신성한 사원에서 함께 들으시죠.

0: 네, 이번 주에는 작곡가 집중탐구 조르주 비제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들으신 곡은 비제의 오페라 진주조개 자비 중 신성한 사원에서였습니다.
1: 네.
0: 25살의 나이에도 작곡을 한 거여서 더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 이후에도 좀 어려웠나요? 명성을 크게 얻지 못했나요?
1: 진주 조개잡이 이후에도 이 비제는 여러 오페라를 작곡하면서 성공을 꿈꿨지만 좀처럼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진 못했습니다. 네, 그러던 1872년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데의 희곡 아르레 여인을 위한 음악을 작곡했는데요. 이게 이제 연극으로 올려질 때 그 연극의 부수 음악을 작곡한 건데 연극도 초연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0: 그랬군요. 네,
1: 자연스럽게 이제 비제의 음악도 잊혀질 뻔했는데요. 그렇지만 이 음악이 비제가 생각해도 좀 아까웠나 봐요. 그래서 이를 묻어두지 않고 일부를 골라 직접 관현악 모음곡으로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이 모음곡만큼은 연극보다 더 큰 인기를 얻게 되면서 약간의 성공을 거두게 됐는데요.
0: 네.
1: 제1모음곡과 제2모음곡이 있는데 제1모음곡은 비제가 직접 정리한 모음곡이고 제2모음곡은 비제가 세상을 떠난 뒤 비제의 친구가 정리한 것으로 또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제2모음곡 중 마지막 곡인 파랑돌이라는 곡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이게 제목만 들으면 파란색 돌멩이 파랑돌 약간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
0: 네.
1: 이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역의 전통 춤인 파랑돌, 이 파란돌에서 이름을 가져온 곡이라고 합니다.
0: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파랑색 돌이 아닌
1: 그게
0: 거죠?
1: 그게 아니죠. 네, 그게 아니라 춘곡인 거예요. 춘곡.
0: 아, 네. 그렇군요.
1: 그래서 힘찬 행진곡풍으로 선율을 시작해서 빠르고 흥겨운 춘곡이 더해지고요. 마지막에 이 두 선율이 어우러지면서 화려한 절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음악입니다. 실패에 익숙했던 비제에게 그나마의 성공을 안겨준 음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어쨌든 비제가 교향곡도 뭐 작곡을 잘 하긴 했지만 오페라 쪽이나 연극에서도 이렇게 작곡을 한 거 보면은 이쪽으로 굉장히 좀 욕심이 있었나 봐요.
1: 그렇죠. 극음악에서 하여튼 내가 어떻게든 성공을 해야겠다라는 네. 그 열망을 쫓아서 평생을 바쳤던 작곡가였습니다.
0: 그러니까요. 보통은 내가 교향곡으로 성공하겠다. 대작곡가가 되겠다.
1: 맞아요.
0: 이런 꿈을 많이 키우는데 네. 비제는 이쪽으로 방향을 잡았군요. 근데 이 파랑돌 힘찬 행진곡 선율로 시작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1: 네.
0: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려면 악기 편성도 좀 중요할

0: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죠?
1: 네, 관현악평성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하는데 특히 작은 북과 금관악기 그리고 현악기, 목관악기가 함께 움직이면서 점점 음향의 규모가 이렇게 커집니다. 작은 북의 규칙적인 리듬은 음악의 추진력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금관악기가 힘차게 들어오면서 음악이 더욱 웅장해지고요. 그래서 파랑도를 이제 한번 들으면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우. 괜히 저는 제목 때문에 작가님이 설명해 주신 게 그 하현우의 돌멩이가 자꾸 떠오르는데 그 점이 아니라는 거. 그 돌멩이가 아닙니다. 네. 바로 곡 감상하겠습니다. 비제의 아르레 여인 모음곡 2번 중 파랑돌입니다.

0: 네, 빚의 아르레 여인 모음곡 2번 중 파랑돌 함께 들어봤는데요.
1: 네.
0: 아니, 이렇게 빠를 줄은
1: 그쵸.
0: 생각도 못했네요.
1: 뒤로 갈수록 더 빨라지죠.
0: 저 같은 사람은 중간에 나가 떨어질 것 같아요.
1: 춤추다가 이제.
0: 네, 연주하시는 분들도 계속 이렇게
1: 아, 그쵸, 그쵸.
0: 치다가
1: 네.
0: 마지막 끝나서는 숨이 엄청 찰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0: 근데 신나기는 하네요.
1: 그쵸.
0: 네. 프로방스 지역의 전통 춤곡이었습니다. 앞서 빚에가 계속된 도전들을 했지만 좀처럼 큰 성공까지는 거두지 못했다라고 얘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이런 상황이면은 아 그냥 교향곡 다시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충분히 했을 것 같아요. 어떻죠?
1: 그렇죠. 그치만 이미 너무 많은 길을 걸어왔고요. 또
0: 네.
1: 그 워낙에 이제 무대 음악, 무대 극에 큰 열망이 있다 보니까 계속된 도전에도 이렇게 좀처럼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이 비제가 1870년대 초또 새로운 작품을 만들 기회가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0: 네.
1: 이 비제

0: 는 자유분방한 집시 여인 카르멘과 그녀에게 매혹된 군인 돈 호세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이 카르멘을 드디어 오페라로 완성하게 됐는데요.
1: 드디어 나왔군요.
0: 그렇죠. 하지만 이 당시에 파리 오페라계에는 이 볼 수 없었던 자유로운 집시 여인이 이 주인공이라는 점과 그리고 또 이 작품이 살인으로 끔찍하게 극이 끝나거든요.
1: 비극이죠.
0: 네, 비극이죠.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해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이 초연마저 또 크게 실패하게 됩니다.
1: 그랬군요.
0: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비제의 실패만을 다루는 것 같은데 실제로 비제가 실패만을 거의 했던 작곡가입니다.
1: 정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은 카르멘 하면 비제 이렇게 그쵸. 떠올리게 될 만큼 성공을 한 거죠?
0: 네. 그게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웃나라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오히려 이 작품의 진가를 알아보게 됩니다. 이 빈의 관객들은 아무래도 파리 귀족들보다는 조금 더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그동안 없었던 파격적인 오페라에 크게 열광했고 결국 카르멘은 이 빈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전역으로 뻗어 나갑니다.
1: 네.
0: 그런데 이때는 이제 비제가 세상을 떠난 뒤였죠.
1: 아이고 얼마나 눈을 감기 싫었을까요?
0: 그렇죠, 그렇죠.
1: 어떡해요.
0: 그러니까 카르멘이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걸 보지 못하고 비제가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1: 아, 안타깝네요, 네. 진짜.
0: 자, 이 카르멘의 대표적인 두 개의 아리아 한번 이어서 들어볼 텐데 첫 번째는 하바네라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작품이고요. 사랑은 길들지 아는 새라는 원제가 있는 곡입니다. 두 번째는 투우사의 노래 한번 준비해봤는데 여기 등장하는 투우사 에스카미오가 사람들의 환영에 답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투우장의 열기와 이 자신의 용맹함을 또 힘차게 노래하는 바리톤의 정말 명아리아라고 할 수 있는 곡이죠.
1: 네. 하바네라는 그럼 자유로운 사랑, 투우사의 노래는 투우사의 자신감과 승리 이렇게 기억하면은 두 곡의 차이를 아주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정확합니다.
1: 네. 비제가 프랑스 사람인데도.
0: 근데 이제 작품의 했는지. 배경은 스페인인 거죠.
1: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더더욱 또 어려움이 있었겠군요.
0: 맞습니다.
1: 바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비제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그리고 투우사의 노래 두 곡 함께 하시죠.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글레오?
9: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8: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9: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8: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 필.
11: 대한민국 학부모님, 학부모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학원비, 교재비, 인터넷 수강료 하나하나가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국가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아이들의 내일을 설계하는 힘, 바로 학부모님의 응답이 시작입니다. 국가데이터처와 교육부가 함께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광고 전에 들

0: 들으신 곡은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또 투우사의 노래였습니다.
1: 네.
0: 뭐 워낙에 유명한 곡이라서
1: 그렇죠.
0: 내가 덧붙일 말도 정말 없을 정도로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곡이잖아요.
1: 맞습니다. 네.
0: 아 정말 이렇게 비제의 생애에 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비제가 이렇게 강렬한 선율 그리고 생생한 극적 표현 이런 걸 참 잘하는 작곡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1: 그렇죠.
0: 그러면 비제 마지막 생은 어땠나요?
1: 네, 이 카르멘의 실패를 겪고 정확히 세 달 뒤인 이 1875년 6월 3일 비제는 불과 3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비제가 세상을 떠나던 그날 밤 파리에서는 이 카르멘의 공연이 또 열리고 있었습니다. 빈에서 인정받은 이후로 점점 새로운 평가를 받기 시작하던 때였는데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이제 유럽 전역으로 뻗어나가며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니까 정말 아쉬웠겠죠.
0: 한 달만
1: 네.
0: 한 달만 좀 있다가였어도
1: 그쵸.
0: 어땠을지
1: 네, 그럼 네. 성공하는 모습을 지켜봤을 텐데 말이죠.
0: 네.
1: 하지만 비제는 이 세상을 떠났고 이 평생 오페라의 작곡가로 성공을 꿈꿨지만 정작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 오페라가 불멸의 걸작이 되는 모습은 보지 못한 셈입니다.
0: 네.
1: 약간 비운의 아이콘이고 사실 이때 이 유럽의 오페라계가 이탈리아의 베르디, 독일의 바그너 완전 양분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거기서 프랑스 작곡가가 여기를 비집고 들어가려니까 성공하기가 정말 힘들었던 건데
0: 그쵸.
1: 이 재능을 조금만 이 관현악 쪽에 조금만 펼쳤어도 아마 지금의 비제에 대한 평가가 그나마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0: 그쵸.
1: 생각도 네, 그런 아쉬운 생각도 들고요.
0: 네, 재능이 없었던 게 아니니까요.
1: 맞습니다.
0: 네. 네.
1: 자 마지막으로 들을 아르레 여인 모음곡 1번 중 미뉴에트 한번 준비해봤는데 이 아까 모음곡 2번은 친구가 정리했지만 모음곡 1번은 비제가 직접 정리했다고 말씀드렸죠.
0: 네.
1: 이 1번 중 미뉴에트는 이제 우아한 춤곡 리듬 위로 섬세하고 서정적인 선율이 쭉 흐르면서 앞서 들었던 모음곡 2번의 파랑돌과는 또 다른 비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곡 들어보면서 오늘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0: 네. 자 이렇게 해서 클래식한 라디오 오늘은 클래식계의 비운의 아이콘 조르주 비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 네.
0: 끝곡으로 그럼 설명해주신 비제 아르레 여인 모음곡 1번 중 미뉴에트 함께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볼게요.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영은.
1: 저는 김기영이었고요.
0: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캠핑을 즐기기 가장 좋은 9월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크게 떨어진 기온 탓에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텐트 안에서 숯불이나 가스난로를 켜둔 채 잠이 들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색과 냄새가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절대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난방기구를 쓸 때는 반드시 수시로 텐트 문을 열어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챙겨야 하죠. 자연 속에서 누리는 가을날의 낭만과 휴식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테이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테인의 빨간 책방에서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내가 변신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9368번님이 딸의 베스트 프렌드로 바뀌고 싶어요. 사춘기라 대화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시시콜콜한 대화도 나누고 즐거운 하루 보내고 싶습니다. 3716번님이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의 가방으로 변하고 싶어요. 학교 생활에 대해 전혀 말을 안 해주는데 잘 지낸지 엄마는 항상 궁금하단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사연들 왜 이래. 어른 되고 보니까 아이들 진짜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어떨지 내 마음 같지 않아서 너무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이 많이 가까워진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꼭 부모와 자식 사이가 아니더라도 부부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 바쁘다는 핑계로 서로의 하루를 또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일요일이잖아요. 소중한 사람과 마주보고 또 시시콜콜한 이야기 나누면서 그게 사랑이야.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 Be My Baby 원더걸스의 노래 첫 곡으로 함께 들으셨어요. 9월 20일 일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화요일에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을 또 만났군요. 아, 이 책 너무 궁금했는데 저는 그때 화요일에 자리를 비워가지고 우리 허한나 씨가 나디로 함께 했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용이 주인공이 진짜 바퀴벌레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 영원히 사는 건가? 책으로 확인해야 돼. 아, 아무도 안 읽었네 여기. 여기 아무도 안 읽었네. 아, 그 뒤가 스포예요? 제 미안합니다. 저희끼리 이게 너무 제가 특히나 더 모르니까 이렇게 무식한 질문을 계속 하게 되네. 미안합니다. 카프카의 변신. 변신하고 싶은 것. 어릴 때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도 진짜 많이 해.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초능력이 하나 생긴 다음에 뭘 하고 싶냐. 고르고 고르고 고른 게 이제 마법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계속 초능력 쓸 수 있으니까. 말도 안 되니 논리 오류로 해봤다가 이제 논리가 좀 생겼어. 그럴 때는 하, 진짜 하나만 생긴다 하면 뭐 하고 싶냐 했을 때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노래를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것과 모든 언어를 다 할 줄 아는 것 중에서 오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을 했죠. 난 순간이동을 해야겠다. 갑자기 뜬금없이. 쓸데없는 얘기죠. 일상을 얘기 안 하는 또 스타일이었는데 우리 부모님은 일상을 궁금해하지 않은 부모님이라 괜찮았네요. 저희는 케미가 좋았습니다. 지금은 또 나이가 들고 이게 사람이 변해요. 일상을 또 얘기하고 싶은 부모님이 되셨고 저도 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제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면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이건 너무 좋은 거죠. 같이 좀 변해간다는 것. 그게 또 가족인데 잘 맞다는 것도 복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감사합니다. 예, 부모님들. 어릴 때 궁금해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안 맞는 분들이 있다면 어느 한쪽이 좀 양보하는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어른이 양보해야겠죠. 다 일어오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힘내서 갑니다. 일요일 2시간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일요일 1부는요. 굿모닝 가족들이 문자나 미니에 남겨준 소중한 사연들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행복!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는요.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스포츠 영웅들의 인생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관중석 1열 MBC 김태훈 스포츠 기자와 함께 할 거예요. 3, 4부는요. 특별한 게스트의 플레이리스트를 들어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월요일 초대석에 나와주셨는데 너무 짧게 했어. 데뷔 10주년을 맞은 펜타곤, 후이, 진호, 홍석 이 세 분과 함께 펜타곤 뮤직 함께 하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들 충분히 나눠볼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인 첨부는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돌아올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IP 부가세 별도.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7: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목욕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7402번님 광주에서 고창으로 벌초하러 갑니다. 추석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어제 하프 마라톤을 뛰고 근육이 울고 있는데 어머 산을 잘 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신청곡은 스탠딩 에그 햇살이 아파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오, 스케줄 어떻게 이렇게 잡으셨어요? 하긴 뭐 마라톤도 벌초도 내 스케줄로 조정을 할 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되셨나 본데 괜찮을 거예요. 오, 다리 아플 때 산 올라갈 때 좀 속도 조절을 하셔서 그냥 푼다 생각하시고 잘 다녀오시고요. 요즘에 저 지방에 이제 공연하러 많이 가면 벌초하러 진짜 차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조심히 또 산 타시길 바랍니다. 아침을 환하게 밝히는 작은 행복들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에요. 아침의 행복 함께하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해집니다. 일상들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스탠딩 에그 피처링 마마무의 휘인 그리고 오브로젝트의 윤다 씨가 함께했어요. 햇살이 아파.

샌딩의 그 햇살이 아파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의 뱀태입니다. 아침의 행복. 여러분들 이야기 만나볼게요. 2433번님. 오빠가 귀농한 지 몇 년이 됐거든요. 처음으로 오빠 보러 가서 울 아기랑 고구마 캐고 왔어요. 아기가 재밌어 하더라고요. 이번 가을은 계절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네요. 하셨어요. 아, 오빠 덕분에 진짜 자연 속에서 이 계절 아이와 함께 누릴 수 있게 됐네요. 오빠한테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귀농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요? 기후가 농사짓기 너무너무 괴로운 기후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잘 버티시고 풍작이기를 응원합니다. 행복하시죠? 9291번님 안녕하세요 테디. 성신여대 쪽에서 케이크 가게를 하고 있는데요. 벌써 3년이 넘어갑니다. 아내가 새벽에 케이크 만들면서 굿모닝 FM 듣는답니다. 좋은 정보를 알 수 있어서 특히 좋다고 하더군요. 지금도 고생 중인 아내를 위해 응원 부탁해요. 하셨어요. 운영을 이제 하시고 만드는 건 아내분이 만드시는구나. 아침에 빵 만드는 분들 덕분에 또 출근길 아침 어디 갈 때 기분 좋게 베이커리 지나다니는데 행복을 만들고 있다. 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고되면서도 굿모닝 FM 함께 해주신다니까 저희 또 친구 같고 너무 좋네요. 응원 더 드리고 싶어요. 아자아자 화이팅!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포맨 고백.

0: love.
1: N마리의 노래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포맨의 고백이었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아침의 행복. 마지막 사연이겠네요. 9873번님. 요즘 아침 공기가 선선해져서 집을 나설 때부터 기분이 상쾌한 것 같아요. 괜히 조금 더 걷고 싶은 날씨랄까요? 이제 몇 주만 지나면 또 금방 추워질 테니 덥지도 춥지도 않은 이 좋은 날씨를 실컷 즐겨두려고요. 날씨랑 잘 어울리는 노래 아이유의 이 별로부터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걷기에 지금부터 좋은 날씨가 어딨어요. 너무 좋죠. 네, 많이 걸으시고 바깥에 하늘 많이 보시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같이 걷는다 생각으로 노래 띄워드립니다. 아이유 이 별로부터 띄워드리고요. MBC 김태훈 기자와 관중석 1년 곧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성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1: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결과는 기록으로 남지만 과정은 이야기로 남는다.
1: 스포츠 영웅들의 뜨거웠던 인생을 두 귀로 직관해보는 시간.
0: 관중석 1열. 요즘에 아시안게임 시작과 함께 스포츠 열기가 좀 뜨거워졌습니다. 대한민국을 빛낸 스포츠 영웅 오늘도 만나보겠습니다. MBC 김태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네.
0: 김태형 기자는 근데 보면 볼수록 네. 머리숱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2: 아, 요즘 들어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느끼는 게 아, 축복이다.
0: 어, 진짜 축복이에요.
2: 감사하다.
0: 어, 좀 부러운 느낌이 있어요. 아, 진짜.
2: 부모님께 감사한 하루를
0: 진짜,
2: 또.
0: 진짜 예, 건강합니다. 아주. 자, 쓸데없는 얘기 했지만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개회식을 시작으로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하계 아시안게임이 시작이 됐는데 기자님은 어때요? 제일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 있나요?
2: 진짜 아시안 게임에 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e스포츠 담당이거든요.
0: 아, e스포츠.
2: e스포츠에서 그 중에서도 제가 철권 또 취재한 적 있어요.
0: 진짜요?
2: 좋아하시잖아요.
0: 네.
2: 이번에 무릎 선수가 나가는데 네. 만나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무릎 선수랑?
0: 만나본 적도 있고 네. 심지어 온라인으로 대결한 적도 있습니다.
2: 어, 이기셨나요 그때?
0: 제가 세 판 중에 한 판 이겼습니다.
2: 오, 아 진짜요?
0: 예.
2: 자, 아무튼 이번에 아무튼
0: 제 철권, 자부심입니다.
2: 철권 종목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이색 종목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e스포츠입니다.
0: 아, 이제 아시안 게임 뭐 올림픽 이런 데 e스포츠도 함께 종목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오, 현대를 살고 있는 느낌이 확 듭니다. 일단은 야구 이야기를 좀 합니다. 한국 야구 대표팀. 아, 아시안 게임에 진짜 강자예요.
2: 중요한 항상 그 금메달에 따른 병역 혜택이 항상 있기 때문에
0: 사실 그게 큰 네,
2: 저희가 항상
0: 다른 나라는 왜 이렇게 대한민국 왜 이렇게 강인한 거야 정신력이 하는데 너네 한번 와봐라 진짜
2: 특별한 동지부여가
0: 이거는 정말 예, 목숨 겁니다. 네. 우승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신가요?
2: 아, 일단은 그래도 한 70% 80% 이상
0: 아, 높게 치시는군요.
2: 네, 예. 우승을 해야 한다 이 정도면 한다, 이 정도 전력이면 해야 한다. 가장 이제 강력한 상대가 대만이거든요. 근데 대만도 이 야구 열기가 우리나라 못지가 않아요. 최근 들어 그 더 광기가 이제 우리나라 정도로 올라왔어요.
0: 어,
2: 야구
0: 정말?
2: 열기가. 오. 제가 WBC 도쿄에서 열렸던 WBC 올해 갔었는데 어, 그때 정말 대만 경기 갔을 때 대만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거의 한 2-3만 명씩 와서 응원을 할 정도로 일본에. 정말 그 정도로 야구 여기가 거기도 대단하기 때문에
0: 와, 이러면 기세가 또 세네.
2: 그럼요. 네. 야구에 집착하는 우리나라와 이제 대만의 어떤 맞대결, 금메달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하지만 질 수 없죠.
2: 질 수 없습니다.
0: 응원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관중석 1열. 오늘 만나볼 스포츠 영웅 누구인지 기자님이 소개해 주시죠.

0: 1984년 10월 9일 잠실야구장 한국시리즈 7차전 9회 말. 9일 동안 무려 5경기에 등판한 투수가 기진맥진한 몸을 이끌고 다시 한번 마운드에 섭니다. 어깨가 부서질 듯한 통증 속에서도 강속구를 꽂아넣었고 마침내 롯데의 사상 첫 한국시리즈 우승을 확정짓는 순간 두 손을 번쩍 들며 포수와 뜨겁게 포옹을 나눴습니다. 마운드에서 죽겠습니다 라는 명언과 함께 한국시리즈 홀로 4승이라는 전무후무한 불멸의 신화를 남긴 투수, 한국 야구 역사의 영원한 무쇠팔 최동원입니다.
1: 역시 관중석 1년은 레전드 선수 늘 등판하는데 오늘은 최동원 선수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저는 야구를 어릴 때는 이제 잘 몰랐다가 네. 퍼펙트 게임 영화 이제 최동원 선수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만들어졌었잖아요. 네, 근데 조승우 씨가 이제
2: 그쵸.
1: 손에 물집 막 이렇게 본드 같은 하면. 거 붙여가면서 네. 마지막까지 던지는 그 투혼을 또 구현을 해주셨는데 무엇보다 제 친구가 이 퍼펙트 게임에 나왔어요.
2: 아, 또 인연이 있네요. 최동원 선수 이렇게
1: 저랑 동거인이기도 하고 네. 아 동거인이기도 했네. 옛날에 이제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제 찐친 네. 조찬영 배우가 오. 예 여기 이제 조승우 씨의 파트너로 네. 포수로 나왔었어요.
2: 아 중요한 역할이었네요.
1: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죠. 야. 네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가졌던 최동원 선수에 대한 이야기, 자이언츠의 무쇠팔 예 고 최동원 선수에 대한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가볼까요?
0: 네 깨질 수 없는 불멸의 기록 한국 시리즈 4승 신화입니다.
1: 네, 한국 시리즈 1승도 사실 힘든데 4승 진짜 대박이에요.
0: 일단 최동원 선수의 생애를 처음 좀 살펴보자면 네. 1958년 부산에서 태어난 최동원은 이 어릴 적에 몸무게가 많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 돼지라고 놀림받는 게 싫어서 살을 빼기 위해 처음엔 축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야구의 흥미를 느끼면서 토성중학교 야구부에 입단하게 되고요. 그리고 경남고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전국구 투수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예. 그 가운데서 이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등 이 가족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고교 투수로는 처음으로 어깨 보험을 들었는데요. 오. 어깨를 다치게 되면 이제 선수가 힘들어지니까 어느 정도 보상을 받는 그런 개념의 보험을 들었는데 이 당시에 이 할아버지가 밝힌 이야기가 보험의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선수 본인이 몸 관리에 관심을 갖게 하도록 이런 교육적인 목적이 컸다고 합니다. 이야. 또 아버지 열정도 대단했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안경을 쓴 최동원 선수를 위해 전국의 안경 공장을 찾아다니면서 아래 위에 태가 없는 특수 안경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투수니까요. 이 주자가 나갔을 때 주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안경이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만큼 이런 교육열이 정말 대단했는데 그래서 이 상징적인 금태 안경이 이때 나오게 된 겁니다. 또 부모님이 최동원 선수를 위해 집 마당에 마운드를 만들고 그물을 쳐서 투구 연습을 할 수 있게 했고요. 야간 경기에 익숙하도록 전구를 켜서 밝히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야. 또 공대 출신인 아버지가 특수 TV 안테나를 설치해서 일본 프로야구를 볼 수 있게 해줬다고 해요.
1: 야, 이거는 이제 불법입니다. 지금은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전파 땡겨오면 안 됩니다.
2: 아주 옛날 이야기.
1: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예.
2: 네, 아주 옛날 이야기니까. 명투수로 거듭난 데에는 이렇게 가족의 뒷받침이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온 가족이 다 적극적으로 네. 예, 지원을 해줬네요.
0: 그리고 이 연세대 시절에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에서도 활약하면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고요.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당시 거금인 61만 달러의 입단 제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 병역이나 이런 문제 등으로 아쉽게 무산되기도 했는데 1983년 고향팀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한 뒤에 데뷔 2년 차였던 1984년 정규 시즌에 27승 223탈삼진으로 KBO를 지배를 했는데요. 당시 한국 시리즈의 또 전설적인 신화를 만듭니다. 한국 시리즈를 앞두고 강팀이었던 삼성 라이온즈가 이 롯데를 좀 상대적으로 좀 쉬운 상대라고 여겨서 대진을 좀 맞췄어요. 일부러 네. 좀 패하면서. 예. 그래서 최동원과 롯데의 자존심이 크게 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한국 시리즈를 앞두고 롯데 강병철 감독이 최동원 선수에게 한국 시리즈 1, 3, 5, 7차전에 나가줘야겠다라는 무리한 부탁을 하면서
1: 다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때 또 이 한국 야구의 명언이 하나 나왔죠. 동원아 웃자겠노 이까지 왔는데 그래서 최동원 선수가
2: 네 알았습니다 함 해보십시더 라고 답한 일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네, 사투리 잘 못하는데
1: 아 예예예 예, 예. 아 그래도 귀여우시네요. 예 귀여우시네요. 네 그래서 나갔어요 다?
2: 나갔습니다. 예정대로 1357에 나갔는데 1차전에 완봉승 어. 3차전에 완투승 5차전에 완투패
1: 아 이거 패해요.
2: 그리고 7차전이 아니라 6차전에 한 번 더 나갑니다. 예. 구원투수로 등판해서 구원승을 챙깁니다.
1: 와우.
2: 그리고 7차전에 완투승을 거둡니다.
1: 말도 안 돼.
2: 네. 앞서 소개해드렸던 명장면이 그 7차전에 나오죠. 5경기에서 등판해서 4승 1패 40이닝 619 35탈삼진이라는 이 야구 역사상 다시는 나올 수 없는 한국 시리즈 홀로 4승 정말 불멸의 대기록을 완성하며 롯데의 창단 첫 우승 트로피를 안겼습니다.
1: 대단해요. 진짜 대단해.
2: 정말 대단하죠.
1: 예. 네.
2: 그때 당시에 이 우승 소감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3: 최동원 투수 지금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아이고 자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1: 근데 이 인터뷰하는 분은 왜 이렇게 화가 난지
2: 이 당시에 이제 그라운드에 이제 다 몰려 나가잖아요. 생각되면 이제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제 같이 이제
1: 흥분하셔가지고 네, 흥분하셔가지고 이제 자고 싶어요. 아 상황이 그때들 상황은 이렇게 좀 낭만이 있네요.
2: 그럼요. 예. 주변이 또 시끌벅적하니까
1: 맞아 맞아.
2: 이제 또 크게 말하게 되잖아요.
1: 예, 예. 예.
2: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긴 했는데
1: 예, 예.
2: 투혼을 정말 당시 불사를 만큼 이 첫 우승을 한 소감이 어떻게. 자고 싶다는 말이 먼저 나온
1: 아, 좀 안쓰럽기도 하다 근데
2: 그럼요
1: 아,
2: 예. 예, 정말 그만큼 정말 힘들었다고 하고요 또 이후에 이제 축하연이라고 하죠 이제 축하연을 하고 있는데 당시의 영상을 보면 최동원 선수 오른쪽 코에 이 하얀색 솜이 이제 찔러져 있어요
1: 어머 어머 코피 났구나
2: 얼마나 힘들었으면 코피가 아이고, 아이고. 쏟아질 정도로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 대단한 기록과 함께 역사적인 장면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하, 대단한 선수입니다 진짜 다음 챕터 가볼까요?
2: 네, 두 번째 챕터는 시대를 뒤흔든 운명의 맞수 해태 선동열과의 전설적인 라이벌전입니다.
1: 앞에서 말했던 영화 이제 퍼펙트 게임의 배경이 됐던 게 이 라이벌전 때문이잖아요.
2: 맞습니다. 이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최고의 라이벌을 꼽으라라고 하면 이 단연 최동원 대 선동열의 맞대결입니다. 이 정반대의 요소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많은데요. 일단 출신 지역이 경상도와 전라도,
1: 예.
2: 이 소속팀의 연고지도 부산과 광주, 모기업도 제과업계 라이벌이었죠 당시에 롯데와 해태, 그리고 출신 대학도 연세대와 고려대,
1: 어머어머어머.
2: 그리고 결정구로 사용하는 상징적인 구종도 최동원 선수는 커브, 폭포수 커브,
1: 예.
2: 선동열 선수는 슬라이더를 사용했습니다.
1: 휘는 걸로.
2: 네.
1: 예.
2: 이만큼 정말 정반대의 요소가 정말 많았는데 또 당시에 이 부산과 광주, 롯데와 해태라는 이 지역과 팀의 자존심까지 얽히면서 정말 온 나라가 이 두 사람의 투구에 열광을 했습니다.
1: 예.
2: 두 선수의 통산 맞대결 성적이 또 1승 1패 1무로 기막힌 균형을 이뤘는데 예, 첫 번째 맞대결이 1986년 4월입니다. 최동원 선수가 당시에 솔로 홈런을 내주면서 1실점을 했는데 이게 이날 경기 통틀어서 유일한 점수였어요. 근데 최동원 선수가 이 1점 때문에 9이닝 1실점으로 완투패를 하고 선동열 선수는 9이닝 무실점 완봉승을 거둡니다.
1: 진짜 투수전이었다. 진짜 투수전. 와.
2: 그리고 두 번째 경기가 이제 넉 달 뒤에 4개월 뒤에 열리는데요. 이번엔 선동열 선수가 수비 실책 등으로 2점을 내주면서 롯데가 승리를 거뒀는데 선동열 선수가 통산 롯데전에 패배를 기록한 게 이때가 유일합니다.
1: 와.
2: 그 정도로. 특히 이제 퍼펙트 게임에 나오는 이제 배경이 됐던 경기죠. 1987년 5월 16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이 세 번째 맞대결이 한국 역사상 최고의 명경기로 남아있습니다. 2회 말에 선동열 선수가 먼저 2실점, 그리고 3회 초에 최동원이 1실점, 그리고 9회 초에 최동원 선수 또 1실점을 하면서 이제 2대2 동점이 됐는데요. 당시에 최동원 선수가 던진 공의 개수가 무려 209개.
1: 와.
2: 선동열 선수가 232개입니다. 와. 그래서 15회까지 갔어요. 15회 연장 아니요. 혈투를 벌인 끝에 점수가 나지 않아서 2대2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는데요.
1: 와.
2: 서로의 어깨가 마비될 때까지 마운드를 지켰습니다.
1: 이거 어떻게 이렇게 던져?
2: 말도 안 되죠.
1: 말도 안 돼요.
2: 양보 없는 자존심 대결을 펼친 이 두 사람의 투혼이 영화 퍼펙트 게임으로 재탄생할 만큼 정말 전설적인 장면이 됐습니다. 이쯤 되면 이게 이 당시에도 이 혹사 논란이 나올 법한
1: 나올 법하지.
2: 하죠. 근데 이날 경기는 이 대한민국 두 최고 투수 간의 이 엄청난 자존심 대결 때문에 감독들조차 중간에
0: 누굴 먼저 강판시킬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치열한 맞대결을 펼쳤다고 합니다.

0: 합니다. 네. 경기가 끝난 후에 최동원 선수가 선동열의 손을 잡으면서 우리 끝날 때까지 한번 던져볼까? 라고 하니까 이제 선동열 선수가 형님 한번 해볼까요? 라고 이제 웃음을 지으며 맞받아쳤다고 합니다. 또 다음날 이제 두 선수가 다시 만났는데 아니 만약에 16회, 17회까지 넘어가는 경기였으면 어쩔 뻔했냐라고 선동열 선수가 물어보니까 이 최동원 선수가 아니 뭐 계속 던져야지 라는 이 아주 무시무시한 답변을 남겼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또 이 당대에는 정말 이 라이벌이라고 계속 이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됐는데 그런 말이 또 무색하게 두 선수는 서로 좀 인정을 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1: 아 그럼요. 스포츠 경기에서 뭐 치열하게 전쟁을 하더라도 그 안에 존중이 무조건 생기죠. 대단한 존경심도 생기고. 최동원 선수는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그냥 TV에 나오는 어떤 해설자 아저씨. 약간 스포츠 관련 연예인. 으로 봤어요. 성격이 너무 좋으시고 입담 좋으셔가지고
0: 예능에서
1: 좀, 예능에서 좀 뵀던 것 같은데 이런 무시무시한 투수였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신화의 퍼펙트맨.

0: 신화 퍼펙트맨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MBC 김태훈 기자와 스포츠 영웅 만나보고 있습니다. 관중석 1열. 오늘은 부산 야구의 자랑 고 최동원 선수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마지막 챕터 들려주실까요?
1: 네. 마지막 챕터는 동료를 위해 던진 유니폼과 안타까운 작별입니다.
0: 동료를 위해 던진 유니폼. 이거 어떤 이야기예요?
1: 네, 마운드 위에서 최고였던 최동원 선수는 이 마운드 밖에서도 정말 위대한 거인이었습니다. 이 1988년 최동원은 처우가 열악한 연봉

0: 미달 후배들과 2군 선수들의 권익을 위해 프로야구 선수협회 창립을 주도했는데요. 이미 최고 스타이자 최고 연봉자였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어도 부와 명예가 있었지만 또 힘없는 후배들을 두고 혼자 잘 살 수는 없다면서 선수협회 창립을 주도하다가 구단들의 거센 반발을 부딪혔습니다.
1: 예.
0: 또 이 일로 구단의 롯데 구단의 눈밖에 난 최동원 선수가 1988년 시즌 뒤에 롯데에서 삼성으로 충격적인 강제 트레이드를 당하게 됩니다. 어머. 자신의 영혼이자 상징과도 같았던 롯데 유니폼을 벗게 된 최동원은 큰 상처를 입었고요. 1990년 만 32살이라는 나이에 미련 없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1: 아까워.
0: 은퇴 후에는 이 한화 이글스 코치와 2군 감독, 또 KBO 경기 운영위원 등을 맡으면서 좀 유소년과 후배 지도에 헌신을 했고요. 또 방송 출연료를 비인기 종목 선수에게 기부를 하는 등 사회에 귀감이 되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대장암이라는 불청객이 최동원 선수를 찾아왔습니다. 2011년 7월에 정말 수척해진 몸으로 야구장에 나타나 팬들에게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던 모습을 마지막으로 두 달 뒤인 2011년 9월 14일 향년 53살의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1: 예, 진짜 많은 야구 팬들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요.
0: 네, 그 이후에 2014년부터 최동원 기념사업회 주도로 최동원상을 시상했는데요. 이 한국 최고의 투수에게 주어지는 최동원상입니다. 이 메이저리그에는 이미 사이영상, 또 일본에는 사와무라상이라는 이 상들이 있는데 한국에는 당시에 없었어요.
1: 예.
0: 그래서 한국 최고의 투수라는 이 상징적인 이름을 걸고 상을 주게 됐는데 프로와 아마추어를 각각 나눠서 줬습니다. 근데 아마추어는 이 고교 최고의 선수에게 줬는데 이 받았던 이름들을 보면 김진욱, 박영현, 김태견 등 이 현재 최고 투수 유망주들이 당시에 받았는데요. 마치 예전에 이제 축구로 따지면 이 차범근 축구상과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1: 네.
0: 최동원 선수가 떠난 뒤에 사직야구장 정문 앞에는 최동원의 투혼이 서린 동상이 세워졌고요. 등번호 11번은 롯데의 영구 결번으로 남았습니다. 최동원 선수의 마지막 말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별이 하늘에만 떠 있는다고 별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길을 밝혀주고 꿈이 돼줘야 그게 진짜 별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자신의 몸을 태워서 한국 야구의 기틀을 다지고 동료를 위해 모든 걸 던졌던 영웅 최동원입니다.
1: 와, 진짜 거인이에요. 여러 의미로.
0: 네.
1: 예, 커다란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관중석 1열 자이언츠의 무쇠팔코 최동원 선수 이야기 쫙 들어봤는데 이쯤에서 쉬어갈 겸 감사한 분들 만나고 마무리할게요.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3: 노무법인 폐
2: 1544-7575.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굿모닝 FM태입니다. 스포츠 스타의 인생을 들어보는 관중석 1열 MC 김태훈 스포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도 어떤 스포츠 영웅 이야기가 또 있을지 갈수록 재밌습니다.
6: 감사합니다.
5: 예, 머리수만큼 아주 꼼꼼하게 준비를 잘해주셔가지고 자, 2부 끝곡으로 오아시스의 썬데이 모닝콜 띄워드리면서 기자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6: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가을에 떠오르는 시 하나, 윤동주의 자화상인데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수시로 나 자신을 원망했다가 연민하기를 반복하며 살기. 나뿐 아니라 윤동주도 그랬다니 왠지 마음이 풀립니다. 그나저나 가을이 오긴 오네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 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 운전이 필요합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기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세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 필요.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일요일 3, 4부 오늘은 데뷔 10주년을 맞아서 신곡 겁쟁이로 돌아온 아이돌 그룹 펜타곤의 호이 진호 홍석 씨와 펜타곤 뮤직 함께 할 겁니다. 저 월요일 날 했었는데 너무 짧아가지고 예. 오래 기다리셨죠?
2: 네. 네.
1: 아직 인사 안 했으니까 말하지 마요.
2: 아 죄송합니다.
1: 보이는 라디오로 찍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MBC 공식 유튜브 무흐즈 그리고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분의 인생에 얽힌 음악 얘기도 듣고 추천곡까지 다 들어보는 시간.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펜타곤 뮤직 시작해볼게요.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글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7: 1336 1336 1336 1336.
8: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9: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10: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1: 너무 좋아요.
10: 유후,
11: 끝내줬어요.
1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1: 완전 좋아요.
10: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1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쿠키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쿠키베이글.com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0: 일요일 아침에 반짝이는 음악 충전 타임. 특별한 게스트의 빛나는 선곡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펜타곤의 후이, 진호, 홍석과 함께하는 펜타곤 뮤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보컬, 댄스, 팀워크, 끼, 마인드 뭐 아주 꽉 찬 오각형이에요. 데뷔 10년 차에 내공까지 이제 딱 얹혀졌습니다. 육각형으로 돌아온 펜타곤 후이, 진호, 홍석 씨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펜타곤입니다.
0: 월요일에 나와주셨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면서 글을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1: 네네.
0: 진짜 일요일에 다시 모시길 너무 다행입니다.
2: 네. 아, 저 너무 좋아요.
0: 저희 많이 혼났어요. 이민아 님이 펜타곤 10주년 정말 축하드려요. 하트 아직도 신인 아이돌 그룹 같아요.
1: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정유진 님이 너무 짧아요. 다음에 더 길게 불러주세요.
1: 맞아.
0: 하셔서 지금 1시간 동안 이제 함께 할 거예요.
3: 아, 좋아요. 좋아요.
0: 조영희 님이 신곡 못 들었었는데 벌써 끝? 시간 킹왕짱 빠르네요. 킹왕짱 또 여기 쓰시네.
2: 벌써?
1: 네네. 예. 캣 빠르죠. 네.
0: 자, 오늘도 일요일에 또 여러분들 아쉬운 시간 꽉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이제 세 분의 이야기도 듣고 네. 음악 취향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추천해 주신 노래들도 함께 네. 들어보면서 네. 진행하는 코너입니다. 세 분은 어때요? 평소에 좀 음악 듣는 스타일이나 원래 좋아하던 음악들이 좀 비슷했을까요? 아니면 달랐을까요?
2: 다르지 않을까요?
1: 네.
2: 서로 플레이리스트를 네. 공유한 적은 없는데 여기는 홍석은 되게 유명한 발라더.
0: 그렇지.
2: 발라드를 네네. 진짜 좋아하고
3: 네.
0: 안 그래도 얘기해 주셨어요.
2: 네.
0: 또 테이 음악을
2: 네.
0: 뿌리로 삼고 있다.
2: 아, 제 노래방에 그걸로 연애편지 러브레터 많이 받았어요.
1: 저희 세대는 다 그렇죠.
0: 아, 그래? 네. 아, 또 이렇게까지 또 해주니까 고맙습니다. 네. 홍석 씨 맞죠?
3: 맞습니다.
0: 네. 아, 지금 너무 가짜가
3: 아닙니다.
2: 언니 왜 그래?
3: 맞습니다. 정말입니다.
0: 아, 근데 진짜 발라드 좋아한다고
2: 네,
0: 아까
2: 방송
0: 전에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후이 씨는 어때요?
1: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근데 아무래도 음악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좀 다양하게 예를 들면 프랑스 음악도 들을 때도 있고
0: 정말?
1: 러시아 음악 들을 때도 있고 다양하게 최대한 그냥 지식을 습득한다는 마음으로 디깅한다 그러죠.
2: 일로
1: 네, 그렇게 좀 많이 들어요.
0: 그냥 찾아서 다 듣는 거예요.
1: 네, 아무거나 듣습니다.
0: 네. 어때요, 진호 씨는?
2: 저는 생각을 비우고 싶을 때 진짜 크게 그냥 한 곡 재생.
0: 아, 네. 약간 힐링용으로 듣는
2: 거. 네. 아예 그냥 그 노래에 빠져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도 못하게 아예 볼륨으로 장악해버리는 스타일.
0: 그때 그 한 곡은 장르가 다 달라요?
2: 달라요. 막 우울할 때는 우울한 노래 듣고 좀 자고 싶을 때는 시끄러운 노래 듣고 좀 특이한데 아무튼 딱 그 정해진 노래가 있습니다.
0: 오, 네. 신기하다. 오늘 그 취향들을 다 소개해 주시고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펜타곤 뮤직 세 분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선곡 주제 어떤 주제로 가져와 주셨을까요?
1: 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주제는요. 가수를 꿈꾸게 만들어준 노래입니다.
0: 그러면 이 노래 들으면서 그때 당신은 어땠는지
1: 맞아요.
0: 뭐 이런 얘기들 다 들을 수 있겠군요.
1: 저희끼리 이제 선곡 주제를 고민을 할 때 네. 가장 폭넓은
2: 맞아요.
1: 네, 토픽이 나올 수 있겠다 해가지고 네.
2: 또 선배님이랑 잘 이야기할 수 있는
0: 아, 좋다.
2: 재밌는 네. 소재일 것 같아요.
0: 네. 아, 좋아요. 네. 같이 공유하면서 네. 공감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를 꿈꾸게 만들어준 노래 펜타곤 뮤직 첫 번째 곡 바로 만나볼게요. 내가 널 아 좋다.
1: 네.
2: 빠질 수도 없죠 일단.
3: 빠질 수 없죠. 네.
0: 뭐 따끈따끈한 노래.

0: 뜨네요.
1: 맞아요.
0: 네.
1: 맞아요.
2: 아 뜨거워.
0: 아 뜨거워. 아,
1: 그래서 저희 홍석 씨는 이 노래를 통해 이제 가수로 거듭났어요.
3: 네 맞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이제? 듣고 네. 가수가 되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0: 그리고 이 노래 이후로 이제 메인 보컬 라인으로 정식 입문을 하셔가지고
2: 이제 봉급형 때.
0: 네. 어떤 노래죠?
3: 아 네 이 노래는 저희 펜타곤의 신곡 겁쟁이인데요. 예. 저희가 이번에 발매를 새로 해서 아까 그 발매를 새로 한 노래고 이제 그 연인 사이에서 이제 멀어졌다가 다시 다가갈 때 두려움을 표현한 근데 저희는 팀으로서 펜타곤으로서 유니버스한테 하고 싶은 말들을 또 이제 이렇게 내적으로 포함시킨 그런 노래예요. 네. 야. 제가 이제 사실 이 노래를 선정한 이유는 이제 제가 머리털 나고 들어본 곡 중에 가장 좋은 곡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0: 세상에
2: 캡이라서
3: 네, 캡이라서
0: 근데
3: 캡장이더라고요
0: 탑백기니까 네. 반응이 정확하게 오잖아요
1: 그쵸
0: 프로가 네. 진짜 극호였어요 이거
3: 완전 극호였어요
0: 아 진짜
3: 네
0: 잘 되고 있어요 그거
4: 네 맞아요 저희도 놀랄 정도로 그 차트임도 금방 되고
0: 그러니까
4: 그래가지고 아 너무 기분이 좋아
0: 아 너무 좋네요 신곡에 달린 댓글에 이런 반응이 많아요 거의 한글 가수로 이루어진 케이팝 이게 진짜 너무 귀하다
2: 아, 네.
0: 요즘에 영어 너무 많이 들어가고
2: 네, 거의 영어죠
0: 거의 사실. 영어로 네. 사실 케이팝인가 할 정도 있을 수 있는데 2세대 3세대 아이돌 음악 느낌 난다 너무 좋다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지금 해외로 글로벌 팝 말고 케이팝 아이돌로서는 2세대 3세대가
1: 그쵸?
0: 뽑힐 때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제일 힘이 쓸 때야
1: 네. 근데 저희가 아예 의도를 아예 안 한 건 아니죠
2: 사실 조금 맞아요. 의도가 맞아요. 있어요
0: 약간 네. 아날로그나 네. 그때의 네. 감성을 네. 좀 담는 걸
4: 요즘 노래보다는 그때 그 감성으로 좀 돌아가보자 네. 네. 마침 방금 가서도 너에게 돌아간다는 이렇게 딱 나오는 네. 거 보면
0: 네. 이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비트
4: 맞아요
1: 맞습니다
0: 진짜 대중이 다 사랑할 수 있는 비트예요 겁쟁이 금방 꼭 해야 되는 게 뮤직비디오 보니까 댄스 브레이크 타임
1: 있어요
0: 그것도 네네. 다 살려야 되잖아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0: 음반 그래서 하나 했잖아요
4: 네네네 맞습니다 아, 원래는 저희가 계획에 없었어요
0: 아 그래요
4: 왜냐면 사실
0: 아,
4: 이제
0: 너무 서운한데.
4: 음악 방송이라고 하면 사실 되게 품도 많이 들어가고
0: 그거 맞아요 네. 준비 많이 해야 되잖아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4: 그리고 사실 그 안에 들어가기도 사실 되게 힘들고
0: 쉽지 않아요 네. 미리 작업을 다 해야 되고
4: 근데 너무 이제 팬분들도 원하시고 해서 이제 저희의 키 대표 키노 대표가 네. 힘을 많이 써가지고 이제 한번 했죠.
3: 네. 맞습니다.
0: 아 너무 멋지게 또 해주셔가지고 네.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팬들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4: 맞아요.
0: 이 와중에 이제 신원 씨가 춤추고 뭐 이런 거 딱 퍼포먼스 하면서 네. 이런 멘트를 했어요. 다들 연골과 관절들이 많이 성숙해져서 삐걱대는 모습이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
1: 아
0: 이게 또 좋은 의미로 성숙이라고 했지.
4: 네, 그렇죠, 그렇죠.
0: 이게 쉽지 않나 봐.
1: 한 명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제가 제 기억에 저희가 뮤직비디오 촬영 전날에 새벽에 연습을 했는데 7명 중에 한 5명 정도가 누워 있던 기억이 있어요.
4: 저 누워서 춘 적도 있어요.
0: 아 정말 네. 연습을 해야 되고.
4: 손만.
0: 그래도 이 사실 내공들이 네. 또 디테일 하나하나에 다 묻어나니까
1: 그쵸.
0: 보기엔 굉장히 좋은데 네. 구현해내는 쪽에서는 약간 비겁해요.
4: 이제 저희가 첫 무대를 사실 음악방송이 아니라 이제 팬사인회에서 했거든요.
0: 아~
4: 팬사인회에서 사실 되게 긴장되잖아요.
0: 그치 제일 떨리지.
4: 또 좁고 하니까 더 긴장되는데 또 첫 무대고 하니까 근데 끝나고 이제 멋있게 이제 마무리를 옛날처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저기 벽에 기대가지고 제가 물 좀 먹고
0: 원래 이게 원샷 받으면은 헉헉을 네, 멋지게 맞아요. 해야 10초 되는데
4: 10초 해야 되는데
0: 지금 진짜 리얼로
1: 맞아요
4: 진짜 리얼로 하게 되더라고요
0: 겁쟁이 아 노래 너무 좋고 반응 좋습니다 춤 챌린지로 올라오고 있고 여러 명이 또 화음이 쌓아 올라오는 영상도 있고
1: 네 맞아요
0: 지금
1: 맞아요.
0: 챌린지 너무 많이 하고 있죠
1: 네, 맞습니다 네.
0: 저도 참여를 한번 했었는데
1: 아, 네.
0: 일단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 어찌나 이게 이제 챌린지로 해주신
1: 맞습니다.
0: 예, 영, 네. 지금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네. 어, 너무 잘하시네 이분들.
1: 네, 엄청 잘하시네.
2: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구야?
0: 누구예요 도대체?
1: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은
0: 팔뚝도
1: 운동 되게 열심히 하시네.
3: 아, 홍석이에요?
0: 네, 홍석이에요?
2: 네네.
0: 아 진짜로?
2: 네. 아, 네.

0: 어쩐지 가운데만 너무 아이돌 같아.
1: 아 저도 있긴 한데.
0: 아 그래? 어, 예. 다들 아이돌 같아 어쩐지. 아 이거 어떤 분들이 또 참여했어요?
1: 아 이제 이게 원래 저렇게 주차장에서 노래 커버를 해서 이제 바이럴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또 감사하게도 좀 같이 하게 돼가지고 아. 네, 화음도 짜고.
2: 너무 멋지다.
0: 네. 네. 네. 맞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1: 일단 친한 분들은 짜증부터 내더라.
2: 짜증 내.
1: 야 이걸 하라고 준 거야?
2: 내 노래도 이렇게까지 안 오니까.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2: 이렇게 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걸 또 해낼 정도의 내공이 세 분한테 있습니다. 아. 아, 메인 보컬들 모시고 음악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아, 안 들었네 우리가. 완곡을 좀 듣고 와야 될 거야.
0: 아, 네네네.
2: 우리 홍석 씨의 첫 번째 추천곡이었어요. 펜타곤 겁쟁이 듣고 올게요.
0: 네.

0: 명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펜타곤 뮤직 가수를 꿈꾸게 만들어준 노래 두 번째 노래 어떤 노래죠?
1: 네, 제가 선곡한 곡이고요. 예. 원어원의 에너제틱입니다.
0: 아, 아 이것도 뭐 네. 또 통장 채워놓고
2: 수많은 루머를 낳게 한 곡이죠.
0: 예.
2: 차가 네네. 몇 대느니 네. 뭐
1: 어디 산다니
2: 건물이 있다느니
1: 아, 제가 요즘에 장고가 조금씩 비어가고 있어가지고요.
0: 아, 오랜만에 장고용
1: 여기서 한번 네, 여기서 한번 채워볼까라는 마음으로 아, 장난이고요.
0: 예.
1: 아, 그냥 사실 제가 정말로 이건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작곡 혹은 뭐 프로듀싱 프로듀서로서의 삶을 살 거라는 생각을 딥하게 고민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 곡을 만들기 전까지는 이 곡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이제 노래도 뭐 달라고 요청도 주시고요.
0: 아, 그럴만하지.
1: 그 이 곡을 계기로 이제 펜타곤의 활동했던

0: 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인정을 받아서 이 곡 이후로 이제 저희가 타이틀곡을 저희 멤버들이 쓰고
1: 그치.
0: 그렇게 된 과정의 곡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가 저희한테는 너무 저한테는 특히나 너무 중요한 곡이어가지고 들을 것 같아요.
2: 그럴 것 같아요. 한 인생이 불공평한 게 예. 이게 작곡한 지 몇 곡 한 두세 번째 곡 아니에요?
0: 그래서 한 네다섯 번
1: 천재야.
2: 그러니까 이게 천재 말이 안 된다니까.
1: 맞아. 이게 천재인 거예요.
0: 아닙니다. 아니 저도 근데 뭔가 실감이 안 났어요 처음에는.
1: 그럴 것 같아요.
0: 실감이 안 났고 그냥 그냥 멤버들이 그때 저희가 이 노래가 나왔을 때가 일본에서 활동 중이었는데 멤버들이 먼저 저한테 오 형 이거 봤어요? 그래서 우와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1: 믿기지 않아서
0: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2: 장고를 보니까
0: 제 인생을 바꿔줘.
1: 그렇지. 이게 통장 장고에 탱킹 하고 들어올 때
2: 공이 왜 이렇게 많지?
1: 한참 보잖아요.
0: 10, 100, 100억?
2: 장난인데
1: 루머 또 만든다.
2: 자기가 만들고 있네.
0: 죄송해요 이거 아니에요.
3: 후이 재산 100억?
0: 아니에요.
1: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옵니다.
0: 아닌 걸 아실 테니까.
1: 음원 차트 1위를 휩쓸었어요. 진짜 너무 좋았을 것 같고 저작권료 너무 놀랐을 것 같고 다른 멤버들 진짜 부러웠겠네요. 좀 쏘고 그러던가요?
2: 근데 또 안 그랬던 것 같아.
3: 아니 한 번 쏘긴 샀어요.
1: 한 번 샀어?
3: 네, 한 번 샀어요.
1: 정말.
2: 근데 그때는 저희가 그런 개념이 왜냐면 돈에 대한 그치? 개념이 없을
0: 맞아요.
2: 때라.
0: 맞아요.
2: 지금이었으면 야 뭐하냐 빨리 사.
1: 그렇지 그렇지.
2: 이거 해야 되는데.
1: 지금이라면 명성이 더.
3: 진짜 저 오마카세 룸 잡았습니다. 진짜
2: 한우 툭불로.
1: 이제 또 늦지 않았어요.
0: 아 이제라도요.
1: 늦지 않았어.
2: 그때 돈 남아 있죠?
0: 아니다. 글쎄요 뭐라고 봐야겠네요.
1: 저희가 지금 틀어드릴 테니까 이거 채우는 걸로. 저도 한번 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워너맘의 에너제틱 듣고 올게요.

0: 네. 아, 우리 호이 씨의 통장 잔고를 채우는
1: 짤랑
0: 원어원의 에너제틱 듣고 오셨습니다. 아, 근데 진짜 대단해. 이걸 만드는 작곡가가 몇 명 안 돼요.
2: 진짜 맞아.
0: 아, 진짜 대단해.
2: 아유, 감사합니다.
0: 자, 이쯤에서 깜짝 퀴즈 타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고 있는 펜타곤의 후이, 진호, 홍석 씨 관련 문제거든요.
3: 네네.
0: 후이 씨가 문제 내주실까요?
3: 네, 오늘 펜타곤의 후이, 진호, 홍석이 준비한 가수를 꿈꾸게 만들어준 노래라는 주제로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저희 펜타곤은 최근 데뷔 10주년을 맞아서 이 노래를 발매했습니다. 용기나 담력이 없고 겁이 많아 소심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 노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겁쟁이, 2번 멍청이, 3번 빛나리입니다.
0: 아, 어렵다. 어려워.
1: 아, 쉽지 않네.
0: 너무 어려워.
1: 아, 너무 어려운데. 다 세 글자야.
0: 네. 아. 진호 씨가 힌트 부탁드립니다.
1: 아, 뭐
0: 힌트가 제일 어려워.
1: 저는 아, 전 너무 무서워요. 항상.
0: 아, 진짜?
1: 네, 지금도 무섭고.
0: 어, 어떻게
1: 선배 앞에 있고 막.
0: 어, 어떻게
1: 옆에 멤버들 있고. 아, 너무 아침이고. 아, 너무 무서워. 저는 겁이 너무 많아요. 항상.
2: 그렇게 겁이 많아서 어떡하겠어요. 아.

0: 이분들이 지금 다 연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극으로 힘들어 이렇게. 아시겠죠 여러분들. 퀴즈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신 분 중 다섯 분 선정해서 비타민 음료 준비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 건데 이번에 진호 씨의 추천곡 들어볼까 해요.
1: 동방신기의 투나잇이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제가 이제 가수를 제가 하고 싶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극구 반대하시면서 저를 해외로 끌고 가셨습니다.
2: 어머 어머. 네,
1: 중국으로 끌고 가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또 반항심에 진짜 아침마다 그 CD 플레이어 그 큰 스피커에다가 노래를 제일 크게 탄 방에서 안 나왔어. 그 트랙에 1번 트랙에 그 앨범에. 그래서 항상 이게 처음에 따라라랑 하면서 환호 소리랑 시작되거든요.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는데 이 노래를 하면은 그래도 그 짜증나고 막 그 질풍노도의 그 감정이 이렇게 사그라들었던 네, 그 감정이 너무 있는 곡이에요.
0: 네. 음악으로 모든 걸 승화했네요.
1: 네, 이 곡으로 화를 많이 삭혔죠.
0: 야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확고했구나.
1: 네,
0: 멋지다.
1: 이제 선배님 노래 부르면서
0: 아이 또 그 고발신기 노래 들었다면서 아니,
1: 이제 노래방에서는
0: 그만해 미안합니다 요 화냈네 제가 동방신기의 투나잇 우리 진호 씨의 추천곡으로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0: 대한민국 학부모님, 학부모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학원비, 교재비, 인터넷 수강료 하나하나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국가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아이들의 내일을 설계하는 힘, 바로 학부모님의 응답이 시작입니다. 국가 데이터처와 교육부가 함께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1: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의 펜타입니다. 펜타곤 뮤직! 펜타곤의 후이, 진호, 홍석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이 씨 깜짝 퀴즈 내드렸었는데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저희 펜타곤이 최근에 발매한 노래 제목 정답은 바로 1번 겁쟁이였습니다.
0: 맞춰주신 분들 중 5분 선정해서 비타민 음료 보내드릴 거예요. 명단은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의 펜 홈페이지 성우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펜타곤 뮤직 후이, 진호, 홍석 씨와 함께 갑니다. 가수를 꿈꾸게 만들어준 노래 다음 곡 만나볼까요? 아, 역시 홍석 씨는
2: 역시 발라드네.
3: 이 간주만 들어도 느낌이 와.
2: 향수가 있구나.
3: 향수가 있어.
0: 가슴에 발라드. 발라드. 어떤 노래예요?
3: 이 노래는 허각 선배님의 헬로우라는 곡인데요. 예. 제가 처음으로 그 숨소리까지 카피했던 곡. 아.
0: 준비를 했던 곡이군요.
3: 네. 그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 가수를 꿈꾸기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그 제2사의 오디션으로 합격을 했던. 오.
0: 이 노래로?
3: 네. 합격을 해서 최종까지 올라갔었던 그 곡이라서 뭔가 그냥 이 노래를 들으면 그때가 떠오르고 제가 이 노래를 얼마나 열심히 부르고 막 연습했던, 왜냐면 전 연습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집에서 부르거나 노래방에서 부르거나 했거든요. 노래방이 제 연습장.
0: 코인 노래방인 거. 네.
2: 그치, 그치.
0: 맨날 가는 거였어.
2: 그때는 연습실이 없었어.
3: 그때는 코인 노래방도 없어가지고.
0: 아, 그랬네.
3: 항상 15,000원 결제.
0: 한 시간 노래방?
3: 한 시간 내내 이 노래만 계속 불렀어요. 와, 진짜.
2: 대박이다.
0: 사장님 진짜 고통이다.
3: 그 예약 해가지고 계속 이 노래만.
0: 아, 진짜 열정이었네요.
3: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저한테 되게 의미가 깊은 곡인데 그렇게 데뷔하고 나서 제가 복면가왕에 나갔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1라운드에서 전인권 선배님을 만나서 떨어지긴 했지만
0: 그렇게 붙었대요?
3: 1라운드에서 전인권 선배님을 만나서 잔이네. 떨어지긴 했지만 그때 이제 얼굴 공개되기 전에 2라운드 곡을 부르게 했잖아요.
2: 그쵸.
3: 그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얼굴 마스크를 이제 벗었었거든요.
2: 그래도 불렀네. 네,
3: 부르긴 불렀어요. 이 노래는 꼭 부르고 싶었거든요. 네.
0: 아, 너무 잘 불렀을 것 같고 찾아봐야겠다.
3: 네, 아, 꼭 찾아봐 주세요.
0: 예, 진짜. 아이, 너무 큰 선배님을 만나가지고.
2: 그러니까. 네. 아니, 1라운드부터
0: 복면가왕 잔인하네.
3: 진짜 그러니까. 너무 잔인해.
0: 애기랑 어른이랑 붙여가지고. 자, 우리 홍석 씨 목소리로 불러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허각 헬로우. 네. 듣고 오겠습니다.

0: 펜타곤 뮤직. 아, 우리 펜타곤이 10년 차라서 안 믿었는데 네. 추천곡 들어보니까 와, 추억성 이렇게 들어간다고?
1: 아, 너무 좋다 이거. 네.
0: 아, 네. 일단 이 노래 소개하기 전에 네. 아까 그 복면가왕 이야기할 때 아, 네. 전인권 선배님 나오셨다 했는데 네. 아니었죠?
2: 네,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실수를 했는데 네, 제 그 권이나 선배님. 아, 네. 네.
0: 헷갈려, 헷갈려. 헷갈려. 같은 네. 호랑이 창법이라 네. 좀 헷갈릴 수 있어.
2: 헷갈렸습니다.
0: 어차피 복면 쓰고 있어가지고.
2: 아, 네. 그럼요. 네. 제가 큰 실수했습니다.
0: 예, 그런 수정을 다시 한번 네. 해드리면서. 권이나 선배님. 네.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 명곡입니다. 어떤 노래죠?
3: 네, 보이스투맨의 A Song for Mama라는 곡이에요.
0: 아니 뭐 명곡이죠.
3: 네, 사실 제가 이 노래가 이제 저도 제2사 그때 공채가 있었어요. 네. 공채 1기, 2기 그래서 선배님들도 계신데 제가 이제 7기 그래서 이 노래에서 부르고 1등을 해가지고 와. 입사를 했고요.
0: 어려운 노래인데 1등을 했네.
1: 대박이다. 네. 아니, 저 죄송해요 말 얹어서 저는 네. S사에 이걸로 캐스팅 됐어요.
0: 아 진짜요? 네. 이 노래는 두 분을 살린 노래예요.
3: 네. 어 형
1: 나 이 얘기를
4: 둘이 하나 부를까요?
1: 그러니까 아.
0: 오, 너무 좋겠다. 이 계기로
1: 컬러인도 아직도 다 기억나고
3: 아 저도
2: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이 노래로 오디션 봐.
4: 이 친구는 또 이 Y사에 네. 있었고
0: 아 그렇지 아.
4: 그래서 S, J, Y
1: 아, 여기 다 있네 3대가.
0: 홍석 씨는 권이나 선배님 노래 커버해야 되니까.
3: 네, 맞습니다.
0: 기다려요.
3: 근데 저는 되게 웃겼던 게 이제 그 당일에 대회 당일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너무 좋은 꿈을 꿨다고 자기 꿈을 저거 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꿈 얘기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약간 그 변을
0: 그렇지.
3: 가슴에 안고 제가 웃고 있었대요.
0: 야 이런 것도 둘이
1: 사야지.
3: 자기한테 이거 사라고 제가 천원에 판대요. 제가 1,000원을 줬는데 그리고 제가 1등을
0: 잘했다.
1: 야. 1,000원에 1등 싸다.
3: 그래서 제가 진짜. 끝나고 고기를 사긴 했는데 근데 아 진짜 그래서 그 저는 그때 이후로 꿈에 대한 뭔가 그것도 믿음이 생겼어요.
0: 그렇지. 기분 좋은 또 추억이 있으니까 꿈 얘기 나오면 이제 좀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하하. 두 분 다 이 노래로 예, 엄청난 성과를 보여줬던 보이즈 투맨의 A Song for Mama.

0: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1: 네.
0: 이렇게 하기로 한 거야?
2: 약간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1: 이런 느낌으로
0: 추억에 들어갑니다. 어떤 네. 노래인가요?
2: 네, 브라이언 맥나잇의 Back at One이라는 노래고요. 아. 제가 이제 원래 브라이언 맥나잇이 이제 한국에 왔던 적이 있어요.
0: 그렇지.
2: 김주환 선배님이랑 트리오 무대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무대를 보고 와 나는 너무 가수가 하고 싶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 원래스 크라이를 듀엣으로 불렀는데 사실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초등학생 때 올라가지도 않았고 좀 막 하는데 안 되고
0: 안 되지.
2: 그래서 이제 레슨을 하는데 아, 이 노래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처음이면 Back at One이라는 노래로 시작하면 좋아라고
0: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이에요.
2: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음역대도 높지 않고 R&B를 시작하기에도 너무 좋은 노래다 해가지고 이제 이 노래로 해가지고 이 노래 참 진짜 아까 홍서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호흡 소리에 뭐 바이브레이션 개수까지 세가면서 했던
1: 다 그런 네. 시간이 있죠.
0: 네. 아 이게 다 비슷하네요. 네. 저도 가수 처음 왔을 때는 저는 이제 Just Once라고 제임스 잉그램 다 그 라인이야.
2: 알죠.
0: 다 그 라인이에요.
1: 루더 반드로스나 뭐
0: 그래 루더 반드로스 이런. 아 이분도 원로 가수 맞네. 신인이야 애기가 아니었어. 브라이언 맥나잇 Back at One. 와 덕분에 또 명곡을 또 듣습니다. 네. 듣고 올게요.

0: 프라이밍 나이 백에도안 듣고 왔습니다. 아, 아니, 민경 PD가 들으면서 네네. 진호 씨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
1: 오, 네. 한번 제가 한번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예. 아, 옛날 생각나네. 어.

0: 한 다 넣고 싶네.
1: 아니 심지어 내가 애드립 라인 바꾸는 것까지 그대로.
2: 야 음악상 미안해요.
1: 대박이다.
3: 아, 잘 넣었어야 되는데 아침이라서 긴장을 해가지고.
2: 잘했어.
1: 아, 잘했어. 좋았어요. 좋았어요.
2: 딱 이렇게 살짝만 들어도 내공이 느껴집니다. 우신호 씨 멋지고 후이 씨 멋졌습니다. 펜타곤 뮤직 아 재밌네요.
1: 아 너무 재밌네요.
2: 예 다음 노래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나 진짜 발라도
2: 이건 홍석이다.
4: 홍석.
5: 아 보이시죠? 이게 다 보이스투맨하고 브라이언 맥나이트하고 이럴 때
2: 너무 좋아.
5: 저는 이제 그냥 정통 발라드.
2: 갑자기 아~ 어디서 까만 두루마기를 확 입는 느낌이에요. 어떤 노래인가요?
5: 아 네 제가 그 고른 곡은 이승철 선배님의 말리꽃입니다.
2: 아 명곡이야.
1: 너무 좋지.
2: 진짜 명곡이야. 어떤 이유로 선곡을 했을까요?
5: 이게 사실 스토리가 좀 있는데 일단 아버지께서 너무 좋아하셨던 거고
2: 아버지가 좋아하셨구나.
5: 제가 그 말리꽃은 진짜 저한테 되게 그 엄청 큰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제가 가수가 되고 싶다고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아버지가 너 그러면 내 서재로 들어와서 말리꽃 1절 불러봐 하셨어요.
2: 오~ 집안 오디션. 오디션 첫 번째 오디션이네요. 네, 네, 네.
5: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마음에 안 들면 절대 안 시켜줄 거라고.
2: 아버지 단호하셨네.
5: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하셨을 때는 최소한 이승철 선배님만큼의 아~ 그 어떤 뭔가
1: 포텐셜이 그
5: 조금이라도 포텐셜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2: 하시고. 아버지가 일단 단계가 높았다.
5: 네, 단계가 너무 높아.
1: 시작이 말리꽃이긴
4: 했죠. 쉽지 않네. 노래 너무 어려운데.
2: 그래서 했어.
5: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단호하게 안 돼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조금 더 확실히 부족하긴 하다라고 해서 이제 더 연습을 해오라고 하셨어요.
2: 오 뭔가 가능성을 봤나 보다. 네, 그래도
1: 그렇게, 1차 오디션 통과.
5: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해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승철 선배님 노래를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2: 그렇지.
5: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그 그런 이 고음 레인지에 대해서도 그때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고 아, 그렇죠. 그렇게 막 부르다 보니까 또 이제 뭐 갑자기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1: 아야지
5: 꽂혀가지고 그게 또 노래방 애창곡이 되고 뭔가 이러니까 그 발라드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죠.
1: 어쩔 수가 없네. 네. 시작부터가 네.
2: 홍석이네 그 노래방 사장님은 홍석이 오면 아 쟤 또 왔다. 네.
1: 아, 발라드
2: 왔다. 오늘도 어떤 발라드 또 한 시간 부르나.
3: 해병원 다섯 시간 부른 거.
2: 말리꽃 요것도 처음부터 듣고 한 소절 또 살짝 부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노래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부침유리명가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6: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5: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굿모닝 FM 일요일 3, 4부 펜타곤 후이 진호 홍석 씨와 펜타곤 뮤직. 아, 명곡들 쫙 만나봤어요. 덕분에 일요일 아침 아주 풍부해졌습니다.
7: 약간 추억여행하는 게
5: 너무,
7: 네.
5: 너무 좋네. 너무
8: 아,
5: 좋네.
8: 아, 근데 저희가 사실 저 요즘 노래 많이 듣거든요.
5: 거짓말하지 마.
7: 뭐 들었는데요?
5: 뭐 얘기 못한다 지금.
8: It's me 딴딴.
7: 네. 이거 요즘도 아니야 심지어.
5: 이미 흘렀어. 이미 흘렀어. 아. 안 들어가면 쳐들어간다는 이미 늦었어. 자, 홍석 씨 일단 준비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네. 저희 기대하고 있거든요.
9: 네.
5: 아버지 앞에서 부른다 생각하고.
9: 네, 알겠습니다.
5: 말리 급한 소절 부탁드립니다. 네.
9: 예. 아, 아.

0: 진짜.
1: 아, 연습 많이 하게 느껴지네.
2: 아, 진짜로.
1: 지워진, 요, 요, 아, 지인, 요, 바로, 야. 아,
3: 긴장해서 한 본 실력이 50%밖에 없어.
0: 야,
1: 1차 통과.
2: 1차 통과, 더 연습해보세요.
3: 네, 더 연습, 더 연습해볼게요.
1: 1차 무조건 통과네.
0: 너무 잘한다.
1: 이렇게 부르는데 어떻게 가수 꿈을 접게 하나, 아빠가.
0: 그치, 그치.
1: 자, 오늘 재밌는 시간. 네, 펜타곤의 후이 진호 홍석 씨와 함께 한 시간 동안 달려왔습니다. 네. 가수를 꿈꾸게 만들어준 노래라는 주제로 쫙 달려왔는데 벌써 네. 마칠 시간까지 됐어요. 아, 시간 진짜 빠르네. 네. 마지막 곡 어떤 곡 띄워드릴까요?
0: 아, 마지막은 제가 고른 곡인데요. 네. 이제 펜타곤의 소중한 약속이라는 노래입니다. 아,
1: 들어야지, 들어야지. 네. 어떤 노래예요?
0: 이게 저희가 이제 사실 데뷔 초에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쉽지 않았었어가지고.
2: 아, 맞아요, 맞아요. 네.
0: 근데 이걸 버티게 해주는 건 사실 팬분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작곡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그래도 팬들에 대한 고마움을 좀 써봐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작곡을 했던 네, 제대로
1: 네,
0: 제대로 오, 작곡을 맞아요. 한번 시도를 해봤던 곡인데 이제 팬송이에요. 쉽게 말하면 팬송인데 저의

0: 그 진심이 다 되게 서툰 진심이 이렇게 잘 겹겹이 쌓여 있는 곡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정하는 노래라서
1: 너무 좋네요.
0: 네. 사실 팬분들이 없으면 가수도
1: 맞아요.
0: 없으니까.
1: 그쵸. 근데 이게 뭐 당연한 듯이 이렇게 인사로 말할 수 있지만 펜타곤 친구들은 세 분은 늘 팬들 이야기를 하네요. 네, 늘 팬들 얘기. 본인의 역량을 올리면서도 늘 팬들을 위한 예, 그 책임을 다하는 마음이 너무 예쁘게 다가옵니다. 펜타곤의 소중한 약속 이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굿모닝 FM 태입니다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 감사합니다.
1: 한분한분 한분 모시고 이제 따로따로 해도 될것 같아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2: 아, 네, 맞아요.
1: 부족한 느낌이 계속 드네요. 네. 어떠셨나요?
0: 너무 재밌었어요. 그 진짜 옛날로 돌아간 거 같고.
3: 진짜로.
0: 예. 네. 근데 저희끼리도 모르던 옛날 이야기들도 나오고 하는 거
1: 그러니까,
0: 보니까
1: 네, 너무 각자 몰랐던 이야기도.
0: 네. 맞아요. 그냥 무슨 점심 먹으면서 수다 떠는 것처럼 너무 재밌게. 아, 아침이라고 했을까요? 아침하러 할 거예요.
1: 이제 뭐 두 번 왔다고 점심 됐네. 알겠습니다. 또 기회 되면은 아침 또 놀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알겠습니다.
1: 인사를 드리기 전에 아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내일과 모레 예 제가 스케줄 때문에 해외 스케줄 때문에 자리를 비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샤디 반가운 나르샤 씨가 스페셜 DJ 함께 하니까요. 그날도 기쁘게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저번에 우리가 또 인사를 못해서 못 외쳤는데 해보 끝에 이렇게 외치면서
2: 네 좋습니다
1: 예,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소중한 약속 들으면서 저희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1: 야, 시원하다.
0: 백년가게 맛집
2: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3: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건강.

0: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강원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식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은 그 혼자만 삐죽하게 길게 뻗은 소위 그 우짜란 줄기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걸 잘라버리기도 그렇고 그냥 두면 좀 볼품이 없고 진짜 우짜라고 하는. 근데 식물이 이렇게 우짜라게 되는 게 넘치기도 혹은 부족해서이기도 하대요. 질소, 그러니까 거름이나 수분이 과하거나 반대로 또 일조량이 부족하면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참 뭐든 다 해주고 싶어도 넘치면 안 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티가 나고 참 무언가를 키운다는 거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자, 9월 20일 일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